0: 나는 제니.
1: 나는 민우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동시집. 동시집이에요. 동시집이 무슨 뜻일까?
0: 동시집은 시 같은 거예요. 시를 쓴 사람 거를 보는 거 같은 거일까? 시인데 어린이 시요. 어린이를 위한 시요.
3: 맞아요. 민우도 동시집에 이 동을 생각하고 말해준 것 같아요. 동시집은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 쓴 동시를 여러 편 모아 만든 책이란 뜻이에요. 우리 제니가 시를 쓰기도 했었죠?
0: 네.
3: 바로 이렇게 어린이가 쓴 시를 동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1학년 때 이런 동시도 배웠었어요. 좋겠다. 꽃잎은 좋겠다. 세수 안 해도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까. 나무는 좋겠다. 목욕 안 해도 주룩주룩 소낙비가 다 씻어주니까. 선생님은 어른인데도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동시를 좋아해요. 이런 동시들이 모이면 동시집, 동시집이 되는 거죠. 동시집이라는 말은 평소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동시집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 동시 20편이 실려있는 동시집을 읽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20편 할 때 이 편, 편이 무슨 뜻일까요?
0: 건이 아니라 편이니까 한쪽. 근데 시니까 한 시, 두 시 해가지고 20개를 읽은 거예요.
3: 오, 그렇구나. 말해준 것처럼 편은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선생님, 저 어제 만화 영화를 세 편이나 봤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동시집이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그럼 동시집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동시집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낭송. 낭송이에요. 낭송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0: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3: 아, 그렇구나. 우리 제니는요?
0: 쓴 사람의 시를 읽는 거예요.
3: 시를 읽는 거. 낭송이란 말은 크게 소리내어 글을 읽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낭송은 그냥 읽는 거랑 조금 달라요. 감정을 넣어서 분위기를 살려서 읽을 때 낭송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읽어볼게. 꽃잎은 좋겠다. 세수 안 해도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까. 너무 재미가 없지요?
0: 네.
3: 그런데 낭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잎은 좋겠다. 세수 안 해도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0: 네.
3: 어떻게 읽을 때 더 느낌이 잘 살아나나요?
0: 감정을 표현하면서 읽는 게 더 재밌어요.
3: 맞아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집과 낭송이 잘 어울리는 짝꿍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동시집과 낭송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 노트를 꺼내고 펼쳐서 우리가 배운 단어를 가지고 글짓기를 해보도록 해요.
0: 네.
3: 네,

0: 동시집.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 쓴 동시를 여러 편 모아 만든 책. 낭송.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 것.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쓴 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제니부터 발표해 주세요.
2: 동시집 중에서 난 봄이라는 동시가 좋다. 나는 암송보다는 낭송이 더 좋다. 동시는 참 멋지다. 낭송도 참 멋지다.
1: 와, 우리 제니가 쓴 글을 보니까 마치 시 한 편을 쓴 것 같아요. 우리 민우의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3: 시를 낭송하고 재밌게 읽었다.
1: 우리 민우가 문장을 잘 썼어요. 우리 민우가 쓴 글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동시집을 읽었다라고 지금 썼지요. 네. 이건 우리가 발음할 때 읽었다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실수를 친구들이 많이 해요. 읽었다 같은 경우에 받침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해요. 민우가 쓴 읽었다의 리을 기읍 겹받침이 이 뒤에 있는 기역이 뒤로 넘어가서 걷다라고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역이 아니고 이응을 써서 쓸 때는 읽었다라고 쓰고 소리내서 읽을 때는 읽었다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민우야?
4: 네.
1: 좋아요. 오늘은 동시집과 낭송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5: 네.
1: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5: 안녕!
6: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들 안녕.
1: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0: 그림 짝꿍.
1: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2: 그래.
0: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 짝꿍 반가워.
0: 안녕.
3: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려줄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라라를 남긴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뭘까? 알겠다. 뭐?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4: 가족? 괜찮은데?
1: 아니면은
5: 사람은 죽어서
1: 재산?
4: 재산?
1: 돈 진짜 많이 번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자.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그 재산을 누구든지 다 기억하지 않을까?
4: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사람은 다 가족 있으니까 난 가족 해볼래.
1: 알았어.
3: 좋아. 그럼 한번 오늘도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해봐요.
4: 응. 그 공동묘지 가면 그거 약간 석탑 같은 거 그런 거야?
1: 어.
3: 지명아. 응? 지명이는 왜 답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어?
1: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쳐보자. 그때 다 슬퍼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이 남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렇구나.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일까?
1: 응.
3: 남긴 재산이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지?
1: 응.
3: 좋아, 알았어. 그럼 세인이는 왜 답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4: 사람마다 다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뭐든 하나쯤은 다 남아있다는 뜻 아닐까?
3: 아,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는 있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4: 맞아.
3: 좋아. 그럼 지명이도 재산이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
1: 응. 자기 수집품들. 그런 것들?
3: 아, 살아있을 때 만들어두었던 물건들이나 그런 소중한 물건들을 말하는 거지?
1: 응.
3: 그럼 두 사람은 나중에 혹시 남기고 싶은 것이 있어?
4: 내가 나중에 커서 아기도 낳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나의 자식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싶어.
1: 나는 내가 살고 있을 때 가진 모든 거를 다 내 무덤에 묻고 싶어, 같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내가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3: 그렇구나.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가지고 싶다는 거지.
1: 응.
3: 그럼 지금

0: 영아.
1: 응.
0: 지명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재산을 남긴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에 어떤 사람한테 써줄 수 있을까?
1: 학교에 갔을 때 팔을 다친 친구를 봤어. 그때 내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재산을 남기니까 팔이 다쳤지만 다른 데는 멀쩡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죽어서도 남은 것이 있는 것처럼 팔을 다쳤지만 다른 것은 다 멀쩡하니까 괜찮다는 뜻으로 위로를 한다는 거야?
1: 응.
0: 그렇구나. 그럼 세인아.
1: 응?
0: 세인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에 누구에게 써줄 수 있을까?
2: 학교 미술 시간에 만들기를 했는데 막 자기가 망쳤다고 자꾸 망친 거에 대해 후회하고 그런 친구에게 결과물을 그릴 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거에서 배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 자, 그럼 어떤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1: 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재산을 남긴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남는 게 뭐 돈이나 아니면 내 수집품들이 남을 수도 있잖아. 그게 다 재산이니까 나쁜 게 있어도 좋은 게 올 거라는 뜻일 거야.
2: 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라고 생각했어. 사람마다 가족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없어도 뭐 하나쯤은 있다 이런 뜻 같아.
0: 좋아. 과연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었을까?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야.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벽에 장식하거나 바닥에 깔아놓곤 했지. 사람들은 호랑이의 가죽을 보며 멋진 가죽이구나 하고 생각했겠지. 이처럼 짐승이 죽으면 귀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루었던 업적과 이름이야. 우리가 먼 옛날의 위인들이나 학자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여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야. 만약 친구가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이야.
1: 다음은 뭐 맞출 수 있겠지.
2: 응? 다음은 또 맞출 수 있겠지. 우리도 속담 공부 열심히 해서 이름을 남겨보자. 재세인!
1: 윤지명!
2: 오늘의 속담은
3: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1: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0: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당장 배를 갈라라!
1: 배를?
2: 별주부전
3: 난감하네.
4: 과연 토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꼬? 니키타!
5: 응.
4: 소령이!
5: 응.
4: 로니!
5: 응.
4: 항준이!
5: 응.
4: 나 고소리와 함께 떠날 준비 됐는가?
6: 얼쑤!
4: 그럼 바로 떠나보세! 뿅뿅!
2: 옛날 남해 바닷속 용왕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이 약 저 약을 모두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0: 의원, 정녕 이 병을 낫게 할 약이 없단 말이오.
7: 용왕님,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토끼의 간을 먹는 것입니다.
0: 뭐라고? 토끼의 간? 그대들 중 누가 무토로 나가 토끼를 데려올 텐가? 다리가 많은 문어 대신이 어떤가?
8: 그러고 싶지만 며칠 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아, 저 대신 용감한 상어 대신을 추천합니다.
7: 제가 워낙 무섭게 생겨서 저를 보면 냅다 도망부터 치지 않을까요?
2: 신하들은 제각기 이유를 대며 서로에게 밀었어요. 이때 별주부가 용감하게 나섰어요.
9: 용왕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토끼를 본 적이 없으니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면 토끼를 찾아서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0: 오, 고맙구나.
2: 별주부는 토끼 그림을 들고 산속으로 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누비다 드디어 그림과 똑같이 생긴 토끼를 만났지요.
9: 당신이 토선생 맞소?
10: 토선생? 그렇소만.
9: 전 용궁으로 토선생을 모셔가기 위해 온 별주부라 합니다. 토선생처럼 유명하고 귀한 분이 이런 험한 산속에서 사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용궁으로 가시지요.
10: 정말이요?
9: 토끼한테는 미안하지만 드디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겠어.
10: 와. 우와, 이렇게 멋진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니.
2: 그때 문어 대신과 별주부가 토끼를 꽉 잡았어요.
10: 왜 이러시오?
9: 토선생, 속여서 미안하네.
0: 당장 배를 갈라라!
1: 갑자기?
10: 배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내 병은 토끼 네 간으로만 나을 수 있다고 하니 너를 잡아 간을 꺼내야겠구나.
10: 속았구나.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아, 그래! 아이쿠,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간을 잘 챙겨왔을 텐데 지금 제 뱃속엔 간이 없습니다.
0: 아니, 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10: 용왕님, 맑은 날이면 제 간을 빼서

0: 바위에 잘 말리는 것이 바로 명약의 비결이지요. 그걸 모르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1: 말도 안 돼.
0: 참말인지 아닌지는 제 간을 말려놓은 바위로 함께 가보면 알 것입니다. 허나 만약 지금 저를 죽이시면 간이 있는 곳을 알 방법이 영영 없어져 용왕님의 병은 영원히 낫지 못하겠지요.
2: 그러하면 혈주부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라.
3: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는 무태 도착하자마자 산을 향해 냅다 뛰었어요.
4: 도선생, 같이 가요. 가를 말리고 있는 바위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 거요?
0: 어리석은 별주부야, 세상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냐?
3: 토끼는 숲으로 도망가 버리고 별주부는 혼자 바닷가에 남아서 눈물을 흘렸지요.
4: 용왕님 병도 못 고치고 이제 어쩐담.
3: 그때 신선이 오색구름을 타고 나타났어요.
2: 별주부야, 네 충성심이 갸륵하구나. 이 약을 줄 테니 용왕님께 드리도록 해라.
3: 별주부는 신선이 준 약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별주부의 노력 덕분에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답니다.
5: 자라를 뜻하는 별, 벼슬의 이름을 뜻하는 주부가 합쳐져서 주부라는 벼슬을 가진 자라, 별주부라고 해. 친구들,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
6: 마지막에 그 신선이 약을 줬잖아. 토끼도 살고 용왕님도 이제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으니까 일석이조지.
5: 맞아, 일석이조지.
7: 나는 마지막에 신령님이 내려와서 그 자라한테 약을 줬잖아. 근데 신령님이 하는 말이 충성심이 강하다고 했잖아. 그럼 거북이가 평소에도 용왕님을 잘 보셨다는 거니까 거북이가 되게 착한 것 같아.
8: 자라가 먼저 거짓말을 했긴 했지만 토끼도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는 맞긴 하잖아. 그래서 나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
5: 토끼는 왜 자라의 말만 믿고 용궁에 따라갔을까?
9: 일단은 토끼가 자신한테 토선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자라가 날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거기 저 맛있는 것도 있다니까? 나도 한번 좋은 데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토끼가 간 것 같아.
5: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목숨을 빼앗으려는 용왕님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10: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자라한테 데려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좋은 방법을 알아오라고 시켰을 것 같아.
8: 그러면 육지에 가가지고 동물들에게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5: 친구들, 오늘도 좋은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별주부전은 판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야. 입에서 입으로, 노래에서 노래로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지. 기회가 된다면 신명나는 판소리도 찾아서 들어보길 바랄게. 안녕!
11: 아, 불이 났어요.
12: 그랬대.
13: 무슨 소리지?
1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3: 어디로 가야 하지? 저기야!
1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4: 안 돼!
1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3: 도와주세요!
1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아,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오?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도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흐, 트, 릴, 이, 미음, 릴, 지읒,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4: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자마 모마, 무슨 일이야?
1: 방금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0: 어서 가보자. 그래.
2: 도둑이야!
3: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4: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0: 어, 저기! 오, 이런, 사라졌어!
1: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4: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1: 디귿과 디귿이면
2: 도둑?
5: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6: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7: 좋아! 자음, 모음, 변신!
3: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8: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3: 네.
8: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3: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8: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맞히세요.
3: 어? 디귿, 디귿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9: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9: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3: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9: 글쎄, 스프레이?
3: 디귿, 디귿이 들어가잖아요.
10: 천지 개벽?
9: 아이야.
1: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응?
7: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0: 어?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3: 맞아. 그렇지? 아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줘!
9: 너 뭐 하는 거야?
3: 제발 찾아줘!
9: 개병, 너 정말! 이리 와!
0: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1: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 디귿이니까 증대 아니야?
2: 우와, 맞았어! 맞았어!
1: 오, 이건 중, 중! 북친 소리 같아.
0: 오, 오, 오.
4: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0: 모두 조심해.
1: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0: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4: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1: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0: 그렇지. 자음모음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2: 좋아요.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빗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이번엔 내 차례. 쭉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쭉 뿅망치로 오.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 죽.
3: 파괴된 한글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내 그림자.
5: 어? 그림자? 어? 어?
4: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와! 와! 와! 와!
6: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7: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6: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7: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6: 그건 비밀이에요.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도둑!
7: 도둑!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어? 어?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뺐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먹, 디귿,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됩니다.
6: 대왕별님,
7: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좋아.
6: 좋아.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2: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8: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2: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9: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2: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9: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8: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2: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0: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6: 좋아.
1: 자음, 문, 변신!

0: 제게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0: 어? 하늘에 해를 봐.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1: 아!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2: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3: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난 건가? 어, 부인.
4: 숨 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2: 잠아.
5: 잠아, 정신 차려.
2: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3: 계곡?
1: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그렇지, 개벽. 개벽?
4: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6: 좀 괜찮아진 것 같아.
3: 여긴 좀 낫긴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4: 더위를 어떻게 팔아?
3: 더위도 팔거든.
0: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4: 정말요?
0: 응. 설날이 지나고
3: 우와.
7: 어?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3: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5: 네, 더위 사라.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3: 자음아
5: 내 더위 사라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4: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6: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3: 나도.
2: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4: 어떻게요?
2: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3: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2: 자음아,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4: 자음 마법진!
8: 모음 마법진!
2: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0: 디귿, 아, 밀, 달
9: 보름달.
2: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가 이 사람아!
0: 뭐 하는 거야?

0: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1: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2: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0: 어는 내가 쓸게. 헷! 쩝! 흉망치로, 어? 위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대륙봉!
1: 아파치!
0: 우와, 이가 맞나?
1: 위!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5: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7: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끝도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7: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대통령이 된 루시오.
1: 완벽해. 지구에서 찾은 코어를 퀀텀 터널에 집어넣는 건 천재적인 생각이었어. 야! 좋아, 이거야.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고. 이제 곧 다이노어스 어딘가에 퀀텀 터널이 열릴 거고,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대로 지구의 크고 사나운 어른 공룡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0: 뭔가 이상해.
1: 부르셨어요, 박사님?
0: 그래, 루시오. 퀀텀 터널에서 계속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말이야. 로디랑 레터카를 타고 가서 조사해보겠니?
1: 그럼 단독 임무인 거네요? 저만 믿으세요.
2: 로디, 너요!
0: 제발 방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해, 루시오.
1: 걱정 마세요. 빨리 해결할 테니까요. 다녀올게요. 레터팀 단독 임무 출동! 특별히 이상한 건 안 보이는데? 잠깐! 저게 뭐지?

0: 내가 공룡이 됐다고? 안 돼, 이건 아니야! 퀀텀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공룡이 달려오는 걸 봤고 다음에 뭐지? 어떻게 된 거냐고!
1: 잡았다!
0: 얘들아, 와줬구나!
2: 서둘러! 빨리 제압해야 해! 변신하기 전에 빨리 기절시키자!

0: 도망칠 필요 없어요. 멈춰. 루시오는 어딨지? 추격자는 절대 안 빠지는데.
1: 루시오는 나중에 찾고 우선 공룡부터 잡자. 오즈, 캐논으로 공룡을 제압해.
0: 알았어. 하인라이 발사. 안 돼, 하지 마. 어? 공룡이 무지 똑똑한데?
2: 격 에로우 발사. 이건 높일걸?
0: 원격 에로우잖아. 우선 본부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나서. 어? 어, 안 돼. 죽은 나잖아.
1: 왔구나. 루시오, 어서 내려서 도와줘.
0: 얘들아, 나야, 나 풀어줘.
1: 어? 어, 루시오?
3: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이상했지만.
4: 저리 가!
5: 루시오! 공룡! 바뀌었다!
1: 루시오?
6: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루시오가 어떤 이유로 퀀텀 터널에 있던 공룡과 몸이 바뀐 것 같구나. 어? 루시오, 당연히 많이 놀랐겠지만 최대한 침착하렴. 내가 해결책을 찾아볼 테니까 그럼 다시 연락하마.
1: 들었지? 우리가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줄게. 약속해.
7: 뭐가... 저기 좀 봐. 공룡이 다이노스터를 제압했어.
8: 백스가 퀀텀 터널로 무슨 실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낸 공룡이 틀림없어요.
7: 맞아. 이대로 있다간 저 공룡이 다이노스터를 물리친 공을 독차지할 거야. 빨리 테크노사우루스를 불러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고.
1: 어? 메카 다이노야!
0: 몸이 예전보다 너무 둔해졌잖아! 루시오를 도와줘야 해!
9: 이 기술을 언제쯤 시험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이 적당한 때 같군.

안킬러 파워

0: 메카 다이노가 다이노스터한테 계속 당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대장? 백스가 또 우리한테 소리 지를 텐데.
1: 이게 다 저 공룡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이 다이노스터 편이라면 우리한텐 적이라는 뜻이지. 메카팔 작동!
2: 해보자는 거야? 좋아!

0: 루시오!
1: 빨리 녀석의 약점을 찾아야 해, 재민!
0: 알았어! 찾았다! 꼬리였어! 꼬리를 노려! 나한테 맡겨!
1: 지민, 지금이야!
0: 메타프트라 에로, 발사! 하!
1: 메타 킬러! 펀치!
2: 우리가 이겼다.
3: 충격파 때문에 기절했나 봐. 괜찮아질 거야.
0: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공룡이잖아. 몸을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4: 나 보고 싶었어?
1: 돌아왔구나.
0: 루시오,
3: 돌아와서 다행이다.
5: 반가워.
4: 알아, 아주 이상한 날이었지. 내 몸 잘 지켜줘서 고마워.
1: 가자, 이 녀석을 다이너스에 보내줘야지. 그리고 루시오, 이번엔 몸 잘 지키고, 알았지?
4: 백스헌터의 위험한 계획!
2: 하하, 루시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니까.
6: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너무 배고프다고.
2: 루시오, 너 괜찮아? 기다려봐.
7: 고통이라고?
3: 고마워.
7: 그러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더라니. 아니야, 배달은 걱정 말고 얼른 병원에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3: 로라이모, 무슨 문제 있어요?
7: 토미, 오늘 배달을 못하게 됐단다. 배달할 게 이렇게 많은데 큰일이네.
2: 도와드릴까요?
4: 네, 배달은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완전 자신 있어요. 저희 랩터만큼이나 빠르거든요.
7: 오, 다행이다. 너희들 덕분에 살았네.
4: 갔다 올게, 로디.
2: 다이너스 변신! 근데 로라 박사님이 우리가 슈트를 입고 배달하는 거 알면 싫어하실 텐데.
4: 그러니까 절대 모르시게 해야지, 안 그래?
2: 해보자고.
4: 다이노이치 배달입니다.
8: 음식이 벌써 왔다고? 오, 와, 대단한데. 오늘따라 엄청 빠르네.
2: 스밀라클로 발사!

0: 정말 기가 막히는군. 너희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한심한 부하들이야, 알아? 난 너희들한테 모든 걸 줬어. 천하무적의 카보스, 최강의 메카 다이노까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이노스터를 처리하지 못하다니.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도 드러나. 응?
1: 아, 저기요? 백스? 제 말 들려요?
0: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작전을 세워놓도록 해. 티렉스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2: 공룡이 좀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3: 저건 분명 배고파서 내는 소리야. 어건 빨리 당장 다이노버거 12개 주문해. 저 녀석 점심거리가 될 순 없으니까.
4: 거기 햄버거 가게죠?
5: 루시오, 방금 39번 부두 창고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아주 급한 배달인지 서두르던데. 치툰두랑 둘이 가줄래?
4: 바로 갈게요. 치툰두, 새 주문이 들어왔어. 급한 배달이래. 와, 가고 있어. 야.
6: 여기가 정말 확실한 거야?
7: 글쎄, 문을 한번 두드려볼까? 계세요, 다이노이치 배달입니다.
6: 응?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7: 계세요? 햄버거 주문하신 분.
6: 쉬, 그 밀렵꾼들이야.
0: 뭐? 작전을 세워두라고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내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구에 있는 9개의 코어를 모두 손에 넣어야 해. 근데 너희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
3: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코어를 찾을 때마다 다이노스터가 가져가는데 어쩌라고요?
0: 그 어린애들 4-5명이 너희보다 뛰어나단 뜻인가?
6: 아이, 뭐 그런 뜻이죠. 맞아요.
3: 징그러!
0: 입 다물어. 다이노스터가 가져가는 코어를 전부 되찾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메카 다이노를 만들었지. 당장 가서 코어를 찾아오라. 그래야 다이노스와 지구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이 백스헌터가 지배할 수 있을 테니까.
6: 저 말대로라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거야.
7: 어서 가서 박사님께 알리자. 잠깐, 저기 봐.
6: 코어잖아. 백스 손에 둘 순 없어.
8: 이봐! 어? 부자 쓴 친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9: 저희 그냥 배달 왔어요. 여기요.
10: 컨텀코?
9: 저희는 돌아가 볼게요. 주문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갈게요.
3: 잡아! 다이노스타, 그럴 줄 알았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여기서 이 성대신 녀석들.
7: 정원하신들은 적히 깨다요.
8: 대장!
7: 지금이야, 지툰둥.
2: 잠깐, 두 명이었잖아.
8: 봤어!

0: 이만 갈까?
1: 그래.
0: 스미르크로 발사!

0: 해드릴게요. 걱정 끼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박사님.
1: 루시오, 무슨 일이야? 저건 메카다이노?
0: 주문한 사람이 백스헌터의 부하들이었어요.
2: 그럼 앞으로 쿠폰은 주지 말아야겠구나. 다이노모빌을 보내줄게.

0: 대박이요!
1: 2단 합체를 시작해!
0: 다이너스터 2단 합체 시작! 액션 트럭 액션 준비 완료! 스테고 블래스트 위 전투 준비 완료!
2: 맥시멈 파워 당장!
3: 시작이네. 어떻게 멈추지?
0: 맞잖아.
4: 벌써는 못 버텨. 이제 안 돼.
1: 거칠 필요 없어. 녀석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면 돼. 손 놔줘, 제이니.
5: 계획은 확실히 있는 거지.
1: 파워 펀치. 지금이야.
0: 스테고 캐논 발사.
5: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어. 그것도 엄청 많이.
3: 엄청 커진 것 같은데?
4: 빨아들이는 힘도 더 강해졌어.
3: 아직 무사해.
6: 오래 못 갈 거야. 저기 봐.
3: 이런.
4: 저기 떨어지면 모두
6: 가루가 되고 말 거라고.
3: 잠깐. 나 오늘 엄청 빨리 먹다가 질식할 뻔했었지. 컨테이너 던져보자.
2: 됐어, 성공이야.
7: 대장?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0: 메타트론 X! 무단합체 버스!
8: 우리 보고 싶었어?
2: 아니!

0: 이제 안전해. 백스가 퀀텀 코어를 손에 넣어서 다이노스와 지구를 합칠 거라고 했어요.
1: 그게 가능한가요, 박사님?
2: 안타깝지만 가능해.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백스를 막아야 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0: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2: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2: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2: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2: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2: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3: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1: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예쁜 무지개.
4: 팔팔 가족은 오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1: 산에 언제 가요? 멀었어요?
5: 아직 멀었어, 페파. 와.
6: 지루하면 게임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색깔 보면 말하기 어때?
7: 좋아요!
6: 아빠는 초록색 차가 제일 좋더라.
5: 엄마는 주황색 차가 제일 좋아.
1: 난 빨간 차가 좋은데, 조지, 넌 어떤 색깔 차가 제일 좋아?
7: 파랑!
4: 조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죠.
6: 어떤 색을 가진 차가 제일 먼저 오나 볼까?
7: 좋아요!
4: 고양이 캔디가 초록색 차를 타고 오네요.
6: 초록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차야. 아빠가 이겼지?
1: 안녕 캔디!
8: 안녕 페파!
4: 데니가 할아버지랑 주황색 견인차를 타고 지나가네요.
5: 주황색 차다! 엄마가 이겼지?
1: 안녕 데니!
9: 안녕 페파!
6: 오호, 저기 또 차 안 돼 온다.
1: 수진의 차다. 안녕.
10: 안녕 페파.
1: 파랑.
6: 맞아 조지. 저 차는 파란색이니까 조지가 이겼네.
1: 재미없게 나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 차는 왜 안 오는 거야?
6: 네가 좋아하는 빨간 차도 한 대 있는데 왜?
1: 어디요?
6: 지금 우리가 탄 차가 무슨 색이더라?
1: 빨강이다! 맨세! 나도 이겼다!
4: 드디어 차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6: 우리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 보자, 얘들아.
5: 다 왔다, 얘들아!
6: 맞아! 이것 봐, 내 말대로 경치 엄청 좋지?
4: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1: 경치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빠?
6: 저기 있잖아, 경치 좋은데.
4: 아빠가 말한 데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군요.
6: 수고가 많으십니다.
5: 어서 오세요, 페파 아빠.
6: 아이스크림 네 개만 줄래요?
5: 어떤 맛으로 네 개 드릴까요?
6: 바카 하나, 오렌지 하나, 딸기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5: 알겠습니다.
6: 이거 봐라, 아빠가 뭐 사왔게.
1: 아이스크림이다!
5: 전부 다 좋아하는 색으로 사왔네요.
6: 그래, 맞아. 초록색은 내 거고,
5: 주황색은 내 거고,
1: 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내 거.
6: 그리고 조지 아이스크림은
10: 파랑.
1: 맛있다.
5: 어머나, 저기 해님이 다시 나왔네.
6: 해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7: 무지개다.
4: 팔팔랑 조지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6: 무지개는 이럴 때만 뜨는 거 아니? 이렇게 비 오면서 동시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오!
5: 저것 봐, 무지개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다 있네.
1: 진짜? 빨강이랑 주황, 초록, 파랑 다 있네.
6: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얘들아?
7: 아니요.
5: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대.
1: 지금 가면 안 돼요? 보물 찾으러.
6: 그럴까? 오하니 다음 언덕에 무지개 끝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1: 얼른 가요. 슝!

0: 나왔습니다.
1: 근데 무지개 어디 갔어요?
2: 다음 언덕으로 달아났나?
1: 너 우리 약 올리니?
0: 좋아, 얼른 가서 찾자.
1: 무지개, 무지개, 비 오면서 했던 날.
0: 어, 이제 비가 그쳤네.
1: 무지개도 없어졌네.
2: 괜찮아, 조지뚝. 무지개는 갔지만 가면서 보물을 남겨놨을 거야.
0: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1: 무지개가 남긴 보물 찾은 거예요?
0: 맞아, 이리 와서 봐봐.
1: 와, 엄청 큰 진흙탕이다. 무지개가 남긴 보물 정말 최고다. 페드로의 감기.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 우,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5: 노래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3: 저런, 페드로가 감기에 걸렸네요.
2: 잠깐만, 페드로. 선생님이 불곰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6: 네,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7: 아, 선생님, 여기 유치원인데요.
2: 우리 학생이 좀 아파서요.
6: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가죠.
8: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5: 제가 기침이 나서요.
8: 아, 그렇구나. 기침할 때 목이 가렵니, 페드로? 아니면 가슴이 울리니?
5: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8: 이렇게 기침이 난 게 언제부터지?
5: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부터요.
8: 별로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1: 옮긴다니요? 그게 뭐예요?
8: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그럼 저 감기약 먹어요?
8: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 맛없어도 그냥 참고 먹어라, 페드로.
5: 무슨 맛이 이래? 잼에 냄새나는 신발은 섞었나?
2: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8: 간다, 얘들아.
9: 안녕히 가세요.
8: 내 생각대로군. 다른 친구들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3: 댄이랑 수지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죠.
8: 입 크게 벌리세요.
1: 무슨 맛이 이래? 요구르트에 카펫을 섞은 것 같아.
5: 이상한 꽃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8: 기특한데? 둘 다 맛없는 약도 잘 받아먹고.
1: 근데 선생님도 아파서 누운 적 있어요?
8: 아니, 난 아파 본 적 없단다.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 간다.
9: 안녕히 가세요.
3: 집에 갈 때가 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5: 있잖아요, 아빠. 저 감기 걸린 거 있죠?
10: 방금 불곰 선생님 우리 봐주시러 오셨어요.
1: 무지무지 맛없는 감기약도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다시 안 해요?
2: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할까?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많이
3: 맙소사, 어른들도 다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여보세요,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1: 선생님, 저 페파인데요. 어른들도 다 감기에 걸렸어요.
6: 걱정 마라, 페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드로한테 감기가 다 옮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모두 한 줄로 서세요. 입 크게 아 벌리시고.
4: 아니, 커스터드에 안반 양말을 섞었나?
5: 우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아프면 누가 봐줘요?
6: 난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3: 아, 저런, 불곰 선생님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내 걱정은 마라. 간다.
9: 안녕히 가세요.
2: 아유, 우리 불쌍한

0: 불곰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라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는데 어쩌지?
1: 이 시간에 누구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봐드리러 왔어요.
3: 이 과일 좀 드세요.
4: 네.
3: 편하게 이 쿠션 대세요.
2: 선생님도 이 감기약 좀 드세요.
1: 예. 무슨 약 맛이 이래? 잼에 요구르트에 커스터드에 안 빠른 양말을 섞었나?
0: 얼른 감기 나으시라고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2: 도서관 가기.
5: 이제 잘 시간입니다.
6: 잘 자라 페퍼, 잘 자라 조지.
2: 제목에 책 한 권만 읽어주세요.
6: 알았어. 이 책 읽어줄까? 빨간 원숭이 얘기.
2: 그거 맨날 읽는 거잖아요, 엄마. 빨간 원숭이가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잔다는 얘기죠.
6: 어우, 맞아. 순서도 정확히 다 아는구나.
2: 그거 말고 다른 책 골라도 되죠? 파란 호랑이 얘기, 초록색 거미 얘기, 주황색 펭귄 얘기. 어? 이건 뭐예요?
6: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가 왜 여기 있지?
7: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군.
2: 이 책 아빠 거였어요?
7: 아빠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란다.
2: 도서관이 뭔데요, 아빠?
7: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란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 읽으면 돌려줘야 돼.
6: 근데 아빠가 이 책을 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
7: 이거 꽤 오래전에 빌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
6: 내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늦었으니 푹 자고요.
2: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 잘게요.
7: 이건 동화가 아니라 좀 지루할 텐데.
2: 그래도 읽어주세요, 아빠.
7: 그래, 알았다. 제목은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 콘크리트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로 모래와 물, 화학적 혼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모래.
5: 팔팔랑 조지의 엄마는 그새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아침, 팔팔가족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2: 와!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7: 쉿! 팔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2: 왜요, 아빠?
7: 다른 사람도 책을 읽으러 오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
8: 다음 책 빌리실 분!
5: 레베카 이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죠.
8: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이 책 다 빌려가시게요?
6: 네, 전부 다섯 권이요.
8: 알겠습니다.
2: 근데 저 컴퓨터 왜 삑삑대요?
8: 나쁜 주민이 얼마나 오래 책을 빌려가서 안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소리야.
7: 실은 저도 이 책 반납할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8: 걱정 마세요, 페퍼 아빠. 지나야 얼마나 지났겠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페퍼 아빠, 이 책을 10년 동안 빌리신 거예요?
2: 진짜 심하다.
7: 죄송해서 어쩌죠?
8: 할 수 없죠, 뭐. 반납했으니까 이제 다른 책 빌리세요.
2: 저기요, 사서님. 조지랑 저도 책 빌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8: 물론이지. 어린이 책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렴.
2: 우와, 이것 좀 봐. 요정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쁜 옷책도 있다.
3: 안녕, 페퍼.
2: 안녕, 데니.
3: 난 이 축구책 빌리러 왔는데 재밌겠지.
9: 네. 안녕, 페퍼.
2: 안녕, 수지.
9: 난 간호사 되는 법 나온 책 골랐다.
5: 조지는 공룡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랐군요.
9: 공룡. 와우.
7: 아빠가 무슨 책 골랐게? 들어는 봤나 이름하여 콘크리트의 세계로 모험을.
6: 빨간 원숭이 책도 있네.
2: 빨간 원숭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외웠어요.
6: 이건 내용이 다른 책인데, 페퍼? 이게 더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2: 거기서 거기겠죠.
6: 아주 아주 먼 옛날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2: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자러 갔다는 거죠.
6: 아닌데, 아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는 얘긴데. 공룡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죠.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얘기 끝.
2: 와! 읽어주세요.
6: 재밌으면 이 책 빌려가서 또 읽을까, 페퍼?
2: 그럼 전 책 못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님 이거 보고 싶은데.
8: 아니야, 페파. 아무거나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어.
2: 만세!

0: 단 집에 가서 다 읽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와야 한다.
1: 네, 꼭 가져올게요.
0: 페퍼 아빠도 이번엔 잊지 말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오세요. 아셨죠?
1: 아빠가 잊어버리면 제가 꼭 말할게요.
2: 그래, 페퍼. 아빠가 또 잊어버린 꼭 말해라.
1: 신기한 캠핑카.
3: 오늘은 가족 휴가를 가는 날이라 페퍼랑 조지는 잔뜩 들떠 있었죠.
1: 어, 아빠 어디 계세요?
0: 너희가 보면 깜짝 놀랄 거 가지러 가셨지?
1: 오, 이게 뭐예요?
2: 이건 캠핑카란 거야.
0: 오늘 휴가 가려고 특별히 빌려왔어.
2: 이 차 안엔 없는 게 없이 다 있단다. 이걸 누르면 싱크대에 물이 나오고,
1: 와!
2: 또 이 단추를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지.
0: 이 초록색 버튼은 뭐예요?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 때까지 누르지 맙시다, 여보.
0: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다 확인했지?
1: 네, 없어요.
0: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1: 우린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2: 근데 이 지도 뭐가 이리 복잡해?
1: 아빠, 이번에도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2: 걱정 마세요, 공주님. 아빠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어, 근데 이 길은 어디지?
0: 또 길을 잃었어요?
2: 그런가 봐.
3: 다연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네요.
4: 여기서 보내, 페퍼.
1: 반가워, 데니. 우리 길 잃었다.
5: 길을 잃었다고? 위성 내비가 고장났나 보네.
2: 위성 뭐요?
5: 지금 이 차 기종이 캠퍼밴 T3200이잖수. 위성 내비가 기본으로 장착된 거.
6: 미래형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아하, 이 초록색 버튼이 내비 버튼이었군요.
6: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기하다. 캠핑카가 말한다.
5: 정말 신기하지? 컴퓨터가 음성으로 어디로 갈지 다 안내해준단다.
1: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분이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5: 네가 말해주면 되지.
1: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파예요.
6: 안녕하세요.
1: 오늘 우리 휴가 가는데요. 길 좀 가르쳐주세요.
6: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0: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데니 할아버지.
5: 아유, 별 말씀을. 휴가 잘 다녀오시게들.
7: 우리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6: 경고, 경고. 엔진 오일을 보충해주세요.
1: 그게 뭐예요, 아빠?
2: 엔진 오일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1: 그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2: 아니, 페파. 이 경고음이 뜨고도 한참 있다 떨어지니까 걱정 마.
6: 엔진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0: 아우, 이를 어째.
2: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내가 엔진 오일 한 통 가져왔으니까.
0: 역시 우리 남편이라니까.
2: 엔진 오일 뚜껑 열고 붓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0: 왜요, 여보?
2: 이 안에 왜 아무것도 없지? 엔진이 아예 없어.
3: 수지가 엄마 차를 타고 왔습니다.
1: 안녕, 수지.
8: 네.
1: 안녕, 페파. 우리 차엔 엔진이 없대.
0: 차에 엔진이 없다고요?
2: 네. 아무리 봐도 엔진 같은 게 없는데요.
0: 제가 엔진에 대해 뭘 알아야 도와드릴 텐데 어떡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게 엔진 아닌가요, 페파 아빠?
2: 아, 그러네요.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3: 이 캠핑카는 엔진이 뒤에 있는 거였네요.
2: 됐다. 이 정도만 부으면 되겠지. 고마워요, 수지 어머니.
0: 별 말씀을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1: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6: 바로 앞에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7: 만세!
2: 늦었으니 이만 잘까?
1: 우린 어디서 자요?
2: 엄마하고 아빠는 이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면 되고.
0: 너희 둘은 2층에 자면 돼.
1: 2층이요? 2층 없는데.
2: 이래도 없다고?
3: 캠핑카 지붕이 올라가면서 펼칩니다.
1: 우와, 이 캠핑카 우리 집 같다.
0: 이번 휴가 땐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얘들아.

0: 잘 자라, 우리 예쁜 딸아들.
1: 아빠, 엄마도요. 즐거운 휴가.
2: 팔팔 가족은 캠핑카를 타고 휴가를 왔습니다.
0: 잘 잤니, 예쁜 우리 아들딸?
3: 당신도 잘 잤어요?
1: 안녕히 주무셨어요? 캠핑 오니까 정말 좋아요.
3: 모처럼 시골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
0: 아, 그러는 게 좋겠군, 여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놉시다.
4: 자연엔 신기한 게 아주 많죠. 새도요.
0: 아, 이거 재밌겠다. 저리 가. 이 새가 어디서 울어. TV 보는데 안 들리잖아.
3: 아, 참 여보. 캠핑카 타고 이 좋은 데까지 와서 겨우 TV나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TV는 집에서도 보잖아요.
0: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군.
3: 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얼마나 많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세상도 있고.
1: 나무세상이 뭐예요?
3: 나무세상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아주 큰 숲이래.
1: 나무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데.
3: 그럼 이 감자도시 구경하러 갈까?
1: 감자도시가 뭔데, 엄마?
3: 엄청 넓은 감자밭을 돌면서 구경하고 끝에는 햇감자를 맛보는 거라는데.
0: 와, 난 그게 마음에 드는군.
3: 아니면 오리마을도 있고.
1: 오리마을이 뭔데요?
3: 야생의 강이라는데 오리가 많이 사는 강.
1: 오리마을 가요. 우리 오리마을 가요, 엄마.
2: 팔팔랑 조지는 오리를 좋아하죠.
1: 근데 이 오리마을 어떻게 가요?
3: 네비한테 안내해달라고 하자.
5: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1: 오리마을로 가주실래요?
5: 여기서 곧장 직진하면 오리마을입니다.
6: 우리마을 간다. 캠핑카 타고.
7: 우리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전부 몇 분이시죠? 어른 둘, 어린이 둘이요. 오리 구경 잘하세요.
1: 근데 오리가 어디 있어요?
3: 오리들도 다 휴가를 갔나?
0: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도시락 먹을까? 오리들은 늘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
1: 우리가 도시락 먹을 때만요.
2: 팔팔한 조지는 도시락 먹는 걸 좋아하죠.
1: 오리들 왔다. 안 돼요, 아빠. 그 빵 오리들 주게 주세요.
0: 알았다, 페파.
1: 안녕, 오리들아.
2: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네요.
1: 오리 형제들이 다 왔나 봐요.
2: 또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군요.
1: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리들인가 봐.
3: 이모랑 삼촌 오리들 다 왔나?
0: 미안한데 우리가 싸운 빵은 이게 다거든.
1: 너희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안 해?
0: 오리들이 인사성도 참 밝구나.
1: 우리 마을 오길 참 잘했다.
2: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3: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우리 집에 갈까?
5: 강으로 곧장 직진하시면 집이 나옵니다.
3: 어우, 강으로 가라고요?
5: 네, 강으로 곧장 직진해주세요.
1: 차 타고 어떻게 강을 지나가요?
0: 누가 아니래, 이 내비가 고장인가 왜 이래?
5: 파란 단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캠핑카가 정말 강으로 가고 있군요.
1: 신기하다. 캠핑카가 배로 변했네.
0: 이런 기능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5: 여러분은 지금 미래형 차를 타고 계십니다.
1: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다. 저기 배 타고 오네.
8: 여기서 또 만나네요, 페퍼 아빠.
0: 그러네요, 어르신.
6: 강 건너가지 캠핑카 타고.
5: 여기부턴 언덕을 올라가세요. 목적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6: 와, 집에 왔다.
1: 휴가 내내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5: 호호, 이게 제일인데 고맙긴요.
1: 이번 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빠.
0: 잘 자라, 예쁜 우리 아들, 딸.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3: 아들!
4: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5: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3: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엄마!
3: 괜찮아?
1: 괜찮아.

0: 선생님을 보고
1: 30분 180에서
0: 선생님 말씀을 듣고
1: 활동 1만 받아서 해결해 보십시오.
0: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2: 만약에 이걸 해보면은
0: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수학 시간 어떤가요?
3: 문제가 어렵고 지루해요.
4: 하기도 어렵고 계속 문제만 풀고 지겨워가지고
5: 별로 재미가 없어요.
0: 그러면 이런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확인하는 수학 시간?
6: 키즈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키즈 카페도 막 그거 막 뛰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줄 때도 약간 뛰는 느낌이에요.
7: 번개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0분 같은 시간이 1시간이 돼버리니까 조금 학교가 조금 빨리 끝나는 기분이에요.
0: 이렇게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드는 비결은?
8: 이 발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0: 교실을 벗어나 온몸으로 수학하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장태영 선생님.
1: 지금 무슨 시간?
0: 에너지 가득한 수학 교실을 만나봅니다.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개구쟁이 4학년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만큼 신나게 노는 아이들.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놀이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간을 꾸민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8: 초등학교 아이들의 에너지는 발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0: 이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긴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9: 그 수업은 체육을 제가 좋아하는데 체육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5: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8: 제가 수학 수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학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아이들을 수업에 풍덩 빠뜨릴 수 있느냐를 가장 고민합니다.
0: 수학 시간을 앞두고 수업 준비에 몰두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데요.
10: 어떤 교구가 필요하고 어떤 규칙과 어떤 동선이 지금 어떤 동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미리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황당해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놀이 장소, 방법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수학 수업을 강당에서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준비물도 좀 특이한데요. 팀조끼나 공처럼 체육 시간에나 볼 법한 물건들과 큼지막한 숫자 카드입니다.
10: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강당에서 애들이 많이 흥분을 하기 마련인데 통제하기도 가장 수월한 이런 놀이가 바로 숫자 카드 놀이라서 숫자 카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이런 체육 교구들을 활용해서 수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바꾼 장태영 선생님. 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8: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저의 결론은 딱딱한 수학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들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머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즐거워지는 시간.
1: 네,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1: 선생님 공부하겠습니다.
0: 머리가 즐거워지는 교실 수학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아, 과자를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가 몇 개 있냐면 181개 있어요.
0: 먼저 맛있는 과자로 동기 유발을 해보는데요.
1: 이 과자를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여기 있는 접시에다가 30개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몇 개 있다고요?
11: 80개.
1: 한 접시에 몇 개씩 담고자 한다고요?
11: 80개. 어.
1: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할까요?
0: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아이들이 배울 학습 내용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8: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또 위계가 굉장히 강한 학문이거든요. 즉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4학년에 올라와서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시작을 전 학년에 배웠던 개념에서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선생님이 꺼내든 것은 수모형인데요. 수모형으로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보는데요. 나눗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떤 수에서 같은 수만큼 반복해서 빼는 동수 누감법이 있습니다.
8: 수모형이라는 조작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보면서 동수 누감을 말로만 아닌 직접 손으로 움직여보는 거죠. 180 나누기 30은 180에서 30이 몇 번을 빼야 하는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개인 활동으로 조작한 것을 모두만 해서 이야기하고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파악을 합니다.
0: 이건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12: 180 모형에서 10모형이 3개씩 30개씩 나누나 했으니 이렇게 30개씩 나누면 6묶음이 되니 6묶음인 것 같습니다.
13: 18개 10모형에서 3개의 10모형으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80 나누기 30은 6입니다.
0: 학습지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동수 누감을 이용한 나눗셈 원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167에서 20을 뺍니다. 몇 번을 뺄까요? 뺐더니 0이 되었죠.
14: 아닌데요. 7 남아요.
1: 뭐가?
14: 7 남아요.
8: 제가 좋아하는 전략은 인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나 저거 다 아는데 라는 아이들에게 이상한데? 저거라고? 하고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 유발이나 그런 인지적 갈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15: 28에 16이니까 저기 7이 나머지로 남아야 돼요.
1: 7이요?
15: 네.
1: 나머지로 남아야 되나요?
15: 네.
1: 이런 거 주세요.
15: 20개씩 묶었을 때 모두 8묶음에 묶여졌으니까 20을 8번 빼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남은 거 낮게 7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또 남는 게 7개가 있어요.
0: 이번엔 곱셈 구구를 활용한 세로셈 계산과 검산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해보는데요. 모두 3학년 때 해봤던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문장제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0: 40마리씩 팔았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남은 공룡 몇 마리라고 했지? 40마리를 팔면 850 빼기 40이네? 너가 쓴 글을 보니까 40마리씩 팔았어. 근데 남은 공룡은 몇 마리냐고 그러잖아.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빼기인데. 남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마리씩?

0: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1: 마지막 나누쌤 보물찾기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2: 네!
1: 다시! 뛰다가 다칠 수 있어요.
2: 네!
1: 사뿐사뿐 걷기, 오케이?
2: 네!
1: 네, 시작!
3: 마치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 마냥 열심인 아이들. 마음껏 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실에서도 종종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0: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오늘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활발한 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3: 선생님은 수업 전 미리 교실 곳곳에 나누쌤 문제를 숨겨두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 장씩만 떼서 풀이하고 친구에게 검선식으로 확인받으면 보물 획득. 보물을 획득해야만 또 다른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총동원해 보물을 획득해 나가는데 잘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도전, 아니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죠. 스스로 선택해서 도전한 문제들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보물 획득 방법으로 친구에게 검선받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이 울려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수학의 재미. 그렇다면 이 기세를 이어서
1: 잠시 후에 우리 강당에 가서 탕수육 2탄! 강당에서 재밌는 놀이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머리로 하는 즐거운 수학도 물론 충분히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이 즐거운 그 수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수학에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이 강당 수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무슨 시간?
3: 먹는 탕수육이 아니고요. 수학의 수와 체육의 육이 만난 수업이라서 탕수육이래요. 바로 이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는데요. 맛있는 탕수육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1: 우리가 강당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미덕에 좀 울타리를 치고 경기를,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4: 그게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틀리면 왜 틀렸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격려 같은 걸 해주면서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친구들 존중의 미덕 지켜줄 수 있나요?
5: 네! 사랑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와우.
1: 즐겁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놀이합시다. 알겠죠?
2: 네.
1: 네. 그럼 첫 번째 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 10에서 90까지 써진 훌라후프 안에 선생님이 제시한 나누쌤식의 몇십만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털공을 넣으면 되는데 마지막 성공한 아이가 나누쌤식을 설명하면 먼저 성공한 팀은 5점, 나중에 성공한 팀은 3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1: 네, 예입니다.
3: 첫 번째 문제는 150 나누기 50. 50점 훌라후프 안에 털공 3개를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는 거죠. 교실 수학에서 배웠던 동수누감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입니다.
0: 이제 강당 수학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수학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놀이와 연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연필로 100 나누기 50은 100에서 50을 두 번 뺀다.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에서 끝이 아니라 그럼 몸으로 직접 관역에다가 털공을 집어 넣어보면서 100에서 50을 나누는 것은 50이 두 번 100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득할 수

0: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다시 수학적 개념으로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또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어려워요.
2: 관형 맞추기 마지막 문제는
1: 네.
2: 360 나누기 90.
1: 됩니다. 고!
2: 거리가 늘었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어디다 놔야 돼요? 실패. 성공!
2: 아이들이 몇 번씩 공을 던진 다음에야 극적으로 성공하는 빨간 팀.
1: 자리에 앉아주세요.
2: 그런데
1: 아, 네 개 아니야? 다섯 개야? 네 개야 다섯 개야. 잘 봐보죠. 360 안에 90이 몇 번 들어있나요? 네 번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2: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두 번째 경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카드 게임인데요. 각 팀의 주자 네 사람이 순서대로 뛰어서 무작위로 숫자 카드를 뽑고 주어진 식의 빈칸에 숫자를 넣어 나눗셈식을 완성하는데 이 식을 팀원 모두가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성공?
0: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주고 그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답을 아이들이 뒤집어져 있는 카드 세트에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 게임도 굉장히 즐거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어떤 아이가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들이 직접 숫자를 뽑아와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 준비.
2: 숫자 카드 게임은 아이들이 뛰어서 숫자 카드를 획득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는 것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인데요. 과연 네 장의 카드로 만든 첫 번째 문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1: 네, 다섯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0: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더 계산을 쉽게 할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숫자 카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었어요.
2: 이것이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풀어주세요. 시작하세요.
2: 수학 문제 푸는데 웃음이 찰나는 빨간 팀 아이들. 직관적으로 나오는 답 때문인데요.
3: 왜 1이랑 4랑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4: 쉬우니까요, 그게 더.
3: 왜 네. 그게 더 쉬워요?
4: 그냥 47이니까 40보다 10이 더 작으니까요.
5: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3: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5: 네.
2: 반면 현관팀은 문제를 두 번에 걸쳐 셈을 해야만 풀 수 있었는데요. 첫 문제는 두 팀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0: 오늘 한 아이들을 관찰해보니까 일단은 나누는 수를 좀 계산하기 쉬운 10, 20으로 만드는 경향을 좀 보였고 또 반대로는 나누는 수를 크게 만들어서 몫을 작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보이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본능적으로 더 쉬운 계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1: 마지막 게임 갑니다. 준비!
2: 스피드 게임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 뛰는 아이들. 누가 이 시간이 수학 시간인 줄 알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수학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수학을 몸으로 익히는 덕분 아닐까요? 두 팀이 비슷한 숫자 카드를 뽑았는데요.
1: 자, 바꿀 친구, 바꿀 친구, 바꿔주세요.
2: 빨간 팀은 이번에도 나누는 수를 작게 만들고, 형광팀은 큰 수를 선택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한 번만 셈하면 되니 술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광팀.
6: 친구는 굉장히 쉬워요.
7: 아까 풀었어요. 여기 답이에요.
8: 이거 다 풀었어요.
2: 반면 빨간 팀은?
9: 됐다.
3: 이상하지? 이거 어렵다.
9: 이거 너무 어려운데? 18 아니야?
2: 비록 문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1: 자, 빨간 팀 다 됐나요?
10: 네.
1: 빨간 팀부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고. 어디 보자, 보자. 선생님 보이게. 몫이 18, 나머지가 20. 오, 어려운 나눗셈식이었는데 잘 풀어줬어요. 잘했습니다. 앉아주세요. 형광팀도 들어보자.

0: 둘, 셋! 들어주세요. 목, 시, 팔, 나머지가?
1: 시!
0: 와, 여기 누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잘 만들어줬지? 잘했네.
2: 이 게임의 진짜 재미는 점수 획득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뽑아온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점수를 갖는 겁니다.
3: 아, 0점.
0: 아, 0점 나왔습니다. 네, 0점이에요.
1: 띠용해! 이슈띠용해!
4: 정말 미안해.
5: 10점에서 뽑아야지.
2: 이런 운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6: 이렇게 수학하면 재밌어요?
3: 네? 네, 재밌어요.
1: 재밌고.
0: 아이들의 문제를 만들고 또 아이들의 나눗셈식의 그 숫자의 위치도 바꾸고 그래서 다 함께 풀고 또 풀면서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걸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까지 길러졌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운 했던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좀 두려움? 걱정들을 더 떨쳐낼 수 있는 놀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사실 수학 수업을 교실을 벗어나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걸까요?
0: TV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책상 아래쪽에 자전거 페달을 설치해놓고 그 페달을 굴리면서 수업을 하는 외국의 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나도 한번 저런 비슷한,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수학 시간의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3: 오늘 달리기 안 해요?
7: 할 거예요, 이제.
2: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수업에 꽂힌 술래잡기. 이 게임은 런닝맨 방식의 게임인데요. 흰 조끼를 입은 3명의 술래가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자신이 푼 문제의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잡는 겁니다.
0: 아이들이 흥분 상태가 올라가면 이렇게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수학을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활동력이 많은 놀이입니다. 먼 공간을 헥헥거리면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놀이고요.
2: 이 게임의 장점은 수학이 서투른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0: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2: 문제를 직접 풀고 잡는 술래들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0: 조끼를 입은 친구들은 그냥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나눗셈식의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살살 도망쳐도 되는지 까지 또 판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 나눗셈식의 계산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술래는 누가 될까요?
0: 혹시 이 문제 컴산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8: 70 곱하기 2 더하기 5는 145.
2: 나눗셈식을 검산식으로 바꾼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는데요. 술래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학습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도 즐거워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몸으로 익히는 수학수업.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9: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머리도 좀 잘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0: 만약에 수학을 지루했던 사람인데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수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0: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오늘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1: 네!

0: 재미있었나요?
1: 네!
0: 네, 이상으로 탕수육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들.
3: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남았잖아요.
0: 아, 남았으니까 더 하고 싶어?
3: 네, 저도요.
2: 이런 수업이 어떻게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겠어요?
4: 그냥 교실에서 익힌 수학은 곧 잊어버릴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익힌 개념은 파지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또 원할 때 쉽게 기억해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교실에선 머리가 즐거워지고 강당에선 몸이 즐거워지는 수학 시간. 발바닥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학 시간. 몸으로 체득한 수학의 원리를 머리로 끌어올리는 수학 시간. 그것이 장태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저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여기.
1: 오.
0: 아유, 아유. 아,
2: 와, 와, 와우.
0: 어?
1: 어.
0: 흥미진진한데.
2: 호미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0: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아이, 호미 부모님 걱정하셔. 다음에 또 놀려면 오늘 빨리 집에 가야지. 호미야, 집에 가자.
0: 네. 네.
3: 갈게.
0: 아쉬운데.
2: 저 가볼게요. 그래, 호미야, 조심해서 가.

0: 뭔지 못 친 것 같아.
1: 나 그럼 진짜 자고 가도 되는 거지?
0: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일찍 주무셔서 조용히만 하면 절대 몰라.
1: 나 그럼 진짜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나 오늘 호빵이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호빵이 부모님한테는 허락 받았어. 잠시만.
2: 아, 예, 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빵이 아빠입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1: 예!
0: 우리 대화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하자.
1: 응, 알겠어.
0: 얘기해. 엄마 왜요?
1: 호빵아 밥은 먹었니?
0: 아, 아까 점심이 늦게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아, 엄마, 저 숙제해야 돼서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1: 웬일이래? 숙제를 미리 다 하고. 알았어.
0: 들키 뻔했네.
1: 그래도 나름 재밌다.

0: 너 그때 기억나? 시우랑 떡볶이 먹으러 갔었잖아, 너. 그때 그 민지가 너를 엄청 째려보더라. 그거 너 예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내가 떡볶이 다 먹어서 그래.
0: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1: 맞아, 우리 5살 때 자주 이러고 놀았잖아.
0: 그러니까 말이야,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삶이 팍팍해.
1: 너 그때 기억나? 나한테 친구 되자고 했을 때.
0: 기억나지. 너 내 친구가 되라 이랬잖아.
1: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고 싶었어.
0: 진짜?
1: 응.
0: 우린 단짝이 맞나 봐.
1: 맞아 맞아.
0: 역시 호딱초 장원영.
1: 응, 역시 윈터.
2: 호미 엄마, 웬일이야?
3: 우리 호미가 신세를 졌네. 호미랑 호빵이 일어났어?
2: 응? 호미? 신세? 그게 무슨 말이야?

코미너, 아줌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아줌마한테 말도 안 하고 얘. 아우.

0: 엄마.
1: 홈이 여기 있어. 아, 애들이 몰래 같이 잤나 보네. 내가 타일러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2: 친구를 집에서 재우거나
3: 친구 집에서 잘 땐 꼭 서로의 부모님 허락을 받기로 해요.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어? 다시 연결됐다.
2: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1: 응.
0: 두 번째 미션. 우리 동네 소개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 포함 필수.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2: 좋아, 좋아.
1: 안녕. 나의 동네는 뉴저지 있어. 뉴저지가 어디 있냐고?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 여기 뉴저지고 여기 뉴욕. 우리 집은 뉴저지 시내. 영어로는 다운타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짜잔! 여기가 우리 다운타운이야. 여기는 마트도 식당도 많아.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접시 가게, 이불 가게도 있어.
3: 우와! 내가 사는 곳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1: 그래?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농장이 있어. 여기 진짜 귀여운 친구가 있어.
4: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1: 가볼게요. 자, 기대해. 짜잔, 너무 귀엽지?
3: 진짜 귀엽다.
2: 동네에서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1: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는 진짜 커.
5: 한번 돌아볼게.
6: 그쵸?
5: 네, 좀 커요. 근데 신기한 게 원 플로어예요. 원 플로어. 근데 하이는 아니에요. 그냥 원 플로어. 피크닉 테이블스. 피크닉 테이블 여기. 어? 까마귀. 베이스볼 지금 하고 있어.
7: 안 돌았나요?
5: 네, 아직도. 그냥 저기만 조금만 가면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7: 한 바퀴 돌았네요.
5: 네. 학교는 너무 재밌어. 이벤트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내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춤췄거든. 엄청 재밌고 리허설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3: 오! 리허설이라니! 무슨 노래로 해?
1: 무슨 노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허설 진짜 살짝만 보여줄게.
8: Let's go. Let's go.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3: 스트레이키즈 나도 알아. 진짜 멋있다. 좋잖아.
1: 고마워. 내 동네 소개는 여기까지. 짜잔, 지도도 완성.
3: 너무 신기하다. 나랑 너무 사는 곳이 달라.
1: 누나 사는 곳도 궁금해. 보여줘.
3: 잠깐만,
2: 내가 지도로 우리 동네 소개해줄게.
8: 우리 동네는 거제도로 치면 중간에 있어서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
9: 여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요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계룡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가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
10: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려. 가는 도중에 편의점, 빵집, 김밥집, 학원 등 많은 가게 중에 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좋아해.
11: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지만 나는 세계를 가자 할인점이 제일 좋아해. 같이 들어가 볼래? 오늘은 매운 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쩌지?
12: 우와,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야?
3: 아니. 사실 난 여기보다 몽드를 더 좋아해. 바로 여기 있는 바닷가인데.
8: 돌도 예쁘고 바닷가도 맑아서 거제도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13: 아나 이거 위에 굴렀다.
14: 아 제가 이거.
13: 아니 물에 굴렀다.
14: 도전! 아니 어퍼! 미웠어. 아니 어퍼! 미웠어.
15: 아니 아빠
14: 미웠어.
15: 미래지
14: 말자. 아빠 엄마.
15: 아니 아빠 미웠어요.
13: 아니 너무
3: 너 올려?
14: 무슨
13: 자, 김나루 연습!
3: 연습!
15: 와! 와, 저게 돼?
3: 물소재비는 잘 못해도 바다에서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아.
0: 동네 소개하기 미션 성공! 깜짝 퀴즈! 서로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16: 학교! 몽드레전!
0: 정답! 다음 미션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9초 또? 2단계 성공이라 가장 좋아하는 장소엔 가장 좋아하는 기억이 있지.

0: 이게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겼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또 더 말할까?
6: 그 다음은 가고 싶은 사람.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네 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8: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9: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0: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9: 누구?
10: 시우야.
9: 없나 본데? 있어?
10: 순수
9: 없대 그 없대.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이거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7: 내가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 것 같아.
9: 내 생각엔 둘 다 합쳐진 것 같아. 그럼 봐봐. 첫 번째, 나는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11: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8: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9: 아,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8: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9: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11: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막자기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km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9: 화이팅.
11: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12: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지를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9: 난 오늘 질투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13: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12: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11: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5: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꺼리를 찾을 것 같아.
8: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9: 지우 얘기해봐.
11: 왜 그렇게 생각했어?
9: 맞아.
11: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5: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9: 아니 이렇게 하는데 수학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치는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12: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됐어?
9: 모르겠네.
12: 설명해 주실래요?
5: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1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5: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1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여러분, 혹시 에스컬레이터 잘못 타서 다친 적 있나요?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무서워서 망설인 적은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무서워하는 커다란 곰돌이가 있답니다.
1: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2: 이제 뭐해?
0: 자, 과거에 곰돌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를 겪어서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원리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3: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모터가 작동하면 계단을 돌아가게 합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사람이 타는 곳에서는 쑥 올라와서 계단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 내려야 하는 곳에서는 다시 평평하게 펼쳐지면서 다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0: 아, 에스컬레이터는 저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에스컬레이터를 알고 나니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아보러 갈까요?
4: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5: S!
4: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비빔판 노란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6: 아, 그걸 깜빡했네.
4: 잘못된 부분 찾았니?
5: 에스!
4: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디디

0: 노란 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1: 오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법에 대해 알았으니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기로 해요. 그럼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고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군.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1: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뭐, 그냥 살짝. 그렇게 소리치면 많이 아플 거야. 약을 좀 더 써야겠구먼.

0: 잘 됐겠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이걸 맞으면 기절하고 말걸. 건드리기만 해봐!
1: 으이구,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2: 똑같은데?
0: 뭐가 그렇게 재밌니?
2: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0: 그럼 너구나.
1: 그게...
0: 잘 됐네. 어차피 실험도 해봐야 하는데.
2: 안 돼!

0: 오지 말라고! 이걸 됐다! 너! 어?
1: 그걸 쳐버리다니! 진짜! 진짜! 진짜! 그렇지! 우와다다다다다다다! 왜 쫓아오는 거야? 그만! 살려줘! 우와! 살았다!
2: 아이,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응? 뭐 하는 거냐?
0: 얘 네가 데려온 어린 녀석이야! 좀 말려봐!
2: 뭐? 옷이라고?
3: 어머, 옷이 맞아요!
4: 김봉박사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2: 또 사고 쳤냐?
0: 빨리 얘 좀 어떻게 해봐!
5: 여긴...

0: 안신이 잡았네.
1: 오씨!
2: 괜찮아. 살아났다.
0: 다 엉망이 됐잖아! 응? 용아야. 어딜 가려고?
2: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런데 용아 오빠는?
3: 용아가 문양에게 잡힌 것 같아.
2: 뭐? 잡혔다고?
3: 무사할 거야. 그리고 데려올게, 꼭!

0: 해치.
1: 윤호야.
0: 괜찮아?
1: 괜찮아.
0: 그냥 누워 있어.
1: 어떻게 집으로 왔지?
0: 내가 데려왔어.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가보자. 숲에서 찾아내서 데려온 거야.
1: 고마워.
0: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윤호야!
0: 안녕.
2: 학교 안 가?
0: 금방 나갈게.
1: 어서 가봐.
0: 학교 다녀오면 말해줘.
1: 응.
0: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잘 다녀와.
0: 가자.
2: 응. 늦잠 잤냐?
0: 그런 거 아니야.
2: 안녕, 세나야. 안녕. 숙제는? 미아야, 안녕.
4: 안녕.
2: 이따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러 갈래?
4: 오늘은 잘 모르겠어.
2: 그래?

0: 어떻게 된 거지?
1: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2: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3: 윤호야, 포근이랑 산책 갈 거야?
4: 아빠가 다녀오셨을걸?
3: 아... 어디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4: 어디?
3: 다음에 얘기해줄게. 안녕.
4: 무슨 일이야?
3: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가자. 용아 오빠! 오빠! 용아 오빠!
0: 응?
3: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0: 누군데 내 이름을...
3: 어? 나 미아잖아. 미아 공주.
0: 미아?
3: 왜 이래? 나 미아라고! 기억 못하는 거야?
1: 나왔다! 이러라고 내보낸 거야.
5: 아이, 여우 같으니라군.
1: 뭐야?
5: 아, 칭찬이야, 칭찬.
1: 용아, 없애버려! 아,
0: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3: 뭐 하는 거야?
1: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어디? 없애라고!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0: 자자자자. 어디야?
1: 찾았다.
2: 놓치지 마.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
3: 정신 차려. 나 미아라고. 삐요삐요.
2: 처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0: 멈춰. 어? 용아?
3: 용아 오빠가 저렇게 변했어. 날 기억도 못해.
1: 헨치도 나타났잖아.
2: 오히려 잘 됐어.
0: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 있어.
3: 아니, 응? 나도 같이 있을 거야.
2: 일단 헨치부터 없애.
1: 나도 가봐야겠다. 나오심 출동. 출동.
2: 별걸도 안 해.
0: 용아, 정신 차려! 피해!
3: 마법 기운이야.
4: 알레리아!
0: 아라리오!
3: 용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2: 뭐 하는 거야? 공격! 공격해!

0: Yes, I am ready.
1: 소녀, 어디 보자. 어서 오세요.
2: Hi.
0: I'm here to challenge you, sir.
1: Okay.
0: Right on.
1: But I hurt my right arm.
3: 사장님이 어제 짜장면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치셨습니다.
1: Oh, how about left arms?
2: Can you do it with your left arm?
0: Sure, I could do it.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it, go! 사장님, wins!
0: I'm going to make my left arm strong! Right arm, left arm, both are ready.
2: 2.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Go, right? Go!
3: Ready, steady, go!
0: I can do it! I can be the arm wrestling champion again! Yes! I win!
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Now, I want some free 짜장면.
2: Yes, 공짜 짜장면.
3: 어? 이벤트 기간 어제까지였는데?
0: What? Oh my god!
1: Ah, 계산은 나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0: Sunday, can you help me?
1: Oh, sure.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 입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야! 오!

0: 가자, 가자,
1: 가자. 내리면 되네.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것만 빼서. 조심. 치아. 어우, 공원.
1: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오늘도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공원에 나왔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큰 거울을
1: 그렇죠.
2: 받았습니다.
1: 오늘 특별히 준비했죠. 네, 우리가 오늘 왜 왔냐면 네. 이제 거울을 이용해서 동물을 비췄을 때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거울 실험은 동물들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1단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동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한대요. 2단계는 거울 이곳저곳을 관찰하거나 거울의 뒤쪽을 살피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거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거죠. 3단계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일부러 비춰보는 행동을 하는데 3단계를 통과하면 동물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3단계를 통과한 동물은 침팬지, 오랑우탄, 큰 돌고래와 같이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물들밖에 없대요. 동물들은 과연 몇 단계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2: 동물 중에서도 좀 지능이 낮다고 알려진 새들을 먼저
1: 그쵸.
2: 딱 보여줘서
1: 네.
2: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그쵸. 그런 거를 좀 반응을 봐야겠죠.
1: 자기를 알아볼까요?
4: 제 생각에는 그쵸. 알아볼 것 같아요.
2: 그럼 새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4: 가봅시다.
1: 가봅시다.
2: 네, 가봅시다.
1: 가봅시다! 우리 비둘기가 모여 있어야 될 텐데.
2: 그러게요.

0: 대박. 저거
1: 다 내쫓고 싶다.
2: 아 근데 형은 사실 비둘기가 좀 무서워. 와!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0: 됐다. 오, 됐다.
2: 됐다.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발로 뛸 시간입니다.
0: 네. 그 이름을 불러 갑시다.
1: 저렇게 오른쪽으로
2: 이렇게 돌아서. 해서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셋이서 여,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죠.
1: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3: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1: 절로 가지 말고.
3: 뛰어.
2: 형 자세 낮춰야 돼, 형.
3: 야.
1: 오케이.
3: 야.
1: 좋아, 방향 좋아.
3: 방향. 어, 그래, 그래. 절로 막아. 여기 못 오게 막아.
0: 됐어.
3: 오지 마.
1: 어, 간다.
2: 아, 다시 당겼다.
1: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3: 힘들어.
1: 진짜 힘들다.
2: 내가 보기엔 저 자리를 안 가. 이건 지금 비둘기가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고, 아, 이렇게 하자. 이 조그만한 거울을 갖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어가면 한 명이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조심조심.
1: 뭐 할 한 명을 뽑아야지.
2: 뽑읍시다. 그치. 아, 비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아, 좋았어.
2: 나 오세요.
1: 형 화이팅! 우리가 한번 화이팅을 좀 해볼까?
2: 형 머리도 비둘기 색깔, 비둘기 색깔이라서.
0: 뭐 비둘기 같다고?
2: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조드라는 거야?
2: 아니, 머리 색깔이요.
1: 안 도망가게 하는 거는 형의 몫입니다.
2: 어떡하죠?
1: 우리 태호 형.
2: 또 도망가다, 조금씩. 형, 자세를 낮춰야 돼요.
0: 정말.
2: 조금만 더.
1: 아유, 힘들겠다. 우리 태호 형이 오. 저렇게 힘들게 숙으려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안
0: 좋아. 오, 한 마리 더 온다.
2: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0: 오, 더 온다, 더 온다.
1: 아, 근데 태호 형이 겁이 너무 많아. 비둘기 너무 무서워.
2: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1: 아. 비둘기 너무 무서워.
2: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1: 아, 태호 형. 와, 뿔뿔이 터져버렸어.
2: 아, 집에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 비둘기 이제 여기 운동장에.
1: 어, 진짜?
2: 다 집에 갔는데?
1: 큰일 났는데? 우리 이거 퀘스트 이거 망할 수도 있겠는데?
2: 어. 어, 저기 있다.
0: 금붕어도
2: 저 봐서 봐, 있지? 저 나무에 있네. 나무에 숨어있네.
1: 아.
2: 다 여기 있구나. 저희가 집인가?
1: 저 나무가 진짜 집인가 봐.
2: 진짜 많다.
1: 다, 진짜 다 저기 있는데?
2: 쟤 보고 있어. 쟤 보고 있어, 이렇게. 호흡 가능하는 것 같지 않아요?
0: 쟤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설마? 막 구구구구 막 소리 날 것 같아.
2: 됐어?
0: 됐어요.
1: 비둘기가 다 쫄러갔어.
2: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이상.

0: 나는 다시 내려올 거.
1: 그건
0: 그래 좀만 빠지.
1: 다시 빠져봅시다.
0: 된다.
2: 꾹꾹꾹꾹꾹꾹꾹꾹.
0: 제가 온다. 오.
1: 간다. 드디어.
0: 과연. 어, 간다.
3: 얘네는 별다른 반응을 안 하네요.
1: 오. 형 봤어요, 방금?
0: 오.
1: 보고, 한 번 더 갔다 보고.
0: 오, 봐봐요.
4: 뭐야?
0: 봐봐.
1: 계속 왔다리 갔다리.
0: 제가 엘리트네. 이 비둘기 중에서 가장 똑똑한.

0: 오케이. 끝!
1: 됐다.
0: 끝. 판정됐습니다. 비둘기는 세 대가리가 왔습니다.
2: 맞습니다.
0: 새가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좀 더 똑똑한 게 있지 않을까?
1: 근데 제가 알기로 비둘기도 그렇고 보통 새들이 IQ가 한 7 정도로 알려져 있대요.
0: 그렇게 낮아?
1: 진짜 낮죠. 근데 이제 앵무새가 한 30 정도 되고.
0: 아, 말을 따라하니까.
2: 아, 말도 하잖아요.
1: 똑똑하니까.
0: 좋아. 가보자.
2: 갑시다.
0: 가보자.
2: 가봅시다.
0: 앵무새 괜찮은 것 같아.
1: 아, 앵무새 너무 기대돼.
0: 우와, 뭐야, 이게 새 왜 이렇게 많아?
2: 와우다, 와우.
1: 여기가 더 많네.
0: 아, 이거 봐.
2: 와우야. 진짜 귀엽다, 맨.
1: 안녕.
3: 오! 오!
4: 안녕하세요.
2: 와! 대박.
4: 안녕.
0: 충격이야. 가까이 해봐.
1: 딱 가만히.
0: 일자로.
1: 고정, 고정.
2: 오. 왜요?
1: 놀랐어.
0: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오. 오. 오. 오. 무서워?
1: 안녕하세요. 안녕.
0: 오. 오.
2: 오요. 오이고. 막 깨물어봐요, 거울을. 오, 막 거울을 깨물어.

0: 엄청 진짜 신기하다 근데.
1: 와,
0: 비둘기랑 반응이 달랐어.
1: 물어봐, 물기도 해요.
2: 차원이 달라.
0: 이거 보는 느낌이 있어. 넌 말할 줄 아니? 안녕? 너야.
3: 안녕하세요.
1: 오, 이 친구 반응 좋다.
3: 좀 신기해.
2: 여기 해봐, 여기.
0: 넌데. 좀 놀란 분위기야. 어?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3: 맞아.
0: 방금. 대부분 새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래서 그런 건지 좀 겁을 내는 거야.
1: 어리둥절하고.
0: 어, 뭐지?
1: 원래 했던 행동을 잘 안 해. 원래는 막 날려다니는데.
0: 그치.

0: 개 하니까 또 그 이소부가 옛날에 그 동화 기억나? 거나 이소부가 얘기 알아?
1: 전 몰라요.
2: 개가 고기였나?
0: 응, 고기.
2: 고기를 물고 다리

0: 안녕.
1: 우와 우와.
2: 오이시코기.
0: 오이시코기.
3: 오이시코기다.
1: 장디. 거울을 한번 돌려볼까 얘들아? 과연? 얘들 앉아.
2: 앉아. 어 벌써 아까 이 친구들 거울을 보기 시작.
1: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앉아.
2: 일로 일로.
1: 일로 일로. 아.
2: 오. 앉아야지.
1: 알겠어. 앉아.
2: 왜 바늘 안 왔지?
1: 어떤 강아지가 혹시 제일 똑똑한가요?
3: 저희 카페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오. 머리가 좋아요.
1: 이 친구 진짜요?
3: 잭이거든요.
2: 잭이, 잭이, 잭이.
1: 웨시코기는 원래 똑똑한 강아지예요?
3: 네, 웨시코기가 아무래도 약물이도 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1: 거기서 한번 보여줘봐.
2: 또 이거 봐봐. 잭, 잭 여기. 아, 간식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잭 여기.
1: 평소에 저기 거울도 있고 거울인데 강아지들이 거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혹시 하나요?
3: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얼굴 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1: 아 진짜요? 그럼 좀 외모에 좀 관심이 많은 강아지가 어떤?
3: 의외로 네. 이 친구가 외모에 관심.
1: 눈이 착 쳐진 게 너가. 땅콩 봐봐 네 얼 너의 얼굴을 봐 너의 축 처진 눈을 봐. 자,
2: 포메라니안
1: 어때? 짠! 슬픈 거 아니지? 너야, 너의 얼굴. 봐봐.

0: 오! 이 친구 떨고 있는데? 오! 겁에 질리는 건가? 너무 떨고 있는데?
1: 오, 왜 이렇게 떨어? 무서운 거 아니야?
0: 충격받은 거 아니야, 지금?

0: 야, 나는 강아지 카페는 가봤는데 야옹이 카페는 안 가봤거든?
1: 고양이가 더 귀여워.
2: 저는 아, 오히려 여기 한 번 더.
3: 와우다, 와우.
0: 안녕! 근데 고양이들은
1: 너무 이쁘다.
4: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이쁘긴 하다.
0: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설치해보자. 어디 설치할까?

0: 고양이가 지금 반응을 시작했다. 어, 형, 여러분, 지금 고양이가 반응을 시작했어요. 헐, 얘네 바로 성공했는데요, 저희? 이쪽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1: 어, 저기 봐, 저기 봐. 어? 어, 잘하고 있다.

0: 뒤도 보고 막 뒤에도 보고 좀 신기한가 봐. 지금 궁금한 게 많아 저 고양이가. 자 이게 반응하는 게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가 일단은 거울을 보면서 관찰을 한대요. 근데 맞아요. 1단계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고양이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는 게 1단계. 이게 성공인데 2단계는 거울 주변을 막 보면서 뒤로 이렇게 가면서 뒤에를 이렇게 본대요. 거울을 관찰하는데
1: 뭐가 있는지.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2단계. 2단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3단계가 거울을 보고
1: 자기인 거 아는 거.
0: 자기인 거라는 거지.
1: 어쨌든 고양이들은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해요.
0: 무난하게. 거예요.

0: 하나, 둘, 셋. 우리는 센사큐. 네, 드디어 저희 삼돌이가 흰고래를 만나러 이렇게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1: 네, 고양이 새 이런 동물들을 많이 해봤지만
0: 맞아요.
1: 드디어 끝판왕 흰고래를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2: 아, 네.
0: 진짜 과연 우리 벨루가들이 과연 거울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가볼까요?
2: 가봅시다.
0: 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0: 우와, 대박! 우와!
1: 오, 대박!
0: 이게 진짜 배인가요?
2: 왜 이렇게 크다?
3: 헐. 한 마리 더 있어.
0: 우와. 어우, 그러네. 저기 더 크다.
3: 우와.
0: 자, 오늘 실험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거울을 밸런가들한테 보여준다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4: 사실 이곳 아쿠아리움하고 네. 저희 고래연구센터에서 좀 비밀리에 거울 인식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저희가 또 때마침 이렇게 찾아뵌 거구나. 이렇게 우리 밸런가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실험은 처음인 거죠?
4: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걸 맞는데, 아직, 그리고, 벨루가를 가지고 거울 실험을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 없습니다.
0: 그럼 우리가 최초네.
2: 최초네.
0: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또 여기다 설치를 하고, 한번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조심히. 구겨지지 않게.
2: 1, 2, 3. 여기 가운데다 붙이자.
0: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벨로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로가가 그러면은 겁이 좀 많은가요?
1: 벨로가는 그렇게 돌고래들, 고래들 중에서 겁이 많은 편에 들진 않아요. 아.
2: 벨로가가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죠?
1: 보통 많이 크면은 한 5.5m 수컷 같은 경우는. 아,
2: 5.5m 한건 진짜 크네요.
3: 만질 수 있어요? 미역 만지는 느낌이.
4: 아니요, 미역은 아니고요. 아. 굉장히 혹시나 베개 같은 느낌이.
3: 아, 진짜요? 그럼 육지에서도 숨을 쉬어요? 안 지나?
0: 저기요.
1: 저기요. 고래 같은 경우는. 어,
0: 그죠. 웬만
1: 나서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받아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
0: 이렇게 좀 착각하실 거 아니죠?
3: 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0: 어? 어? 오, 나왔다, 나왔다.
3: 오, 나왔다.
2: 우와, 우와, 우와.
0: 오, 어? 어? 오, 나왔다, 나왔다.
3: 오, 나왔다.
2: 우와, 우와, 우와.
3: 오. 오, 관심 보인다.
4: 네.
3: 오, 보인다, 관심.
0: 관심 보인다, 같아요?
3: 우와, 귀여워.
0: 잠깐만. 지금 콩 했어요.
3: 어, 진짜 귀엽다.
0: 아니, 또. 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3: 헐 보는 나가야지.
0: 대박. 아니 근데
4: 보이네요. 관심을 잡았네.
3: 많이 보인다.
0: 네. 아니
1: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말 나오자마자 네. 저렇게 네. 큰 관심을 보였죠.
0: 그렇죠.
4: 혹시 경계할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바로 접근해서 지금 네 탐색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 네. 아크릴 좀
0: 아 그래요?
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3: 어 그렇습니다.
4: 지금 비교

0: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똑똑해.
0: 지금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수컷 벨리가.
2: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예요.
0: 아, 진짜요?
2: 뒤집어 보거나 측면으로 보거나 이렇게 우와.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뭔가 탐색을 하고 있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요새 나오네요.
0: 오, 오, 오, 오, 오, 입을 벌렸어요. 오.
2: 이건 아직은 진짜 자기가 아니라 다른 개체로 판단하는
0: 행동. 아, 진짜 살짝 네, 경계하는. 네.
3: 맞아. 방금 진짜 딱 경계 태세가 딱 보였어요.
0: 그러니까.
2: 밀어보고 지금 계속 밀어보는 거 하잖아요.
0: 네네. 지금 오, 그러네요.
2: 완벽하게 자기인지는 모르는데 상대편에 뭔가가 자기랑 같은 게 뭔가 있다고 지금 인식하고 하는 행동도 있거든요.
0: 네, 지금 보면은 우와. 계속 몸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밀치고 있어요.
4: 신기하다.
3: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거울에 비친 게 말하는 거를 알게 되기를 그렇죠. 흥분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알아볼 것이다.
0: 아,
3: 그거를 가설로 세우고 있다.
0: 네네.
3: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험이 앞으로 좀 순조롭게 될 것 네.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0: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벨루가 거울 실험 대성공! 우리 벨루가 드디어 오늘 너무
4: 고생해줬어요.
0: 네, 고생해줬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벨루가 고마워!
4: 고맙다.
0: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박사님과 우리 사육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이번 실험은 진짜 너무 재밌고도 신기하고
4: 네, 뭐 비둘기부터 강아지, 고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벨루가까지 이렇게 다 실험을 했습니다.
0: 네, 확실히 어떤 실험이 가장 재밌었나요?
1: 저는 역시 오늘 했던 이 벨루가가 진짜 너무나 신기했어요.
4: 저도요.
1: 확실히 진짜 똑똑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1: 네,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몰랐어.
0: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오!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1: 맞아.
0: 선명.
1: 이 친구 떨고 있는데?
4: 이 친구가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1: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막 사람 같지?
0: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4: 나 말이지.
0: 대박. 아니, 근데.
2: 관심을 잡아.
5: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께 만들어드리고 싶다.
1: 네, 할머니 생신이시거든요.
0: 아하, 이야,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친구들, 우리 워프가요 할머니 생신 선물로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드리고 싶대요.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1: 우리 할머니는 사탕을 좋아하세요. 힘들 때마다 사탕을 드세요.
2: 쓱쓱 싹싹.
1: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기운 없어.
2: 아, 이럴 땐
1: 오! 아이고 기운이 쑥쑥 쑥쑥 오! 오예!
0: 우선 여기 있는 이 사탕을 바구니에 예쁘게 담아보자.
3: 우와 맛있겠다.
1: 뭐?
0: 아니 할머니 드린다 그랬잖아.
1: 나도 우리 할머니만큼 사탕 좋아하거든요.
3: 맛있어.
1: 달다. 사탕은 정말 달고 맛있어요.
0: 사탕은 설탕을 녹이고 녹이고 녹여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달 수밖에 없지. 그렇게 달고 맛있어?
1: 네. 정말 설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0: 설탕이 없으면 사탕도 없잖아요. 어? 그럼 설탕은 어떻게 있는 거지? 궁금, 궁금, 궁금해!
1: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 우선 사탕수수 줄기에서 즙을 짜는 거지. 집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없앤 후에 액체만 따로 보글보글 끓여줘. 한참을 끓이다 보면 결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원당이라고 해.
0: 설탕처럼 하얀색이 아니네.
1: 이 원당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을 잘 걸러내면 색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거야.
2: 자, 이렇게 예쁘게 깔고 이번엔 사탕도 넣자.
0: 달콤한 사탕을 넣고 넣고
2: 우리 예쁜 워프의 마음도 넣고.
0: 어? 이거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인데?
3: 어? 뭐야? 또 먹어?
0: 막 그게 우리 할머니는 이 사탕을 먹으면 기운이 쑥쑥 나거든요.
2: 네?
0: 나도 기운 좀 내려고.
3: 에이, 괜히 할머니 핑계로 먹고 싶으니까.
0: 정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이 사탕을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2: 그래, 그래, 그래.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 친구들, 정말 사탕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1: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몸을 잘 움직이고 뇌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다른 음식들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에 힘을 내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0: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기운 없어.
1: 피곤했을 때 설탕이 들어가면
0: 오! 기운이 쑥쑥!
1: 피로 회복을 도와주지.
0: 어? 오늘 온다더니 내일 온다고? 그래! 아휴, 섭섭해. 아유, 속상해.
1: 그리고 설탕은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고통을 줄여주기도 해.
0: 달달한 게 기분도 달달해지네. 내일 오면 뭘 해줄까나. 아하, 그래서 할머니가 사탕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시는구나.
2: 맞아. 그래서 우울할 땐 단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
0: 어? 그럼 사탕을 먹으면 기운도 쑥쑥 나고 기분도 엄청 좋아지니까 사탕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네요.
2: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
0: 지금 나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2: 하, 왜 그래? 못 믿겠다 이거야?
1: 설탕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 안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기면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 남게 돼버려.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면 비만이 될 수 있어.
0: 아휴, 섭섭해. 아유, 속상해.
1: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
4: 달달한 게 기분도 달달해지네. 네, 이러면.
1: 하지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단 것만 찾게 돼서 아주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설탕 많은 간식 대신에 신선한 과일을 적당히 냠냠냠.
0: 우와, 드디어 완성! 오, 예쁘다.
2: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0: 네. 할머니께 편지도 써야겠어요. 사탕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드시라고요.
2: 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여기에 써서 바구니에 같이 넣자.
0: 네. 할머니께
4: 사탕을 먹으면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아진대요. 그치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0: 맛나다. 우리 강아지가 줘서 더 맛나다. 오, 오, 오, 막 기운이 솟는다. 오, 오, 빛난다. 오, 오, 오, 오, 예, 예, 오, 오, 오.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자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고나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할머니께 궁금해요. 얘들아 안녕. 난 워프 할머니야. 달고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국자 가득 설탕을 넣고 불 위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쉬지 않고 저요.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식소다를 조금 넣어 또 젖어요. 충분히 부풀면 평평하게 부은 다음 모양틀로 눌러주면 끝.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달고나 만들 땐 어른과 꼭 함께하기,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약속. 자, 그럼 모양대로 떼볼까? 별 모양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안 부서지게. 도전! 또 할 수 있어, 워프. 부서져 버렸네. 워프는 실패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꼭 성공하길 바래. 알았지? 워프!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쭉쭉 힘이 나게 에너지를 주는 설탕. 약도 되지만 병도 되는 설탕.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먹자. 워프! 우와, 오늘도 꽃.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프!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여보세요?
1: 순호야, 엄만데. 엄마가 출근하면서 지갑을 두고 왔지 뭐니? 회사로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0: 네? 그런데 엄마 회사는 엄청 멀잖아요.
1: 전철을 타면 금방 올 수 있어. 노선도 잘 보고 동그라미역에서 내리면 된단다.
0: 네, 알겠어요, 엄마. 아휴, 혼자 갈 수 있겠지. 우와, 전철역은 엄청 복잡한 곳이구나. 어? 여긴 어떻게 통과하는 거지? 아,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쩌지? 난 카드가 없는데. 게다가 동그라미역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노선도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어지러워.
2: 어? 순호야, 어디 갔다 와?
0: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철을 못 타서 그냥 돌아오는 길이야.
3: 아, 설마 순우 너 혼자 전철을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거야?
0: 혼자 타는 건 무서워.
4: 순우야, 어렵지 않아.
3: 난 환승도 할 줄 알지롱.
2: 난 버스랑 지하철 환승도 할 줄 알지롱.
0: 얘들아, 미안해. 난 엄마 심부름을 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그래, 그래
5: 순호야.
2: 안녕.
4: 조심히 가.
6: 아, 이번 여행도 전철을 이용해서 다녀왔다니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됐어. 역시 대중교통이 편하고 좋아.
0: 선배님, 안녕하세요.
7: 순호야, 너는 어째 볼 때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0: 선배님, 제가 엄마 심부름을 해야 하는...

0: 전철을 탈 줄 몰라서 아직 못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전철을 탈 줄 아는데 저만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해요.
1: 아, 그랬구나. 순호야, 잘 모르는 건 말이지 이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야. 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노력해서 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데 그래.
0: 정말요? 저도 그럼 친구들처럼 전철도 척척 혼자 탈 수 있고 또 멋지게 부모님의 심부름도 해낼 수 있을까요?
1: 그럼 그렇고 말고. 좋아, 그러면 오늘은 순호를 위해서 전철 타기 훈련을 해볼까? 자, 지금 바로 가지. 따라오라고, 눈물 닦고.
0: 어, 네, 선배님 얼른 가요, 얼른. 선배님, 전철을 타려면 매번 이렇게 땅속 깊숙이 내려와야만 하나요? 계단을 한 100개쯤은 내려온 것 같아요.
1: 아이고, 우리 순호가 많이 힘들었구나. 자, 어때? 시원하지?
0: 어, 네.
1: 순호야, 예전에 서울에 처음 전철이 생길 때는 이렇게 땅속 깊이 굴을 파서 지하로 다니게 됐거든.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부르게 됐대. 그런데 지금은 땅 위에 있는 역도 많이 있어.
0: 뭐? 그러면 지하철은 틀린 말 아닌가요?
1: 지하로도 다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철도교통이란 뜻의 전철 또는 도시철도가 정확한 표현이야.
0: 오, 그렇구나. 아. 선배님, 우리도 얼른 전철을 타러 가봐요.
1: 그래. 아, 잠깐. 순호야, 전철을 이용할 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니?
0: 아, 교통카드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요, 선배님. 저는 교통카드가 없는데 어쩜 좋죠?
1: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 짠짜라단짠, 교통카드. 이 교통카드는 전철역 역산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 기계에서 구입할 수 있고 돈이 다 떨어지면 충전할 수도 있다. 자, 이 교통카드를 줄 테니까 다음엔 순호가 충전해서 사용해봐.
0: 선배님, 저를 주신다고요?
1: 어.
0: 나도 교통카드 생겼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선배님!
1: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0: 선배님, 이제 어떻게 찍고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1: 자, 잘 들어봐. 교통카드를 들고 여기에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돼. 해봐.
0: 오, 네. 오, 교통카드를 찍고, 오, 어, 개찰구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래, 좋았어. 나도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 어때? 아주 쉽지?
0: 네. 오, 이제 전철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어? 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야 할까요? 이쪽, 아니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어.
1: 순호야, 네. 방향이 많이 헷갈리지?
0: 네.
1: 걱정하지 마. 자, 이리 와봐.
0: 네.
1: 이건 도시철도 노선도야.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있는 역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볼래?
0: 지금 저희가 있는 역은? 응. 여기 세모역이에요.
1: 이야, 순호 잘하는데? 그럼 순호가 심부름을 가야 할 역은?
0: 심부름을 가야 할 역은? 여기! 동그라미 역이에요.
1: 그렇지.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세모역에서 동그라미 역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타야 할까?
0: 잠시만요. 어? 지금 여기에 소역을 가야 하니까 삐로리. 여기 네모역.

0: 방향으로 가야 해요.
1: 이야, 대단한데. 자, 그러면 네. 동그라미 역으로 차근차근 이동해봐.
0: 네. 이리리.

0: 지금 노선 색깔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노선이 만나는 역이 있는데 이 역에서 순호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전철 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이걸 환승이라고 하지. 순호야, 네. 저기 봐봐. 저기. 갈아타는 곳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0: 네.
1: 환승역에 도착해서 저 이정표를 보고 잘 따라가면은 갈아탈 전철역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0: 오, 환승은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선배님, 제 친구들이 그러던데 버스로도 환승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1: 물론이지.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환승할 수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지.
0: 이 교통카드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겠네요. 맞는 카드였네. 선배님, 그럼 저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문이 두 개예요.
1: 순호야, 이건 스크린 도어라는 거야.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설치된 문인데 이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지. 전철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띡 열렸다가 출발할 때 다시 띡 자동으로 닫혀.
0: 우와, 이 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또 하나, 전철이 들어올 때는 위험하지 않게 반드시 이 노란 안전선 뒤에서 줄을 잘 서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면 차례차례 전철에 타면 돼.
0: 이 노란색 선이 안전선이었구나.
1: 아니, 순호야, 위험해. 자, 노란 안전선 뒤로 안전하게.
0: 맞다. 선배님, 앞으로 전철을 탈 때는 꼭 안전선 뒤에서 잘 기다렸다가 탈게요.
1: 그렇지. 그리고 전철을 타고 나서는 방송을 잘 듣고 목적지에 내리면 돼. 그리고 저기 봐봐. 나가는 곳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0: 네!
1: 저 이정표를 따라 출구를 찾고 다시 개찰구를 찍어서 통과하면 되지. 자, 잘 봐봐. 이렇게. 너도 해볼래?
0: 네? 우선 나가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끝! 선배님, 도시철도 타는 거 정말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자, 이제 도시철도 이용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심부름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순호야, 저 전철을 타고 엄마의 심부름을 무사히 다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자, 그럼 잘 다녀와. 믿는다.
0: 선배님, 다녀오겠습니다. 순호, 출발! 우선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한다. 이쪽이야. 그러면 딱 서 있으면
2: 지금 동그라미행 열차가 전철이 온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 가만히 있어보자. 이 순호가 올 때가 됐는데 설마 환승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0: 선배님! 순호가 엄마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다녀왔습니다!
1: 순호야,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멋지다. 자,

0: 이번 비밀요원 시험도 통과다.
1: 우와, 벌써 스티커 다섯 개나 모았어요.
2: 이렇게 해야 다섯 개.
1: 저 부모님의 심부름도 멋지게 해내고 또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하다니 완전 행복하다.
0: 그래 순우야, 이 뭔가를 도전해서 노력하고 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1: 네, 이게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0: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전철을 타고 함께 집으로 가볼까나?
1: 좋습니다! 선배님! 출발!
0: 출발!

0: 이거 참. 아니, 내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글쎄, 치약이랑 칫솔을 선물로 줬지 뭐야. 아, 물론 내가 연구에 빠져 살다가 양치질을 가끔, 아주 가끔 안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 괴짜 박사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이 칫솔이랑 치약을 선물해 줬으니 오랜만에 양치를 좀 해볼까? 며칠 만이야 이거? 짜고. 오랜만이라 낯설군.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치약에서 소금 맛이 나? 이거 완전 소금 아니야 소금? 이건 뭐야?
1: 박사님, 소금은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부 치약에 넣기도 해요. 오늘도 꿈틀꿈틀과 함께 소금의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보자고요. 얍!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아직 양치도 끝내지 않은 채 괴짜 박사님이 꿈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렸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0: 소금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순우와 함께 소금에 대해서 알아봐요. 짜자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보통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사냥이나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던 옛날에는 소금을 먹지 않아도 되었대요. 왜냐하면 고기 속에 소금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고기를 먹는 비중은 줄어들고 곡류나 채소를 많이 먹자 소금이 필요해졌어요. 짠 게 필요해.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노우와 함께 알아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 첫 번째로 소금은 우리 몸속 물의 균형을 맞춰줘요. 우리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지도 너무 적어지지도 않게 소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과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0: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소금은 피를 잘 돌게 해서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액 성분을 소금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다음으로 소금은요, 근육과 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 곳곳이 움직이는 거죠.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금이 도와줘요. 신경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거죠. 또한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작용도 소금이 조절해 준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심장을 지켜줍니다. 채소나 곡물을 먹고 섭취한 칼륨이 몸속에 많이 쌓이면 심장 마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이 과다한 칼륨을 몸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와, 이렇게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을 알고 나니 소금 꼭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물이 많아지고 우리 몸은 붓게 돼요. 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소금은 적당량만 먹어야 하는데 적당량은 얼마만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소금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먹을 것을 권장했어요. 5g이면 한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 순호가 보여줄게요. 여기 소금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5g 정도일까요? 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이 정도가 바로 5g의 소금입니다. 하루에 2보다는 적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면 적정량의 소금을 먹으려면 우리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소, 과일, 두부 등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줄여요. 왜냐하면 가공식품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물은 적당히 먹어요. 국물에도 나트륨 성분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소금 적정량을 먹고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자고요. 친구들, 그런데요. 소금이 이 세상 곳곳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쓰인대요. 소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1: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생고기를 소금에 절인 생햄을 먹었죠. 또 소금은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에도 많이 쓰인답니다. 옛날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어요. 한의학에서 소금을 중요한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목이 따가운 날 소금물로 목을 가글하면 한결 편해져요. 전 세계 대부분의 소금은 공업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유리, 세제, 치약, 합성섬유 등 여러 제품에 들어가죠. 또 소금은 가죽을 썩지 않게 종이를 매끈하게 도자기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또 소금은 겨울길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소금의 성분을 이용해 눈과 얼음을 녹이고 길이 잘 얼지 않게 하죠.
0: 우리 몸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곳곳에서도 사용되는 소금. 그럼 소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바다에서요라고 이야기하네요. 맞아요. 바닷물은 짜죠.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1: 이곳은 어디일까요? 염전이에요, 염전. 말 그대로 소금이 나오는 밭이랍니다. 칸막이로 짜디짠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소금을

0: 천일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서해는 천일염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1: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바닷물을 이렇게 큰 솥에 넣고 끓여서 물을 증발시킨 뒤 소금을 얻는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유명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요. 소금을 대부분 암염에서 얻는다고 해요. 암염, 돌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가 물은 빠지고 소금만 남아 단단히 굳은 것을 암염, 돌소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핑크솔트 먹어본 적 있나요? 핑크솔트가 바로 암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소금을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다고 합니다. 귀한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소금이 나는 곳이 많지 않고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2: 소금 너무 비싸요.
3: 그럼 직접 구하시던가.
1: 교통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소금을 운송하려면 배나 동물에 싣고 긴 여행을 해야 했죠.
4: 소금이 젖지 않게 조심조심.
1: 그래서 소금이 나는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벌어졌어요.
3: 소금기를 확보하라!
1: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소금으로 거래하고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황금과 맞바꾸기도 했대요. 사람을 소금과 똑같이 취급했다니.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일부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를 살라리움이라고 하지요.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됐답니다.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금에 많은 세금을 붙이고 사고 파는 것도 관리했어요.
3: 소금으로 막강한 힘을 길렀다고!
1: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만들 시신을 건조할 때 소금 성분을 사용했대요. 과거에는 소금이 이렇게 귀했다니 우리 지금 소금을 볼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소금을 이용하여 반짝반짝 예쁜 모양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은요. 물, 소금, 모루, 실,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순호가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 저으면서 소금을 녹여요. 언제까지 녹이냐면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아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소금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지 않게 윗물만 조심히 따라줍니다. 자, 친구들, 가라앉은 소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윗물만 조심히 소금 결정을 만들 통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루로 예쁘게 모양을 만듭니다. 순우는요,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에 매달아 소금물 안에 걸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정도 지나면 정말 예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순호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순호의 별 모양 볼래요? 짠! 어때요? 소금 결정이 별에 달려있죠? 반짝반짝 예쁜 별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예쁜 모양 만들어보세요. 참! 불을 이용해야 하니까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꼭 어른과 함께 해야 해요.
5: 치급치급포크, 치급포크치급.
2: 꿈이었어, 꿈.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
5: 입이 얼얼해. 양치하다가 잠들었더니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안녕. 오늘은 여기 시크릿 주주의 전통 문화 체험 날이래. 내가 그래서 딱 준비했지. 이거 전통 놀이 하면 이거 제기차기 아니겠어? 제기 몇 개 차는지 알아? 나 제기 엄청 못 찬다? 나 제기 하나밖에 못 차, 사실. 아, 글쎄, 아까 고릴라가 제기를 열 개나 차더라고. 이게 말이 돼? 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뭐, 아니, 이거 왜 원숭이들이 지금 제사상에서 절하고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어? 어? 야, 야, 야! 야, 저 대머리 독수리가 지금 창포물에서 머리 감고 있네? 아니, 대머리 독수리 머리도 없는데 무슨 창포물에 머리 감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카박사, 이거 뭐지? 아, 단오제에서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단오제 하면 강릉 단오제잖아. 아, 카박사, 오늘 우리 주주주스 마시고 강릉 단오제 한번 체험하러 가볼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주주주스. 오늘의 주주주스는 무슨 맛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강릉하면 이거잖아. 오늘의 주주주스 초당 두부 에너지 드링크. 아, 난 그래도 에너지가 좀 필요했는데. 초당 두부? 이거 두부 맛있잖아. 이거 뭔가 몽글몽글 두부 맛이 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자. 주주 파워!
1: 강릉 위도 입력 완료. 단오제 모드 활성화. 초당 두부 단백질 농도 200% 증가.
0: 자, 그럼 우리 이 초당 두부 에너지 드링크 먹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까? 아, 얘들아, 늦었어. 아, 빨리 준비해. 아, 지금 강릉으로 떠나는 기차 바로 출발하기 3분 전이라고. 아, 어떡할 거야, 빨리.
2: 잠깐만요, 선생님. 강릉 단오제 체험이요? 이건 단오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나요?
0: 무슨 소리야. 단오제. 단오제라는 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에 만든 아주 흥나는 축제라고.
3: 여름 축제요? 그럼 전수영복이랑 선크림 챙길게요. 강릉에 거대한 워터파크가 있나 보다.
0: 아니, 에이, 안 되겠다 얘들아. 기차는 우리 다음 거 타고 단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다. 단오란 음력 5월 5일, 바로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를 말해. 자, 그럼 우리나라 4대 명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설과 그리고 추석은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런데 한식? 한식이 뭐지? 어? 양식, 한식, 일식 할때그 한식인가? 아니야. 한식이라는 거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나를 말해. 왜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지? 원래 한식은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날이야. 그래서 성묘를 많이 가거든? 그러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있잖아. 이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 불과 같이 위험한 거는 우리가 삼가자라는 풍습 때문에 미리 준비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식 기억해줘. 그리고 사대명절 중 마지막 뭐야? 바로 단오. 단오할 때이 단자는 처음을 의미해. 그리고 오는 5월이라는 거거든. 그럼 5월의 시작이라는 거야.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봄철부터 시작된 바로 이 모내기를 끝내고, 아, 이제 초상님들, 이제 모내기가 끝났으니 올해는 풍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단오. 단오하면 바로 강릉 단오제가 엄청 유명하거든. 그럼 강릉 단오제가 왜 유명한지 알아? 강릉 단오제 하면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가 가득가득하거든. 함께 살펴볼게. 먼저 강릉 단오제에 가면 짜잔!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볼수 있다? 오, 왜 제사 지내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도 기원하고, 그리고, 아, 올한해 풍년 들게 해주세요. 제발 많이 많이 수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비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빌어요? 바로 강릉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거든? 대관령. 이 커다란 산을 우리 국가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대관령 산신에게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마다 돌무더기가 있어. 선앙당이라고 하는데, 선앙당에서도 이 가족들의 건강, 마을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바로 수확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였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바로 가면극이야. 여기 이렇게 보여? 가면을 쓰고 있지. 이거는 관노 가면극이라고 하는데, 관노라는 거는 옛날에 관청에서 일했던 하인들이야. 조선시대에는 바로 신분이 있었어. 신분마다 하는 일이 달랐고, 하는 옷, 입는 옷도 달랐지. 이러한 신분 중에 노비 신분이 있었는데, 아래 계층에 있던 이 노비 신분의 사람들이 단오날만큼은 바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말은 하지 않고 아주 웃긴 몸짓, 그리고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던 바로 공연이야. 이러한 공연도 볼수 있고, 그리고, 아유, 또 축제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지.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이러한 음악도 들을 수 있지. 아, 볼거리만 너무 많다고? 직접 뭘 하고 싶다고? 걱정 마, 걱정 마. 여기 바로 체험거리 내가 준비했지. 자, 강릉 단오제에 가면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 그네 타기도 할수 있고, 줄다리기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를 던지고 있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잘안 들어가더라고. 이거 이름이 뭐게? 맞아, 맞아. 투호. 이 투호 놀이도 할수 있고, 여기 보면 으라차차차차. 으아! 하는 바로 씨름도 즐길 수 있다. 여기 보면 단오빔을 입고 있어. 단오빔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단오를 맞이해서 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새 옷을 입혀주기도 했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혀주는 단오빔 입기도 있어. 여기 보면 먹거리도 빠지면 안 되잖아. 이 단오제, 단오날에는 바로 산에서 나는 수리취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수리취 떡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덥잖아, 이제.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원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대. 자,

0: 이런 체험 어때? 너무너무 하고 싶지? 그래서 꼭 강릉 단오제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1: 강릉 단오제 너무 재밌겠다. 그런데 강릉은 어디에 있어요? 강자가 있는 걸 보니 거기에 유명한 강이 있나요?
0: 아, 강은 아니고 내가 강릉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짠! 강릉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이 커다란 세 개의 도시 중 하나야. 강원도에 있는 큰 도시 세 개를 먼저 살펴볼게. 뭐가 있을까? 춘천, 그리고 원주, 그리고 여기 바로 강릉,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지.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양양, 평창, 그리고 동해라는 이러한 도시들도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고개가 하나 있어. 이게 바로 대관령이야. 대관령은 옛적부터 아주아주 아주 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릉으로 가기 전에 꼭이 고개를 넘어갔어야 했거든. 크고 높은 산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가기 어려워했지. 그래서 이 대관령을 국가에서는 수호신처럼 여겼어. 아까 우리 제사 지내는 모습 봤었지? 이 대관령 산신에게 나라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지. 그럼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것을 바로 영서라고 하고, 동쪽을 영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강릉은 어디 있게? 그렇지, 바로 영 동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영동에 있는 강릉은 바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도 볼수 있어? 산도 볼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찾는 곳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내가 강릉에서 놀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또 볼거리가 아주 많이 표시된 관광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 얘들아, 너희들은 어디부터 가고 싶어?
1: 안무 커피거리, 여기 가야 돼요. 겉모양 입간판에서 사진 찍고 커피 30잔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 초당 두부 마을. 아, 배고프니까 두부 전골이랑 짬뽕 순두부 시켜야지. 다음으로는 여기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 세계 600개 추금기랑 에디슨 발명품 구경해야지.
2: 전 선교장부터 갈래요. 옛날 부잣집 대저택이라서 마루랑 기와랑 엄청 멋지고 여기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대요. 마지막으로 하슬라 아트월드. 이름이 너무 예술인데요. 조각, 전시, 미디어 아트가 한가득인 예술의 숲이랍니다. 폰으로 사진 찍다가 저장 공간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0: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내가 진짜 강릉의 찐 핵심 코스를 가르쳐 줄게. 짜잔! 먼저 오죽헌! 검은 대나무가 있는 집이야. 그런데 그냥 집이 아니고 바로 5만 원권의 주인공인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집이지. 한번 가봐.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으로 우리 어디로 갈까? 짜잔! 바로 정동진! 여기 정동진은 매년 1월 1일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오는 해돋이의 성지지. 저 올해는요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올해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자, 이러한 결심들을 외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 바다와 정말 가까운 역인 정동진 역이 있거든. 거기도 한번 가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고. 그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짜잔! 여기 안반대기 마을. 대관령에 있는 아주 높은 마을이거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아주아주 아주 예쁜 별을 볼수 있어. 꼭 밤에 가보도록 해. 강릉의 유산, 그리고 초당 두부를 만드는 법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오늘 탈출을 위한 준비. 자, 포털을 열기 위한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그렇지. 자, 뭐가 아니지? 맞아. 정답은 바로 3번!

또 불꽃놀이는 아니지. 포털아 열려라. 포털이 열렸는데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뭔가 고소하면서 이거 뭐지? 감자 옹심이? 감자 옹심이 이건 못 참지. 이거 두고 어떻게 가? 아 이것만 먹고 아 내일 탈출해야겠다. 아 잠깐만 포털 안녕. 아 카박사 오늘 그냥 야근하고 저기 야식으로 감자 옹심이랑 그래 나 이거 꼬막 비빔밥 하나 시켜줘. 알겠지? 우리 탈출은 내일 하는 거야. 안녕.

0: 늦었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괜찮아, 스파크 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깨어나냐,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란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5: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4: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릿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릿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0: 많이도 차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1: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0: 너 그게 무슨 뜻이야?
7: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앵글로.
4: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1: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7: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0: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의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0: 그거 본능에 따른 것 뿐이라고.
11: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8: 그래, 그 본능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1: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 그걸 지금 말이라고.
12: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8: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0: 한시가 급하다.
1: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2: 괜찮을 거야.
3: 블러드윈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4: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6: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4: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7: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4: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6: 단서 말이지.
5: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6: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8: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9: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왔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6: 라는 대화였어, 요.
4: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10: 사실이야, 시에로?
4: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6: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2: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3: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1: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2: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고 하나뿐이야.
3: 설마...
2: 헤비아이언이야.
13: 역시! 그 녀석 블랙후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3: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10: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인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4: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3: 연속이?
14: 어쨌든 동굴이 아직사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6: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1: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2: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1: 아, 코뿔소라 호박이 좋구나.
12: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1: 알았어.
12: 이쪽이군!
2: 좋았어! 따라가자!
12: 여기다! 틀림없어!
1: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4: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15: 어? 나 말이야?
1: 아! 로크러쉬는 적의 성과 소리로 상대를 의식하니까!
2: 든든하겠는데?
1: 부탁할게!
14: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5: 알겠어! 나 먼저 갈게!
1: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2: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15: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16: 와일드 카드 보스는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3: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2: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5: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2: 아, 아니거든.
17: 태양의 빛도 있지.
3: 준, 그냥 박쥐야.
15: 겁쟁이.
2: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14: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다랑 숨바꼭질도 하고.
15: 저기
14: 왜? 뭔가 보여?
18: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어.
2: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5: 저기 위야, 천장에.
10: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3: 이 녀석의 속셈은 전부 들었다.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헬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한 셈이지?
10: 뭐라고?
2: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10: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2: 내가 이물러 대답!
10: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8: 영혼을 팔았다고?
10: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8: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친구야.
9: 지구 정국이라. 착각은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12: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9: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선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2: 멋대로 말하지 마!
1: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무카라가 말했어.
9: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3: 혼자서 난동만 비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더니 웃기지도 않는군.
19: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9: 과연 그럴까?
5: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6: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8: 이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비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3: 동생아!
9: 스파크비트! 시에로!

0: 대체 무슨 일이지?
1: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0: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비신에게 맞서자.
2: 블루캅이 물렸을 때 몰종했는데
0: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3: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1: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2: 데로라!
0: 너희들 눈을 떠!
4: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0: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1: 그래 레드 블루
2: 블루캅 대박!
1: 플레이어 미스테더!
0: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4: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윈!
0: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닌데.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4: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0: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5: 행복한 일이 될 줄.
6: 자기 점점 늘고 있으시오.
1: 지금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2: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1: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은.
2: 어떻게?
1: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2: 알았어. 너희 괜찮지?
3: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온.
7: 메가인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에 있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4: 뭘 말하고 싶은 거야?
7: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0: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냐?
2: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0: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2: 유나이트!
0: 어?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랑 블루레온이 발사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2: 메가인블론!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 힘을 동지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2: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3: 이번에 좀 버텼군.
4: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잔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내가 엠블런을 구했잖아.
3: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4: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나. 메가 인블러!
5: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5: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5: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5: 와일드 카드볼?
1: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0: 환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1: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0: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1: 기관 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0: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2: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 없을 걸세.
1: 알았어, 고마워.
2: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3: 블러드윈.
0: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4: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5: 그리고 메가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2: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4: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윈, 봉인!
1: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4: 응, 서두르자. 어?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6: 준, 긴급 사태야.
7: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4: 와일드 가디?
1: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4: 하지만...
5: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0: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1: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카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렇고 말고.
4: 알았어.
1: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8: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1: 내 친구들, 잘 부탁해.
4: 크레스트! 와일드 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7: 코끼리형 와일드 카드 보샤.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10: 이 마을에 와일드 카드 보시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4: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10: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 상처가 심상치 않네.
7: 그 와일드 카드 보스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 카드 보스는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2: 에이,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3: 뭐라는 거야?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4: 도끼라. 응? 블랙호크.
14: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4: 괜찮이 봐봐라.
13: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4: 어떻게 된 거야?
1: 와일드 카드 보시 갑자기 덮쳤대.
4: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3: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응?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6: 어? 어? 어?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4: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13: 기린.
4: 기린 와일드 카드보?
13: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4: 와일드 카드보시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6: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4: 그거 좋은 생각이다.
15: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1: 와일드 카드랑은 상처가 달라.
16: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4: 네.
11: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12: 힘없어.
4: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6: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5: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1: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4: 당장 찾아내야겠어.
1: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4: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1: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3: 부탁한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1: 응?
3: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9: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3: 응? 조심해.
10: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17: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2: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주려고 했잖아.
17: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10: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7: 어, 그 녀석이 들리마스.
10: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 보스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5: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천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카드 보드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4: 아,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4: 들어가, 안나.
18: 어, 솔레이유.
10: 세 번째가 나타났어.
5: 세 번째라고?
10: 루기는 파리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핸섬 리더! 여기, 여기! 많이 어린데! 우후!
2: 그렇다고! 지금이야, 레온 노어샷!
0: 한숨에 끝내버리자!
2: 아니,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블레이즈!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모넷 쎄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차 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봇이야.
4: 뭐?
5: 잘 쓰는 녀석이군. 내가 간다, 준.
4: 아,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거,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거!
5: 돌아, 비켜!
4: 해놈 포를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따위 도끼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냐!
2: 돌아와, 펜타모넷. 이쯤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세다.
5: 한방에 땅에 무너지지!
6: 베스트 체인지, 널리 터지!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도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고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예, 저 녀석 힘만 쓴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진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7: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7: 싸움이 길어지겠군.
8: 어?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윈.
8: 내 처자를 진단해봄세.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9: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0: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 것!
1: 블러드문 슬래셔!
0: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1: 응! 하베스팅 소울!
0: 하베스팅 소울!
2: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자기랑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자기?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사바나드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

0: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전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예쁜 무지개.
3: 파파 가족은 오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2: 산에 언제 가요? 멀었어요?
4: 아직 멀었어, 페파. 와.
5: 지루하면 게임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색깔 보면 말하기 어때?
6: 좋아요!
5: 아빠는 초록색 차가 제일 좋더라.
4: 엄마는 주황색 차가 제일 좋아.
2: 난 빨간 차가 좋은데, 조지, 넌 어떤 색깔 차가 제일 좋아?
6: 파랑!
3: 조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죠.
5: 어떤 색을 가진 차가 제일 먼저 오나 볼까?
6: 좋아요!
3: 고양이 캔디가 초록색 차를 타고 오네요.
5: 허허, 초록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차야. 아빠가 이겼지?
2: 안녕, 캔디!
6: 뿅. 안녕, 페파!
3: 데니가 할아버지랑 주황색 견인차를 타고 지나가네요.
4: 주황색 차다! 엄마가 이겼지?
2: 안녕, 데니!
7: 안녕, 페파!
5: 호호, 저기 또 차 안 돼 온다.
2: 수진의 차다! 안녕!
8: 안녕, 페파! 봐라!
5: 맞아, 조지. 저 차는 파란색이니까 조지가 이겼네.
2: 재미없게 나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 차는 왜 안 오는 거야?
5: 네가 좋아하는 빨간 차도 한 대 있는데 왜?
2: 어디요?
5: 지금 우리가 탄 차가 무슨 색이더라?
2: 빨강이다. 만세! 나도 이겼다.
3: 드디어 차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5: 우리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 보자, 얘들아.
4: 다 왔다, 얘들아.
5: 이것 봐, 내 말대로 경치 엄청 좋지.
3: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2: 경치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빠?
5: 저기 있잖아, 경치 좋은데.
3: 아빠가 말한 데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군요.
5: 수고가 많으십니다.
9: 어서 오세요, 페퍼 아빠.
5: 아이스크림 4개만 줄래요?
9: 어떤 맛으로 4개 드릴까요?
5: 바카 하나, 오렌지 하나, 딸기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9: 알겠습니다.
5: 이것 봐라, 아빠가 뭐 사왔게.
2: 아이스크림이다.
4: 전부 다 좋아하는 색으로 사왔네요.
5: 그래, 맞아. 초록색은 내 거고,
4: 주황색은 내 거고,
2: 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내 거,
5: 그리고 조지 아이스크림은
2: 바당. 아, 맛있다.
4: 어머나, 저기 해님이 다시 나왔네.
5: 해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6: 무지개다.
3: 팔팔한 조지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5: 무지개는 이럴 때만 뜨는 거 아니? 이렇게 비 오면서 동시에 해가 떠 있을 때만.
4: 저것 봐, 무지개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다 있네.
2: 진짜 빨강이랑 주황, 초록, 파랑 다 있네.
5: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얘들아?
6: 아니요.
4: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대.
2: 지금 가면 안 돼요? 보물 찾으러.
5: 그럴까? 오하니 다음 언덕에 무지개 끝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2: 얼른 가요.

0: 왔습니다.
1: 근데 무지개 어디 갔어요?
2: 다음 언덕으로 달아났나?
1: 너 우리 약올린이?
0: 좋아, 얼른 가서 찾자.
1: 무지개, 무지개, 비 오면서 했던 날.
0: 어, 이제 비가 그쳤네.
1: 무지개도 없어졌네.
2: 괜찮아, 조지뚝. 무지개는 갔지만 가면서 보물을 남겨놨을 거야.
0: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1: 무지개가 남긴 보물 찾은 거예요?
0: 맞아, 이리 와서 봐봐.
1: 와, 엄청 큰 진흙탕이다. 무지개가 남긴 보물 정말 최고다. 페드로의 감기.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 우,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5: 노래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3: 저런, 페드로가 감기에 걸렸네요.
4: 잠깐만, 페드로. 선생님이 불곰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6: 네,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4: 아, 선생님, 여기 유치원인데요. 우리 학생이 좀 아파서요.
6: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가죠.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5: 제가 기침이 나서요.
6: 아, 그렇구나. 기침할 때 목이 가렵니, 페드로? 아니면 가슴이 울리니?
5: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6: 이렇게 기침이 난 게 언제부터지?
5: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부터요.
6: 별로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1: 옮긴다니요? 그게 뭐예요?
6: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그럼 저 감기약 먹어요?
6: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 맛없어도 그냥 참고 먹어라, 페드로.
5: 무슨 맛이 이래? 잼에 냄새나는 신발은 섞었나?
4: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6: 간다, 얘들아.
7: 안녕히 가세요.
6: 내 생각대로군. 다른 친구들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3: 댄이랑 수지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죠.
6: 입 크게 벌리세요.
1: 무슨 맛이 이래? 요구르트에 카펫을 섞은 것 같아.
5: 이상한 꽃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6: 기특한데? 둘 다 맛없는 약도 잘 받아먹고.
1: 근데 선생님도 아파서 누운 적 있어요?
6: 아니, 난 아파 본 적 없단다.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 간다.
7: 안녕히 가세요.
3: 집에 갈 때가 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5: 있잖아요, 아빠. 저 감기 걸린 거 있죠?
8: 방금 불곰 선생님 우리 봐주시러 오셨어요.
1: 무지무지 맛없는 감기약도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다시 안 해요?
4: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할까?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많이
3: 맙소사. 어른들도 다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여보세요,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1: 선생님, 저 페파인데요. 어른들도 다 감기에 걸렸어요.
6: 걱정 마라, 페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드로한테 감기가 다 옮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모두 한 줄로 서세요. 입 크게 아 벌리시고.
4: 아니, 커스터드에 안반 양말을 섞었나?
5: 우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아프면 누가 봐줘요?
6: 난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3: 저런, 불곰 선생님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내 걱정은 마라. 간다.
7: 안녕하세요.
4: 아유, 우리 불쌍한 불곰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라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는데 어쩌지?
6: 이 시간에 누구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봐드리러 왔어요.
8: 이 과일 좀 드세요.
5: 네.
8: 편하게 이 쿠션 대세요.
1: 선생님도 이 감기약 좀 드세요.
6: 예. 무슨 양맛이 이래? 잼에 요구르트에 커스터드에 안 빠른 양말을 섞었나?
4: 얼른 감기 나으시라고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1: 도서관 가기.
3: 이제 잘 시간입니다.
2: 잘 자라 페퍼, 잘 자라 조지.
1: 제목에 책 한 권만 읽어주세요.
2: 알았어. 이 책 읽어줄까? 빨간 원숭이 얘기.
1: 그거 맨날 읽는 거잖아요, 엄마. 빨간 원숭이가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잔다는 얘기죠.
2: 어우, 맞아. 순서도 정확히 다 아는구나.
1: 그거 말고 다른 책 골라도 되죠? 파란 호랑이 얘기, 초록색 거미 얘기, 주황색 펭귄 얘기. 어? 이건 뭐예요?
2: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가 왜 여기 있지?
0: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군.
1: 이 책 아빠 거였어요?
0: 아빠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란다.
1: 도서관이 뭔데요, 아빠?
0: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란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 읽으면 돌려줘야 돼.
2: 근데 아빠가 이 책을 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
0: 이거 꽤 오래전에 빌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
2: 내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늦었으니 푹 자고요.
1: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 잘게요.
0: 이건 동화가 아니라 좀 지루할 텐데.
1: 그래도 읽어주세요, 아빠.
0: 그래, 알았다. 제목은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 콘크리트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로 모래와 물, 화학적 혼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모래.
3: 팔팔랑 조지 엄마는 그새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아침, 팔파 가족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1: 와!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0: 쉿! 팔파!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왜요, 아빠?
0: 다른 사람도 책을 읽으러 오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
9: 다음 책 빌리실 분!
3: 레베카 이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죠.
9: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이 책 다 빌려가시게요?
2: 네, 전부 5권이요.
9: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 빌리세요.
1: 저기요, 사서님. 조지랑 저도 책 빌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0: 물론이지. 어린이 책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렴.
1: 우와, 이것 좀 봐. 요정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쁜 옷책도 있다.
2: 안녕, 베퍼.
1: 어, 안녕, 데니.
2: 난 이 축구책 빌리러 왔는데 재밌겠지?
3: 네. 안녕, 베퍼.
1: 안녕, 수지.
3: 난 간호사 되는 법 나온 책 골랐다.
4: 조지는 공룡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랐군요.
1: 공룡.
5: 아빠가 무슨 책 골랐게? 들어는 봤나? 이름하여 콘크리트의 세계로 모험을.
6: 어, 빨간 원숭이 책도 있네.
1: 빨간 원숭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외웠어요.
6: 이건 내용이 다른 책인데, 페퍼? 이게 더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1: 거기서 거기겠죠.
6: 아주 아주 먼 옛날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1: 아,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자러 갔다는 거죠?
6: 아닌데, 아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는 얘긴데. 오! 공룡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도 올라갔죠.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얘기 끝.
1: 와! 주세요.
6: 재밌으면 이 책 빌려가서 또 읽을까, 페퍼?
1: 그럼 전 책 못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님 이거 보고 싶은데.
0: 아니야, 페퍼. 아무거나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어.
1: 만세.
0: 단 집에 가서 다 읽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와야 한다.
1: 네, 꼭 가져올게요.
0: 페퍼 아빠도 이번엔 잊지 말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오세요. 아셨죠?
1: 아빠가 잊어버리면 제가 꼭 말할게요.
5: 그래, 페퍼. 아빠가 또 잊어버린 꼭 말해라.
1: 신기한 캠핑카.
4: 오늘은 가족 휴가를 가는 날이라 페퍼랑 조지는 잔뜩 들떠 있었죠.
1: 어, 아빠 어디 계세요?
6: 너희가 보면 깜짝 놀랄 거 가지러 가셨지?
1: 어, 이게 뭐예요?
5: 이건 캠핑카란 거야.
6: 오늘 휴가 가려고 특별히 빌려왔어.
5: 이 차 안엔 없는 게 없이 다 있단다. 이걸 누르면 싱크대에 물이 나오고,
1: 와!
5: 또 이 단추를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지.
6: 이 초록색 버튼은 뭐예요?
5: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 때까지 누르지 맙시다, 여보.
6: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다 확인했지?
1: 네, 없어요.
6: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1: 우린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5: 근데 이지도 뭐가 이리 복잡해?
1: 아빠, 이번에도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5: 걱정 마세요, 공주님. 아빠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어, 근데 이 길은 어디지?
6: 또 길을 잃었어요?
5: 그런가 봐.
4: 다니가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네요.
2: 여기서 보내, 페퍼.
1: 반가워, 데니. 우리 길 잃었다?
7: 길을 잃었다고? 위성 내비가 고장났나 보네.
5: 위성 뭐요?
7: 지금 이 차 기종이 캠퍼밴 T3200이잖수. 위성 내비가 기본으로 장착된 거.
8: 미래형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아하, 이 초록색 버튼이 내비 버튼이었군요.
8: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기하다. 캠핑카가 말한다.
7: 정말 신기하지? 컴퓨터가 음성으로 어디로 갈지 다 안내해준단다.
1: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분이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7: 네가 말해주면 되지.
1: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파예요.
8: 안녕하세요.
1: 오늘 우리 휴가 가는데요. 길 좀 가르쳐주세요.
8: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6: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데니 할아버지.
7: 아유, 별말씀을. 휴가 잘 다녀오시게들.
9: 우리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8: 경고, 경고. 엔진 오일을 보충해주세요.
1: 그게 뭐예요, 아빠?
5: 엔진 오일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1: 그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5: 아니, 페퍼. 이 경고음이 뜨고도 한참 있다 떨어지니까 걱정 마.
8: 엔진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6: 아우, 이를 어째.
5: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내가 엔진 오일 한 통 가져왔으니까.
6: 역시 우리 남편이라니까.
5: 엔진오일 뚜껑 열고 붓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0: 그러면
1: 왜요, 여보?
0: 이 안에 왜 아무것도 없지? 엔지니어 아예 없어.
2: 수지가 엄마 차를 타고 왔습니다.
3: 안녕 수지.
4: 네.
3: 안녕 페파. 우리 차엔 엔진이 없대.
1: 차에 엔진이 없다고요?
0: 네. 아무리 봐도 엔진 같은 게 없는데요.
1: 제가 엔진에 대해 뭘 알아야 도와드릴 텐데 어떡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게 엔진 아닌가요, 페파 아빠?
0: 그러네요.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2: 이 캠핑카는 엔진이 뒤에 있는 거였네요.
0: 됐다. 이 정도만 부으면 되겠지. 고마워요, 수지 어머니.
1: 별 말씀을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3: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5: 바로 앞에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6: 마이팅!
0: 늦었으니 이만 잘까?
3: 우린 어디서 자요?
0: 엄마하고 아빠는 이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면 되고.
1: 너희 둘은 2층에 자면 돼.
3: 2층이요? 2층 없는데.
0: 이래도 없다고?
2: 캠핑카 지붕이 올라가면서 펴집니다.
3: 우와, 이 캠핑카 우리 집 같다.
1: 이번 휴가 땐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얘들아.
0: 잘 자라, 우리 예쁜 딸아들.
3: 아빠, 엄마도요. 즐거운 휴가.
2: 팔팔 가족은 캠핑카를 타고 휴가를 왔습니다.
0: 잘 잤니, 예쁜 우리 아들딸?
1: 당신도 잘 잤어요?
3: 안녕히 주무셨어요? 캠핑 오니까 정말 좋아요.
1: 모처럼 시골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
0: 아, 그러는 게 좋겠군, 여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놉시다.
7: 자연엔 신기한 게 아주 많죠. 새도요.
0: 아, 이거 재밌겠다. 저리 가. 이 새가 어디서 울어. TV 보는데 안 들리잖아.
1: 아, 참 여보. 캠핑카 타고 이 좋은 데까지 와서 겨우 TV나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TV는 집에서도 보잖아요.
0: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군.
1: 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얼마나 많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 세상도 있고.
3: 나무 세상이 뭐예요?
1: 나무 세상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아주 큰 숲이래.
3: 나무 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데.
1: 그럼 이 감자도시 구경하러 갈까?
3: 감자도시가 뭔데, 엄마?
1: 엄청 넓은 감자밭을 돌면서 구경하고 끝에는 햇감자를 맛보는 거라는데.
0: 와, 난 그게 마음에 드는군.
1: 아니면 오리마을도 있고.
3: 오리마을이 뭔데요?
1: 야생의 강이라는데 오리가 많이 사는 강.
3: 오리마을 가요. 우리 오리마을 가요, 엄마.
2: 파파랑 조지는 오리를 좋아하죠.
3: 근데 이 오리마을 어떻게 가요?
1: 네비한테 안내해달라고 하자.
5: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3: 오리마을로 가주실래요?
5: 여기서 곧장 직진하면 오리마을입니다.
6: 우리 마을 간다. 캠핑카 타고.
8: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전부 몇 분이시죠? 어른 둘, 어린이 둘이요. 우리 구경 잘하세요.
3: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1: 오리들도 다 휴가를 갔나?
0: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도시락 먹을까? 오리들은 늘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
3: 우리가 도시락 먹을 때만요.
2: 팔팔한 조지는 도시락 먹는 걸 좋아하죠.
3: 오리들 왔다. 안 돼요, 아빠. 그 빵 오리들 주게 주세요.
0: 알았다, 페파.
3: 안녕, 오리들아.
2: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네요.
3: 오리 형제들이 다 왔나 봐요.
2: 또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군요.
3: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리들인가 봐.
1: 이모랑 삼촌 오리들 다 왔나?
0: 미안한데 우리가 싸운 빵은 이게 다거든.
3: 너희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안 해?
0: 오리들이 인사성도 참 밝구나.
3: 우리 마을 오길 참 잘했다.
2: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1: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우리 집에 갈까?
5: 강으로 곧장 직진하시면 집이 나옵니다.

0: 옵니다.
1: 아우, 강으로 가라고요?
0: 네, 강으로 곧장 직진해 주세요.
2: 차 타고 어떻게 강을 지나가요?
3: 누가 아니래. 이 내비가 고장인가 왜 이래?
0: 파란 단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캠핑카가 정말 강으로 가고 있구나.
2: 신기하다. 캠핑카가 배로 변했네.
3: 이런 기능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0: 여러분은 지금 미래형 차를 타고 계십니다.
2: 어?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다. 저기 배 타고 오네.
5: 여기서 또 만나네요, 페퍼 아빠.
3: 그러네요, 어르신.
6: 강 건너가지 캠핑카 타고.
0: 여기부턴 언덕을 올라가세요. 목적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6: 와, 집에 왔다.
2: 휴가 내내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0: 호호, 이게 제일인데 고맙긴요.
2: 이번 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빠.
3: 잘 자라, 예쁜 우리 아들, 딸.
2: 아빠.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4: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좋은 생각이 났어. 이를 찰로 더해보자.
1: 1 더하기 2는 8, 3 더하기 2는 8, 5.
2: 오직 5만 가능해. 다시 나로 돌아왔어.
1: 5
3: 빼기 2는
2: 바로 3,
1: 3
3: 빼기 2는
2: 바로 1.

0: 가서 어떡하지 나는 몰라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
1: 백이 선물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실험실에서 일할 거야. 사탕 실험실. 새로운 사탕을 발명하려고. 초콜릿이랑 반짝이 가루 같은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과학 실험용 스포이드처럼 재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을 때 쓸 거야. 부룩 부룩.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탕 과학자거든. 친구들 같이 사탕 과학자 놀이할래? 나랑 말이야. 좋다고? 우리 새로운 사탕을 발명해보자. 우와 신난다.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룩 뿌룩. 꿀 한 방울이랑 또 탱탱 젤리에 한 방울 하고 체리맛 한 방울. 또 뭘 더 넣어볼까? 좋아, 너희가 넣어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탕 과학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사탕 실험실로 출발!

0: 안녕 우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리 사탕과학자 놀이 중인데 같이 새로운 사탕 만들어볼 친구 있어?
1: 야해!
2: 난 과학자야. 실험 전에 결과를 예상해 미리 맞춰보는 거지.
1: 나도 과학자인데 내가 하는 건 웃긴 실험이야.
2: 예를 들면
0: 재료 섞는 과학자라고? 좋아! 이제 필요한 건 실험컵, 재료, 또 보호 안경이야.
1: 예!

0: 여기 실험 재료야. 엄청 강력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어야 해. 우선 반짝 핑핑 팔콤 가루. 그리고 느릿느릿 새콤 가루하고 또 탱탱 젤리에 가고 쫀득쫀득 캐러멜 또 바삭한 초콜릿 코팅.
1: 그리고 이건 재료를 골고루 섞을 실험컵이야. 이제 새로운 사탕 만들 준비 끝. 봐봐! 우리 재료를 한 방울씩 넣어보자. 통통 젤리에 간 방울. 오룩. 다음은 누구지?
2: 내 차례!
3: 근데 스포이드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3: 스포이드
2: 찾았다.
3: 느릿느릿 새콤 가루 한 방울 넣을게. 뽀록.
2: 우와, 된다.
3: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1: 이제 재료를 섞어보자.
0: 잠깐만, 반짝 핑핑 달콤 가루를 깜빡했어.
3: 조심.
0: 화가가! 어떡해! 반짝 핑핑 가루가 피쉬한테 붙었어!
3: 우와, 피쉬가 왜 이러지?
0: 너프 합작 피쉬 맞니?
1: 어떡해! 과학자 비씨가 변해버렸나봐! 달콤 핑핑 비씨로!
3: 그럼 어떡하면 좋지?
1: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0: 어떡해!
3: 내 예상이론 말이야. 느릿느릿 새콤 가루를 더 넣으면 비씨도 느려질 거야.
1: 그럼 다시 원래 비씨로 돌아오겠지? 느릿느릿 새콤 가루 뿌룩.
3: 그리고 탱탱 젤리 액이랑 뿌룩. 색소도 넣자.
1: 좋아.
3: 다 됐어, 비씨. 비씨?
1: 비씨!
0: 비씨!
1: 비씨가 안 보여. 사탕 과학자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달콤 핑핑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끼고 이씨가 계속 퉁퉁 튀어다녀. 텐텐 젤리에! 엄마야,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맞아. 너무 많이 넣었어.
1: 어떡해. 달콤 핑핑 비씨가 변해버렸어. 통통 튀는 젤리 비씨로.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오, 쫀득 캐러멜이 있으면 어때? 그럼 비씨가 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을까? 우린 비씨를 소풍 탁자로 데려갈게. 넌 쫀득 캐러멜을 가져와. 어서 가. 이쪽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3: 나왔어.
0: 부릅. 엄마야, 캐러멜이 아니라 비눗방울이잖아.

0: 이제 통통 튀는 젤리비씨가 아니야. 풍선 껌피씨가 돼버렸어.
1: 아우, 이건 예상 못했는데.
2: 괜찮아, 해결하면 돼. 그게 바로 사탕과학자가 하는 일이거든.
1: 근데 비씨가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 둥둥 뜨잖아.
0: 바삭바삭 초콜릿 코팅! 저걸로 붙잡아두자.
1: 우와, 빨리! 나도 둥둥 떠오르겠어!
0: 바삭한 초콜릿 코팅 준비 다 됐어!
1: 괜찮아, 그럴 수 있지.
2: 초콜릿이 찬바람 때문에 굳으려고 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0: 나 갇혔어.
1: 나도 그래. 아, 어떡해.

0: 이거를 과학적인 의견으로 말이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1: 다시 과학자로 변했네.
0: 근데 우린 어떻게 나가? 콕콕 쪼면 된다고? 아하, 그렇게 한다는 뜻이구나. 잘했어, 비씨.
2: 우와, 봐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어.
0: 내 생각엔 말이야, 초콜릿 코팅이랑 쫀득 젤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냠!
3: 맛있다! 완전 새로운 사탕이야!
2: 새로운 사탕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여름철 뇌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
1: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2: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나 꽤 컸어, 까리가요. 잘못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3: 대못을 박은 것 같은 큰 두통이 와가지고요. 내 동인뇨가 발견이 됐어요. 유소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0: 때로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때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면 급사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런데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여름철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예전에 겨울철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름에 파열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0: 뇌동맥류 파열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5: 혈압 있죠. 술, 담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6: 가족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지가 맨날.
0: 국내에서는 드물게 하이브리드 수술이 가능한 뇌동맥류 수술의 권위자 윤원기 교수. 뇌동맥류 치료의 첫걸음은 질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4: 뇌동맥류는 커지면 위험한 질환. 시한폭탄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여름철, 머릿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로부터 생명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명희와 함께 그 해답을 알아본다. 성인 100명 중 2명에서 5명꼴로 발견되는 질환. 뇌동맥류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다. 변효자 씨는 한 달 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두통을 겪었다.
2: 장례식장 가게 돼가지고 울컥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걸 두 개 박는 갑자기 그런 통증이 와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두통을 내가 잡아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6: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뇌동맥류 두 개가 발견이 된 거죠.
0: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의 첫 진료.
7: 여기 동그라미에 살짝 보이실 텐데 여기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왼쪽 이렇게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에 대칭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2: 네.
7: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거 보시면 오른쪽은 이래요. 5mm 조금 안 되고.
2: 네.
7: 왼쪽 겁니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동맥류가 있어요.
2: 그럼 3개인가요?
7: 3개예요.
2: 아.
0: 미세동맥류까지 뇌동맥류가 무려 3개나 발견됐다. 당황한 효자 씨에게 치료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윤 교수.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건 병에 대한 이해다.
7: 왜 나한테 이런 거 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2: 네.
7: 나.
2: 아, 그래요?
7: 동지가 많아.
2: 그래요?
7: 네.
0: 생각보다 흔하지만 여전히 낯선 뇌동맥류. 과연 어떤 질환일까? 뇌동맥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진 부위가 지속적인 혈류의 압력으로 인해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파열 전까지 증상이 없지만 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 심한 두통이나 시야 이상, 안검 하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뇌동맥류가 파열될 때다. 벼락두통이라 불리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4: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사라고도 표현하고 무실 오셔서 치료의 과정에서도 20, 30%가 사망합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그렇다면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4: 네,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갑자기 동맥류가 형성될 때, 멀쩡하다는 혈관에서 동맥류가 형성됐다.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찌익 하고 늘어나는 그 순간 뇌혈관의 통증이니까 두통이죠. 두통인데 굉장히 심한 통증. 또 하나는 동맥류가 터질 때 생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통증이라고 환자분들이 생존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뭔가 강목으로 머리를 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동맥류가 꽤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뇌신경을 압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3번 뇌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버리고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로 겹쳐보게 되면 복시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죠.
0: 심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동맥류를 발견한 효자 씨. 윤 교수와 충분한 상의 끝에 시술을 결심했다.
7: 수술의 목적은 동맥류 코이색전 수술을 통해서 파열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으시고 하실 거예요?
2: 예.
7: 내일 당장에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왜냐면 본인 몸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가 있어요. 전혀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약간 미안할 수 있지. 네.
0: 윤 교수는 늘 환자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돕는데, 시술은 파열 위험을 낮추지만 시술 자체로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남편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는 아내. 감춰둔 속마음을 꺼내본다.
3: 저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이긴 한데 유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걸 처리하고.
8: 근데 혹시 눈치채셨었어요?
9: 아니. 끝났어. 이제 뭐 하자는 거 다 따라 해야죠. 그동안 못 해줬는데.
0: 그저 사느라 바빴던 두 사람. 이제야 부부가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말해본다. 오붓한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치료 계획을 세우느라 뇌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이가 있다.
4: 왼쪽 거는 이거는 2mm가 채 안 됐었고요. 전 맨하청 동맥의 동맥류는. 근데 이 아나동맥 분절 동맥류는 약 5mm 정도 됐었고 오른쪽 거는 4mm 정도 됐었어요.
0: 총 3개의 동맥류 중 2개만 치료하기로 계획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3mm 미만은 미세, 3에서 10mm는 소형, 11에서 25mm는 대형, 25mm 이상인 경우 거대 뇌동맥류로 구분한다.

0: 뇌동맥류의 치료 여부는 크기와 위치, 형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직경이 5mm 이상일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에서 5mm 이하의 작은 크기라도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빠르게 커지는 경우, 파열 위험이 높은 혈관 부위에 있는 경우, 또 신경 압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동맥류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파열 위험 수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3mm 미만의 작은 동맥류는 되도록이면 치료를 권하지 않고, 적어도 5mm 이상이거나 모양이 좀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환자에게서 동맥류가 여러 개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 분보다는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1: 하나는 혈관이 있으면, 동맥류가 있으면 동맥류 바깥에서 걔를 막아주는 거죠. 결국엔 머리를 연다는 거예요. 개두술, 동맥류를 결찰, 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 결찰 수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작은 관을 통해서 그 관 안에 더 작은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 안에서 풀어줘서 그 동맥류 안에 꽉 채워주면 동맥류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 코일 색전 수술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0: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은 각각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을까?
1: ISA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을 비교를 했을 때, 결찰술은 재발률이 낮은 반면에 수술에 의한 합병증 발생률이 좀 더 높고, 코일 색전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좀 낮은 대신에 재발률이 높다, 그런 장단이 있습니다.
0: 설계 없이 뇌혈관 안으로 접근하는 코일 색전술을 받기로 한 효자 씨. 개두술보다 위험 부담은 적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시술이 시작됐다. 혈관 조영 장비를 통해 뇌혈관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삽입한다. 좌우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뇌동맥류와 미세 뇌동맥류까지, 세 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된 변효자 씨. 그중 크기가 5mm 이상이고 목이 넓은 좌측 동맥류부터 치료하기로 했다. 먼저 허벅지 동맥을 통해 유도 도관을 삽입해 경동맥까지 접근한다. 이어서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뇌동맥류에 진입한다. 입구, 즉 목이 넓은 동맥류는 일시적으로 풍선을 부풀려 동맥류 입구를 지지한 상태에서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삽입해 채우는데, 색전술을 마무리할 즈음 스텐트를 삽입해 펼쳐준다. 이로써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혈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채워주면 시술이 끝난다. 코일이 채워진 부위는 혈액이 차단돼 파열 위험을 낮추게 된다. 이후 방사선 조사량과 조영제 사용량을 고려해 반대편까지 치료할 계획이다. 우측 동맥류는 목이 좁은 형태로 코일 색전술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된 순간, 윤원기 교수는 가는 뇌혈관을 통해 첫 번째 미세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 진입에 성공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술기 없인 불가능한 시술이다. 카테터가 동맥류 벽을 자극해 파열될 위험이 있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어서 풍선 보조술을 시행하는데, 목이 넓은 동맥류는 코일이 빠질 위험이 있어 풍선으로 입구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촘촘하게 채우는 과정이 이어진다. 풍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동일한 카테터를 이용해 스텐트를 삽입한다.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지하면서

0: 수술은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거가 방사선 조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끝내놓고 나서 오른쪽까지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안정돼 있으시면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바로 귀가하시게 해드립니다.
1: 고향에 내려와 평화로운 노년을 기대했다. 하지만 김영규 씨에게 뇌동맥류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2: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그런데 입원이 꽈리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입원을 했어요. 해고는 황당하지, 겁나지. 우리는 가정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지가 맨날 우리 식구들은. 어제 왔던 동생이랑은 동생, 그 동생이 머리 수술했잖아요. 동생 또 모순의 동생 하나 그렇게 해서 또 30 넘어서 가버렸고.
1: 뇌혈관 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등진 남동생이 떠올라 덜컥 겁부터 났다는 연규 씨.
2: 싸이는 못해 그냥 둘이가 그냥 나왔어. 겁나.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입원실에서 와서 이제 입원실에서 사인을 해줬어요. 입원실에서 얼마나 겁나는지.
1: 한 달 전 코일 색전술을 받고 윤 교수를 다시 만난 김영규 씨. 77 고령에도 회복이 빠르다.
0: 열은 안 나시고 집에 가요?
3: 열 그런 거는 없었어요.
0: 이렇게 하니까 이쁘시네.
2: 고맙습니다.
1: 이젠 환하게 웃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0: 이게 동맹이 우리 두 개 치료할 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수술 전에도 제가 작은데 되게 위험하게 생기고 그리고 혈관이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혈관을 감싼 위험한 동맹류가 두 개나 발견됐던 연규 씨. 고난도의 코일 색전술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0: 스텐트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3: 머리에요?
0: 근데 제가 약을 잘 챙겨드릴 테니까
3: 네.
0: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스텐트 때문에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돼. 풍 안 오려면. 이거는 이제 동맥류는 완전히 완치가 됐으니까
3: 네.
0: 만약 동맥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거나 또 이게 걱정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세요.
3: 네.
1: 없으세요.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이후 복용하는 약은 어떤 약이고 또 약물 복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일 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한 경우 뇌혈관에 삽입된 금속기구 주변에 혈전이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항혈소판제는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혈소판제는 해열 소염 진통제로 익숙한 아세틸 살리실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일 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혈전 발생 위험이 더 높아져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이제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항혈소판제 복용 중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스텐트 지지요법을 쓰는 걸 하게 되면 혈관 안에 그런 금속 물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혈액이 거기서 응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항혈소판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복합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제요법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스텐트를 죄다 정상적인 내피세포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스텐트는 더 이상 혈액에 노출이 되지가 않는 거죠.
1: 고향에 마련한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김영규 씨.
2: 미나리, 머위, 뽕잎, 알다리, 오이김치, 김치찌개, 생선. 이건 생선은 한 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너 안 먹었으면 또 안 먹었다고 잔소리해.
1: 효자 아들의 잔소리에는 약

0: 을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빠지지 않는다.
1: 먹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님?
2: 아니,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게. 밥 먹고 먹는 놈 그거. 딱 넣으면 먹으면 되지 뭐.
0: 뇌동맥류 시술 후 웃음을 되찾은 연규 씨. 한 달 사이 빠른 회복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 텃밭으로 향한 연규 씨.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윤 교수의 말에 운동 삼아 들깨 농사를 짓고 있다. 근처에 사는 동생들과 3355 모여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진 요즘이다.
3: 우리 이장님 동생, 푸마씨. 이장님이 동생, 저기 어디 있어? 저 동생도 내 동생.
0: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가족력이 있는 이 집에서 연규 씨의 뇌동맥류 시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4: 엄청 걱정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아가고 엄청 좋아요.
5: 재밌잖아요. 이렇게 형제간이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시가 만나서 돌아다니면 네 이래고 내 이래고 해봐 재밌지.
0: 한 달 전 시술 받은 연규 씨. 모든 어머니의 바람처럼 그의 바람도 하나다.
5: 그저 아프지만 말고 병원만 안 가고 큰 대복이지.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아.
0: 뇌동맥류가 낯선 질환이라는 건 옛말이다. 뇌동맥류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4년 사이 45%가 증가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에서 환자 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과연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6: 뇌동맥류 발생의 가장 위험한 인자, 위험 인자는 흡연, 고혈압, 가족력입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과정은 혈관 벽에 어떤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가고 그것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혈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내피세포 손상이 되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증의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그런 위험 인자들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뇌동맥류 발생할 수도 있겠죠.
0: 뇌동맥류의 주요 위험 인자는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다. 이들은 뇌동맥류 발생뿐 아니라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57살 장명철 씨는 2주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7: 혈관이 치밀로 꾹꾹 찌르는 것처럼 유별하게 아프더라고요. 꽈리 나와가지고 언제 터질 줄 모르겠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0: 그는 과연 위험 인자가 얼마나 될까?
7: 혈압 있죠. 담배 피우죠.
1: 담배는 어느 정도?
7: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
8: 아 있어요. 삼촌.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죠. 그냥 환자실에서.
0: 유독 위험 인자가 많은 명철 씨. 그의 뇌혈관 상태는 어떨까? 약 6mm 크기의 뇌동맥류는 혈관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형태로 코일 색전술이 어려워 개두술로 치료를 결정했다. 수술 전 회진을 온 윤 교수.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그의 철학이다.
6: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혈관을 감싸고 있거든요. 좀 치료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6: 네, 좀 이따 봬요. 예. 네.
0: 윤 교수는 개두술과 혈관 내 치료 두 가지 치료법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뇌혈관 분야의 권위자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진행하는 미니 개두술도 그중 하나다.
6: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미니 개두술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좀 덜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0: 미용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안면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 위쪽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를 그려서 그걸 피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1: 미니 개두술은 일반 개두술보다 절개 범위를 크게 줄인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명철 씨는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중요한 뇌혈관이 갈라지는 분지부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를 감싸고 있어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술은 통증과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 피부와 두개골 절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다. 먼저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뼈를 절개해 절편을 드러낸다. 이후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경막을 절개하고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의 미세한 틈을 따라 박리해 동맥류와 연결된 모동맥을 먼저 확보한다. 박리 중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찰한 뒤 동맥류 아래쪽을 클립으로 부분 결찰한다. 이어서 창문형 클립으로 기존 클립과 정상 혈관을 피해 남아있는 동맥류 목 부위를 완전히 결찰한다. 골편을 원래 위치에 고정하고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지도를 그릴 준비를 한다. 수술 중 신경 자극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윤 교수만의 특화된 술기다.
0: 여기? 네,
2: 여기 좀 나타납니다.
0: 여기?
2: 네, 여기 좀 상대적 크게 나타납니다.
0: 여기?
1: 이마와 눈꺼풀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 지도를 그린 뒤 뇌동맥류에 접근하면 수술 후 안면 신경 마비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절개로 병변에 접근하는 미니 개두술은 환자의 부담은 줄이지만 집도의에겐 더 좁은 시야에서 정교한 술기가 요구된다.
0: 파이톤.
1: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진행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섬유성 조직인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하는데 윤 교수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뇌조직 사이에 자연스러운 틈을 따라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로 접근한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다. 숨막힐 듯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뇌 속에 꽈리처럼 부푼 뇌동맥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동맥류와 연결된 모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찰하기 위해 클립을 준비한다. 클립으로 모동맥을 결찰하는 건 수술 중 예기치 않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단, 혈류가 차단된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격적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할 차례. 먼저 동맥류 아래쪽을 무사히 클립으로 결찰했다. 수술 중 합병증을 막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어서 두 번째 창문형 클립을 준비하고 동맥류의 목 부위까지 완전히 결찰했다. 이때 정상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동맥류 내부로 혈액이 유입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윤 교수가 이렇게 보다 정교한 자신만의 술기를 끊임없이 고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환자분들이 개두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덜 침습적인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죠. 중에 하나가 미니 테리오나 어프로치라고 하는 작게 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게 열을 때 충분한 수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눈썹 절개로 들어간 제 엄지손톱이 1.7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니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제 스스로 고안을 해냈고
1: 사흘 뒤 명철 씨의 병실에 일반식이 배달됐다.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 덕분일까. 명철 씨는 제법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다.
4: 입에 맞아요.
1: 미니 개두술로 뇌동맥류를 폐색한 사흘 사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4: 이 수술한 자리고 아프고 그 어지럽고 그것만 빼고 지금 많이 좋아졌죠. 덜 아프고. 그때하고 지금 차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냥 많이 걷고 그냥 쉬지 말고 걸으래요. 그래야 운동 많이 해야 이 회복이 빨리 된대요.
1: 식후 곧바로 운동에 돌입하는 명철 씨. 수술 전 태어난 척 웃던 그도 동맥류의 위력을 실감한 모양이다.
4: 진짜 여자 뭔 인생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술 담이나 담배 아예 끊고 이제 뭐 건강식품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새 인생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죠.
1: 한여름 찜통 더위가 기승이다. 에어컨 없이는 한시도 견디기 어려운 요즘. 실내외의 큰 온도 차이는 고혈압 환자의 급격한 혈압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윤원기 교수는 요즘 응급 콜을 받고 달려갈 때가 적지 않다.
5: 통이 막 아파.
6: 통이 열렸는데?
1: 환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이다. 신경외과 교수에게 응급콜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샌가 인터벤션실로 달려가 시술 중인 윤 교수.
0: 10ml짜리세요, 코에. 네, 저희 해파리 2천 주십시오.
1: 생사의 기로에선 뇌동맥류 파열 환자.
0: 코일 놔.
1: 응급수술을 통해 이루어진 코일 색전술. 파열된 지 5일이 흐른 환자의 예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과연 뇌동맥류 파열의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
3: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러나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재파열의 위험성이 24시간 이내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또 터지면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50%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동맥류를 폐색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여름철에 뇌동맥류 파열 위험은 더 높아질까?
3: 최근에 여름에 파열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혀졌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온이 급격한 차이, 예를 들면 안에서는 되게 시원하게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 가고 혈관이 이완된다든지 그리고 다시 또 추운 데로 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열을 할 수 있죠.
1: 뇌동맥류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더 확실한 위험인자는 따로 있다.
3: 중요한 게 그 환자의 생활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그 외에도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류 파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1: 1년 반 만에 18kg을 감량한 김채린 씨. 악몽이 찾아온 건 3년 전의 여름이었다.
7: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7월 말 여름 날씨.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두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1: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던 당시 채린 씨는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7: 고지혈증도 있었을 거고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먹는 건 매일 야식을 먹었고 치킨과 맥주를 너무 즐겼어요.
8: 아시는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7: 거의 주 5일은 했던 것 같아요.
1: 바쁜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치맥으로 하루를 달래곤 했다. 야식이 주는 즐거움은 컸지만 그 사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는 하나 둘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7: 시술 받고 이후에 체중 감량을 지금 이미 한 18kg 정도 한 상태고 일단 야채랑 과일 위주로 많이 바꾸고 단백질인데 살 안 찌는 단백질 두부나 편두부 뭐 이런 두부포 이런 걸로 바꿨어요.
1: 3년 전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채린 씨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윤 교수에게 정기 진료를 받는 날이다.
0: 처음에 이 병 자체가 네. 혈관이 박리된 거잖아요. 혈관이 찢어진 네. 거란 말이죠.
7: 네.
0: 그래서 그거를 해결은 했고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텐트도 집어넣고 코일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7: 네.
1: 채린 씨는 혈관벽 일부가 찢어진 박리성 동맥류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을 통해 뇌동맥류를 안전하게 치료했다.
0: 이 약을 네. 줄여가고 있는데
7: 네.
0: 저 봐서 이제 끊을 생각도 할 거예요.
7: 아 정말.
0: 네. 젊으시고 동맥경화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적 검사에서 혈관이 계속 괜찮은 상태 확인하고 좀 경과도 너무 좋으시고 신경학적 합병증도 없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7: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7: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혈관 질환은 아마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7: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채린 씨는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항혈소판제 단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시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채린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처음 배운 그림이라는 취미였다.
7: 제가 우울증으로 아프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우연히 여기 화실을 지나가다가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그림으로 치유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1: 뒤늦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깨달았다는 채린 씨. 가장 먼저 떠오른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
7: 또 첫 작품은 제일 살면서 은혜를 입은 분한테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해바라기 선물, 처음 했던 거 선물하게 됐죠.
1: 혈전 예방과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챙겨 먹는다는 채린 씨. 그런데 놀랍게도 줄어든 약이 있다.
7: 지금은 체중 감량도 많이 하고 혈압도 잘 조절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끊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혈전 이거랑 고지혈증까지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고지혈증 약을 다 빼주셨어요.
1: 뇌동맥류 시술 이후 비만에서 적정 체중이 되면서 훨씬 건강해졌다는 채린 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7: 줌마 댄스 하거나 오후에 헬스장 가서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해요.
8: 전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7: 숨쉬기? 저는 걷는 것도 싫어서 집 앞에 편의점도 차를 타고 다녔어요.
1: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라는 뇌동맥류. 하지만 채린 씨에겐 삶의 전환점이 됐다.
7: 터닝포인트가 없었겠죠, 제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래 해왔던 대로, 먹었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건강도 신경 쓰게 됐고 정말 다이어트도 해서 자신감도 찾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 원래 이렇게 성격이 쾌활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늦은 밤, 수술을 마친 윤 교수가 연구실로 향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여느 신경외과 교수처럼 그 역시 초과 근무와 당직이 일상이다. 그 시간마저도 수술 준비에 몰두하는데 오래전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잊어본 일이 없다.
0: 사람을 살리고 싶다. 무슨 경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멋있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저 환자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0: 그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원망도 받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죠. 수술은 수술로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환자로서 잊혀지고 다음 환자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 잘 받고 가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1: 절망을 딛고 그가 택한 건 끝없는 연습이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고난도의 수술을 연습한다.
2: 머리카락보다는 더 가는 실이 굵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번 실이고 보통 뇌혈관 문합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3: 종이컵은 왜
2: 깊은 곳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 조직의 손, 이 기구나 이런 걸 닿지 않고 좀더 각도를 세워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혼자 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1: 숙련된 전문의가 된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어김없이 수술실을 지키는 윤원기 교수. 공동 개발한 3D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 뇌동맥류 시술을 준비 중이다.
4: 동맥류의 형성이 각 환자의 뇌동맥류 혈관을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3차원 공간에다 3차원의 모델을 바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제 손에서 지금 혈관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혈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이 부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했던 기술입니다.
1: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그의 사명감이 2차원인 뇌혈관 영상을 3D로 구현한 첨단 기술 개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3D 홀로그래피 기술 덕분에 수술 중 실시간으로 뇌혈관 구조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오늘도 다양한 뇌동맥류 환자들이 윤원기 교수를 찾는다.
5: 예, 앉으세요. 잘 지냈어요?
6: 예.
5: 응.
6: 어디요?
5: 응?
6: 못 끊은 데는 어디요?
5: 여기. 엎지롱.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6: 잘 웃겼어요?
5: 응?
6: 잘 웃겼어요?
5: 탈 없지. 예, 탈 전혀 없어요.
6: 그래서 언니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5: 뭐 하래. 우리 외할머니가
6: 근데.
5: 죽어야지 맨날 그러셨는데 94까지 사셨어. 무병장수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잘 자시고. 응?
1: 뇌동맥류 치료를 잘 마치고 따뜻한 덕담이 오가기도 하고.
5: 우리 숙제가 남아있는 게 조그만해.
6: 네.
5: 얘가 하나 있다.
6: 저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한폭탄인데 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5: 왜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은 아니지.
6: 한가하실 때 해야죠, 수술을.
5: 한가할 때는 없고요. 한가할 때는 없는데 이거가 지금 계속 변화는 없는 거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권하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1: 뇌동맥류가 발견됐지만 파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과를 관찰하는 환자들도
7: 안녕하세요.
1: 적지 않다.
0: 동맥류가 있으면 나는 이제 터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겁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건 겁내지 마시라고. 이거는 치료하면 잘 되는 거니까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세요. 안심이 되는 거죠. 크기가 3mm 미만으로 되게 작으면 대개는 파열을 하지 않거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정도 영상 촬영을 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지를 평가를 해보고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동맥류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1: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에 둘러앉아 소풍을 즐긴다는 이 가족. 개구쟁이 손주들 때문에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영자 씨네 가족이다.

0: 시끌벅적한 오늘이 선물인 것만 같다.
1: 형아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
2: 몰라요?
3: 할머니 좋아요?
4: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2: 말만 잘 들으면 항상 이쁘죠? 말 잘 들으면 항상 이뻐요. 진짜 뭐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그냥 자식보다 손주는 그냥 이뻐요. 이유 없이.
0: 석 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허락될지 알 수 없었다. 영자 씨는 친구 덕분에 뇌동 맥류를 발견했다.
1: 친한 친구가 꽈리가 있는데 자기는 수술 안 하고 3년을 경과를 보자 그래가지고 저보고 항상 가서 좀 해보라고. 자기도 무슨 뭐 증세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나 꽤 컸어, 꽈리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면 뭔데 머리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0: 뇌동맥류에 따라 붙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이름. 그 무게로 인해 영자 씨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5: 아니, 엄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시려고 해가지고. 여전히 막 저희 다 장성한 자식들인데도 항상 역류하고 저희가 제발 그냥 편하게 사셔라 편하게 사셔라 이게 안 되시나 봐요. 습관이 좀 자기 삶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0: 늘 자식 손주만 바라봐온 영자신 오늘도 엄마이자 할머니로 행복할 따름. 그 행복을 되찾아준 건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이었다.
1: 근데 굉장히 감사해요. 발견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건강검진하는 차원에서 받아보라고 많이 그래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네. 전도사인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0: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 누군가에겐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뇌동맥류를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6: 검사는 혈관 CT라든지 혈관 MRI, MRA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받아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동맥류 파열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고혈압, 흡연,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대 때부터 한 번씩은 검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0: 그냥 귀에 열나고 마클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응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0: 우리 집이 맛집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는 볶음 레시피. 중식의 대표 소스 짜장과 주방장 친구 두 반장이 만났다. 특제 소스와 닭고기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 볶음부터 마늘 좋아하는 사람 취향 저격할 볶음 요리.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에 짜장 양념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닭고기 짜장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닭고기는 닭가슴살이나 다리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또 양상추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짜장 양념에 옛날에 얘기했던 주방장 친구 두반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도 완전 심플하고 맛도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럼 닭고기 짜장 볶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닭고기 짜장 볶음 시작해 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양상추를 받쳐서 먹을 거라서 양상추 손질을 보고 난 후에 닭고기를 슬라이스해든지 혹은 스틱으로 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양상추.
2: 양상추는 이거를 이제 살짝 뜯어가지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썰어갖고 뜯어서 물에 담궈놓을게요.
1: 근데 셰프님, 이 중화요리 중식 먹을 때 항상 짜장면에 들어갔던 거는 양배추 정도가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탕수육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양상추예요.
2: 양상추도 중식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1: 맞아. 고급 요리 먹을 때 양상추가
2: 양상추 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중식에서는 양상추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이번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1: 네.
2: 자, 일단 물에 담궈놓고요.
1: 자, 여기 담궈놓는 이유는 뭔가요, 셰프님?
2: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고요.
1: 아삭거린 식감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
2: 얼음도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게 닭고기. 자, 이렇게 해서 점에서 얇게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중식에도 닭고기 요리 많잖아요. 또 깐풍기도 마찬가지고.
2: 네.
1: 근데 오늘은 이 짜장에 닭고기가 들어가요.
2: 짜장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고요.
1: 예.
2: 닭고기도 짜장을 버무리게 되면 훨씬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저도 닭고기 좋아하는데, 왠지 이제 뭐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고. 그렇죠.
2: 네, 그렇죠. 닭고기로 또 살 같은 거 뺄 때, 혹은 근육질 높일 때 또 많이 쓰긴 하죠. 닭 가슴살이나 그런 부분으로.
1: 맞아요.
2: 그래서 오늘은 가슴살보다는 가슴살 하는 가지만 하는 거 하고, 다리살도 같이 넣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닭가슴살은 많이 구매를 해놓으시는데 먹다 보면 질리게 돼요.
2: 저는 이제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개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저는 가슴살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다리살을 좋아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순 가슴살

0: 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오늘은 셰프님께서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기 때문에 또 요리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아까는 점여 썰었고 이거는 약간 스틱 비슷하게 예. 썹니다.
1: 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두껍지 않게 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썰으면 되는 거죠?
0: 네, 이건 기름에 살짝 익혀낼 건데요. 예. 이렇게 해갖고 자. 담을게요. 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스를 미리 또 만들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스를 한번
0: 밑에 거 주시면
1: 좋을게요. 소스. 자, 짜장에 들어갈 중요한 소스인데요. 이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야, 어렵진 않고요. 그대로 제가 하는 것처럼 예? 위에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요리 술인데요. 예. 두 개 정도 넣을게요.
1: 자, 두 개 넣었고요.
0: 그다음에 굴 소스 반 정도.
1: 굴소스로운 풍미가, 그쵸?
0: 예, 네, 항상, 그, 감칠맛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1: 아, 감칠맛.
0: 그 다음에, 간장.
1: 간장.
0: 그 다음에, 두반장.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1: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잊지 네, 못할 것 같아요.
0: 잊지 마세요.
1: 예.
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춘장인데.
1: 춘장.
0: 이것도 색깔을 내, 이제 얘는 색깔 내는 역할이니까 다 반반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여기다가 설탕은 조금만 찝어주세요.
1: 네.
0: 이 상태로 해서 네. 섞어주시고, 근데 닭고기는 기름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여기 전분가루가 있는데, 이거 이제 물로 해서 이제 전분물을 푸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이런 전분, 이거, 여기다 그 계란 흰자 있잖아요.
1: 계란 흰자.
0: 이쪽에다 이거를 살짝 밑간을 넣으셔도 돼요.
1: 아, 여기에요?
0: 간장 조금 묻혀주시고. 예. 굴소스도 조금 묻혀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조물조물해서
1: 네? 볶기 전에 지금 살짝 조물조물하고 있어요.
0: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익힐 건데 전분 마른 전분이거든요. 예, 살짝 예. 묻혀주시고요.
1: 바로 닭고기예요?
0: 계란도 계란 흰자나 계란 같은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해 가지고 다 묻혀주시고요. 살짝 코팅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코팅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1: 맞아요. 육즙도 갖고 있고 유지를
0: 예,
1: 하고요.
0: 포함되게 만들죠.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1: 예, 식용유.
0: 기름을 좀 넣으셔도 돼요.
1: 여기요.
0: 이게 재우는 중식의 방법이거든요.
1: 네.
0: 자, 이 상태에서 불 켰고요.
1: 예.
0: 집어넣고 예. 익힙니다.
1: 익혀요.
0: 겉면이 다 익을 수 있을 정도 한 후에
1: 예.
0: 소스를 집어넣고
1: 지금 이제 저희가 전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했습니다.
0: 소리가 더 지근지근하게 되면 그때 다 넣어가지고 같이 예. 익히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의 온도가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0: 네, 하나를 넣어갖고 기준을 삼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도 되고 이야. 한 번에 원샷 넣으셔도 예. 되고 장갑 버섯을
1: 네.

0: 천천히 겉면을. 사실 저는 이 닭고기랑 이 양념장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줄 알았어요, 이 볶음장을.
1: 아, 얘네들 먼저 익힌 후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 안 그러면 얘네들 양념장을 지금 넣게 되면 다 쫄아버려가지고. 네. 간이 또 변해버리죠.
0: 그쵸, 너무 짜질 수도 있고, 그쵸? 네.
1: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면이 네. 다 익게 되면요.
0: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어요.
1: 네, 이제 소스를 넣을 때가 비슷하게 다 온 것 같고요.
0: 아, 어느 정도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소스를 넣는 거죠?
1: 네.
0: 이때 셰프님 불 세기는 어떻게 돼요?
1: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0: 제일 센 상태에서?
1: 네, 그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예.
1: 이 상태에서 예. 이거를 다 버무립니다.
0: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1: 잠깐만요.
0: 자, 남은 소스까지.
1: 알뜰살뜰.
0: 예. 알뜰살뜰.
1: 다 익은 데다가 그 예. 소스를 넣게 되면은 다 버무려지니까 간이 네. 다 맥해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0: 아, 저희가 이제 이미 닭고기를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소스가 묻어도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불 꺼주시고.
0: 네.

0: 잎 저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예. 젓갈로 할까요?
1: 네. 아 맞아. 이렇게 뭔가 중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요리 몇 번 못 먹어봤지만 그럴 때 양상추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거 하게 되면 같이 먹게 되면 식감이 예. 훨씬 더 좋고요. 약간 중식에서는 양상추도 보통 많이 익혀 먹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식감도 좋고요. 네,
0: 이렇게 해서 옆으로 위에다 덮으겠습니다.
1: 아 위에다. 이 맛있는 양념이랑 양상추랑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이야, 근사한데요? 자,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은 뒤 찬물에 담가줍니다. 닭다리살은 얇게 저며 썰고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맛술, 굴소스, 진간장, 두반장, 춘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닭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 흰자를 넣어 버무리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닭고기에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을 넣어 버무리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닭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를 담고 닭고기와 소스를 올리면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됩니다.
1: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볶음, 이 마늘을 넣어 아삭한 식감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셰프님, 오늘의 재료도 볼까요?
0: 네, 마늘은 기름에 볶은 고기의 느낌도 잡아줍니다.
1: 맞아요.
0: 돼지고기 안심과 양상추, 그리고 감자 전분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향채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 양념은 굴소스, 두반장, 설탕만 있으시면 됩니다.
1: 너무 근데 재료가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편합니다.
1: 자, 셰프님,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예요.
0: 네.
1: 예.
0: 돼지고기에다가 또 포인트는 이 양상추가 또 있거든요.
1: 예.
0: 양상추는 이제 볶을 거예요, 오늘은.
1: 오.
0: 보통은 이제 생으로
1: 말했는데
0: 이 양상추가 볶게 되면 또 훨씬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1: 네.
0: 자, 이거는 한 입 먹기 크긴 종 정도로 뜯을게요. 좀 볼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아니, 똑같은 양상추가 들어가지만 아까랑은 다른 요리 방식을 사용하시죠.
0: 중식에서는 양상추 볶음이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양상추를 볶아 먹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지금 약간 많지만 일단 다 뜯어놨습니다.
1: 예. 양상추 정말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0: 칼로
1: 좋아서.
0: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뜯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푸아 할 때 푸아.
1: 예, 푸아.
0: 자, 이건 톡 쳐서
1: 예.
0: 기절. 그다음에 이거를
1: 예.
0: 약간 비스듬하게 썰어댑니다.
1: 중식에 또 파 빠질 수 없어요.
0: 마늘도.
1: 자, 오늘 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잖아요.
0: 네.
1: 정말 돼지고기가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편을 써네요.
0: 편으로.

0: 게 나을 것 같아요.
1: 한 저하고 몇 조금만 더 하시면 저를 되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왜냐면 약간은 이제 조금 요리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날때 있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1: 마늘에다가
0: 예.
1: 생강은 평소에 쓰는 거 봤죠? 꽝.
0: 꽝, 예.
1: 이거는 이제 다집니다. 마늘은 향이 마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0: 맞아요. 생강은 마늘보다 향이 강해서.
1: 자잘하게. 저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것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저는 보통 안 쉬운 고기를 좀 많이 쓰게 돼요.
0: 맞아요.
1: 가게에서도
0: 부드러워서.
1: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0: 네.
1: 간에 그냥 둘둘둘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0: 안심은 확실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안심의 부드러움. 그렇죠?
1: 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서 안심.

0: 자, 이런 식으로 예. 썰어주시고요. 약간 편입니다. 편인데 네. 두툼하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1: 먹기 좋은, 그렇죠?
0: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 간을 좀 넣을 거예요. 네. 간장을 한 3분의 1 정도 무쳐만 주세요.
1: 지난 요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주셨던 네, 것 같아요.
0: 약간 굴소스도 살짝 묻혀주시고 후춧가루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지금 없으니까 이제 상태로 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전분 좀 넣어주시고요.
1: 전분도
0: 살짝 코팅시키는 중국식의 요리법인데요.
1: 아까 요리했던 방법이랑 비슷했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예. 계란을
1: 자 이렇게
0: 살짝 이거 그리고 계란 조금만 넣으려고 할 때 붓게 되면 확 쏠려 나가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조금만 이렇게 퍼서 쓰시는 게 좋아요.
1: 이것도 이제 고기를 이제 코팅해줄 정도로만.
0: 네, 중식은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훨씬 부드러운 역할을 하는 거고요.
1: 육즙도 잡아주고요.
0: 자, 기름도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 기름은 이제 볶을게요.
1: 예. 아, 이렇게 고기 밑간 하듯이 전분과 네, 그다음에 달걀.
0: 기름 조금만 넣어갖고 겉면에 익도록 하게 되고요.
1: 오.
0: 그다음에 파 마늘 같은 거 생강 예. 파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이 소스들 이 양념들이 어둡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익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셰프님?
0: 네. 그래서 익혀놓게 되면 나머지는 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임의로 넣어갖고 조율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예? 굴소스하고 두반장을 넣어갖고 조율을 할 겁니다. 겉면을 먼저 익힙니다.
1: 겉면을. 아까 이전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에서도 저희가 미리 해봤잖아요. 네. 닭고기를 먼저 익혔어요.
0: 중식은 그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1: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혼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나 그런 간만 잘 맞추시게 되면 예. 훌륭한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아까 그 닭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굉장히 촉촉했대요.
0: 네. 그 아마 그 닭고기는 원래 있는 요리지만 최근에 저 동생이 제 앞에 와서 또 폼을 잡더라고요.
1: 예?
0: 가르쳐갖고 저도 같이 응용을 한 거거든요.
1: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구나, 응용을.
0: 원래면 그거는 정석도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네. 아주 쉽게 예.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예? 전통 방식 말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맞게 네. 음식을 또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한번 배우실 수 있는 것도 네. 저희들이 셰프들이 기존 셰프들이 해야 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서 예.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셰프님 지금 고기 어느 정도 익고 있는데 이것도 핏기가 안 보일 정도로만 익혀주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셰프님 오늘 이 레시피들이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중식, 중화요리 먹을 때 뭔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게 뭐 탕수육, 깐풍기 이 정도였는데 오늘 알려주신 이 닭고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리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중국 요리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도 예. 기름에 튀긴 게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의 중국집에 가게 되면 깐풍기, 탕수육, 난장수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0: 늘어졌는데 체는 맛있어요. 네. 자, 다 겉면이 다 있게 되면 저 조리 하나만 받칠게요.
1: 예.
0: 밑에다 볼 하나 넣어주시고.
1: 아, 여기 넣고
0: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1: 네.
0: 기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1: 예, 지금 돼지고기가 익은 상태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0: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넣고 이걸 언제까지 볶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파마늘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 볶다 보면 이게 파향이 파마늘 향이 올라옵니다. 그때
1: 예.
0: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아마 태국의 요리비교 보시는 분들도 어느 타이밍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0: 자, 이 상태에서
1: 예.
0: 간장을 좀 먼저

0: 다 최고 센 상태로 넣어주시면 좋고.
1: 아, 괜찮아요.
0: 그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는데 물은 예. 얼마큼이란 말씀 안 드리고 예? 끓게 되면 얘네들 넣었을 때 살짝 전체적으로 코팅된 것 같은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살짝 자작할 정도, 살짝.
0: 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굴소스를 넣어갖고 간을 할 건데요.
2: 예.
0: 보통 한 가득으로는 한 수저인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3분의 2 정도.
0: 그다음에 두반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1: 두반장과 오늘 굴소스 조합을 해서 먹는 건데
0: 그다음에 중간에 예. 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그럼 간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지.
0: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1: 뭔가 감칠맛 나면서 짭조름한 맛도 나고
0: 네.
1: 예. 단맛은 덜해요. 저는 근데 단맛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맛이 좋긴 한데.
0: 단맛은 얘네들 살짝만 찝어주시면 돼요.
1: 아, 너무 달지 않게 먹은 게. 네.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0: 그 다음에 전분에다가 물을 제가 좀 넣었는데.
1: 예. 아,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이 마늘 향이, 셰프님. 은은하게 나네요.
0: 예, 맞아요.
1: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맛에 마늘 향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향이 남아있어요. 아, 이렇게.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0: 이게 양상추하고 마늘하고 예. 또 잘 어울리거든요.
1: 그러게요. 흰 밥 위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집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고.
1: 예.
0: 반찬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고.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1: 네. 근데요, 또 셰프님 아까 제가 간을 봤을 때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0: 네, 그 원래 두반장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을 예? 상쇄시키는 거죠.
1: 정말 중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상추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이 마늘 향과 그다음에 마늘 너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0: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그 맛에 대한 저기를 안 했는데요.
1: 예.
0: 먹다 보면 양상추하고 같이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양상추가 사실은 마늘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1: 예.
0: 양상추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찍고 대파는 엿을 썬 뒤,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돼지고기를 편 썬 뒤,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물,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한 번 더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진간장, 맛술, 양상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굴소스, 두반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때 물은 양념이 채소에 코팅될 정도로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every time. Come back here! Stop escaping! Anyone for... Stop it! It tickles! Nice ears, T. Troublesome little pen.
1: Grab it! It's getting away!
2: No! Where's it gone?
0: Not in there.
3: There! It's escaped! Tricky little pen. We need a trap. Everyone, join me.
1: Pet!
4: Good dog! Get the pen! Go on, go for the pen!
0: No! Need to try something else.
4: P-E-G. Peg! Great! The peg is going to get it! Yep!
1: Pesky pen!
3: Try again.
0: P-E-N.
5: Pen!
0: No! It's getting away!
3: Leave this to me! You'll never escape!
1: Go get it, E!
3: Got it! Terrific!
1: Poor pen!
2: Not much use now, is it?
3: Too bad. Leave this to E. This could be trouble.
0: Nice.
4: Great.
0: Thanks, Pen. You're not so bad after all. Eh? What's so funny?
6: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6: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7: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하는 거야?

먹어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셋.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기쁜가 본데?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난 멋지고 아름다워. 모두 날 사랑해. 아, 도와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고 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데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즈?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서 공주님을 구해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겠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리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1: 체스트가 뭐예요?
0: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1: 네, 체스트.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트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커 게임 같네요.
0: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성이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0: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1: 이건 말이다.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1: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1: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 그러네.
1: 누구나 아는 거예요.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1: 빙고 말은 겔라홉, 블루이의 말은 겔라홉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1: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오,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1: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1: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1: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1: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0: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1: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 요정이 두 개네.
0: 비숍.
1: 그리고 프론도 많아.
0: 폰이야.
1: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3: 고마워, 블루이 언니.
2: 잘했어, 블루이.
0: 이거 봐.
2: 내버려둬, 체스왕.
1: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3: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0: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1: 킹이랑 퀸!
3: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1: 그래. 고마워.
0: 그걸 그렇게 하면, 그래, 뭐 어쨌든.
3: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1: 그래, 괜찮아.
0: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2: 오호, 정말 그럴까?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0: 그냥 한 칸.
2: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0: 이제 다 했어?
2: 어.
0: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3: 소풍가기 아름다운 날이야.
0: 빙고?
1: 빙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1: 뭐랄까요?
0: 프론을 움직여봐. 아이폰!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1: 아빠!
0: 그래. 빙고 차례.
1: 갤럽 달려가요.
0: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3: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0: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1: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3: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0: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1: 어, 휴.
2: 아니, 그거 죽었어.
1: 겔라홉이 죽었다고요?
3: 아니, 겔라홉은 안 죽었어.
2: 아, 그래.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0: 백가리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분리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2: 아, 여기 아님 여기.
0: 딱 여기.
2: 아,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1: 겔라홉의 딸이야.
2: 아,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0: 그럼 여기는요?
2: 그래, 또 쓰러뜨려.
0: 아빠는
2: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4: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0: 어,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1: 빙고퀸.
0: 어, 안 돼.
3: 여보, 그만해.
2: 어, 결국에는 퀸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0: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 이겨요?
3: 그거 쉬워, 블루이.
2: 드디어 오셨네.
3: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1: 어.
3: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2: 그거 제법인데. 똥잉.
3: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2: 그건 잘못한 거야.
3: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2: 체크메이트.
3: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2: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3: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2: 그래도 꽤 잘했는데.
3: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0: 여기 빙고.
1: 오, 어서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4: 떡떡.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0: 죄송해요. 떡떡.
4: 아, 거기 누구세요?
0: 감자야.
4: 블루이, 소리 좀 낮춰.
3: 감자라고요?
0: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3: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0: 죄송해요. 떡떡.
2: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0: 아빠!
3: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0: 정말요?
2: 어,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0: 만세!
4: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2: 요즘 이게 유행이래.
0: 엄마 괜찮아요?
2: 어?
0: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1: 무슨 헤어스타일?
2: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0: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2: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5: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0: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2: 어, 잠깐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어,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0: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2: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0: 네?
2: 그래. 어, 그 게임 할까?
0: 아, 정말이야?
2: 아,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어, 그래, 맞아.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6: 매.
1: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6: 냠, 냠, 냠.
1: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6: 냠.
0: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우,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1: 어,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0: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리 비켜, 양강아지야.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1: 블루이 언니 도와줘!
0: 무슨 일이야, 빙고?
1: 아빠가 저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
0: 양은 틀에 걸린 뛰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양강아지야. 여기 먹을 풀을 가져왔어.
1: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1: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걸어.
7: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6: 마.
7: 뭐라 하고요?
6: 마.
7: 어,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엄마 부를게요.
6: 마.
7: 아,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0: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지.

0: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1: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2: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1: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2: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1: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1: 어, 안 돼! 아빠가 안 돼!
2: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2: 그렇구나.
1: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3: 이게 무슨 일이야?
4: 어떡해! 빨리 가!
2: 그만해! 말썽꾸러기 양!
1: 양가가 안 돼!
2: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1: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2: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1: 양강아지 안 돼!
2: 진리!
5: 이런...
2: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1: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2: 엄마가 왜?
5: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1: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2: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1: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1: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2: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5: 양털깎기 전문가?
2: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1: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2: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1: 안녕.
2: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1: 여기 엄마.
2: 안녕 얘들아.
1: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2: 고마워.
1: 저도요.
2: 아빠는 어디 계시니? 고개 숙여 이 겁쟁아. 안녕 웬디.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6: 기분 좋아. 고마워.
2: 가만히 있어. 가만히.
6: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2: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6: 고마워.
2: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6: 그래. 고마워, 웬디.
1: 이따 봐요, 엄마.
2: 그래.
7: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8: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 얘들아, 더 빨리.
9: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1: 더 놀고 싶어요.
9: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것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어,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것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1: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1: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1: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2: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은 거리랑 완전히 다르네.
1: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2: 예, 예. 반대로!
1: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1: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1: 그냥 몸 말리니까.
2: 너저 가고 있어요.
1: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1: 코끼리?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1: 꼬꼬다.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1: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1: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1: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1: 어,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어, 조금.
1: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1: 어,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1: 너 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1: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1: 어,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어우, 이런 어지러워.
0: 어, 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1: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삐욕.
1: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아, 그래. 우!
2: 언니, 저기 봐.
0: 삐욕, 삐욕. 삐욕, 삐욕.
2: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0: 삐욕, 삐욕.
2: 뭐 하시는 거예요?
3: 안녕, 얘들아.
0: 어,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2: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지 않아요?
1: 아직 시작도 안 했어.
2: 왜요?
1: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2: 왜요?
0: 우리도 모르겠어.
1: 그러게.
2: 좋아요.
1: 혹시 삐욕삐욕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2: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3: 이렇게, 이렇게.
2: 발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좀 더해요. 네, 그렇게요.
4: 밖으로, 아빠, 우리 발바닥 터져야 해요.
1: 어, 그래, 그랬었지.
3: 안으로.
2: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욕,
3: 삐욕, 삐욕.
1: 난 잘하고 있어.
0: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옥 걷기를 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4: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2: 갈게요.
0: 여보, 여보. 저거 봐.
1: 에? 뭘?
0: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1: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0: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1: 아, 그런 것 같네.
0: 좋아! 그래!
2: 맞지! 어른들은 뭔 말이야.
0: 규칙 정한 거 기억나지?
1: 어,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1: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1: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0: 어, 여보, 안 돼.
1: 뭐? 난...

0: 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1: 계속해.
0: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아,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1: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0: 아,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꿀꺽. 오,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1: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0: 에, 괜찮을 거야. 아, 잠깐만. 어? 아우,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 봐봐.
0: 어,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1: 그런 것 같은데?
0: 어,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2: 괜찮아요.
1: 이제 끝났어?
0: 그럼.
1: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0: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0: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어? 안녕, 셰프.
1: 안녕, 지. 오늘 밤 노래방 파티를 위한 물건을 보낼 준비 다 됐어.
0: 좋았어. 창륙 유도도 켤게.
1: 우후! 그럼 잘 받아 시작할게. 3, 2, 1. 로켓은 내가 조종할 테니까 창륙 유도등만 계속 환하게 밝혀줘.
0: 알았어, 셰프. 창륙 유도등은 계속...

0: 미카비거 출동 준비.
1: 이게 누구야? 안녕 메카빌더.
0: 안녕하세요 농부 맥반. 무슨 음악이 이렇게 나와요?
1: 아 저거? 우리 닭들이 노래방 파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노래라기보단 꼬꼬댁이겠지만.
2: 빠빠빠빠빠야. 어떻게 해? 안돼.
1: 이봐 지 무슨 문제 있어?
2: 로켓 유도등 플러그. 메카빌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사대에 전기가 나가서 오늘 밤 로켓을 착륙시킬 유도등을 켤 수가 없어.
1: 진작 말을 하지. 전기는 여기도 있어. 이제 여기도 전기가 나갔네.
2: 전기가 없으면
1: 등을 못 켜고
2: 착륙을 못해서
1: 노래방도 없어. 아무래도 전기를 만드는 풍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잠깐만요, 풍차가 전기를 만든다고요?
2: 그래, 바람이 불면 풍차의 날개를 밀어. 그래서 날개가 돌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전기가 만들어지지.
3: 그 전기가 있어야 유도등도 켤 수 있고 음악도 켤 수 있겠군요.
0: 어서 가서 풍차를 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자.
4: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이럴 땐 굴러라 눈동자. 아하! 풍차다! 문제가 뭔지도 보여. 풍차의 날개가 돌지 않아.
2: 어, 안 돼! 돌지 않다니! 그 풍차가 돌아야만 전기가 만들어져.
1: 그 전기가 없으면 착륙 유도등도 음악도 없는 거지. 아주 심각한 문제야.
0: 걱정 말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풍차를 다시 돌릴게요.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돌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하네.
1: 저기 꺾어진 날개가 문제인지도 몰라. 떼어내보자.
2: 메카이머가 지금 필요한 도구가 뭔지 알아. 아, 아니고. 아니야. 짜잔! 소켓 렌치!
0: 좋았어, 가자, 메카이머.
2: 아직도 돌아가지 않네. 구부러진 날개를 빼냈는데도 풍차는 여전히 돌지 않아.
1: 어쩐다. 생각해, 생각해. 풍차, 풍차. 바람, 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2: 어? 이 바람개비는 바람에 돌아가는데.
0: 바람개비는 날개가 삥 둘러져 있어. 풍차는 날개가 하나 빠졌고.
2: 그렇다면 풍차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저 풍차에 빈 날개 자리에 새로운 뭔가를 넣어야겠다.
1: 그래, 바람이 불 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 저기 발사대에 펄럭이는 양말 같은 건 늘 휘날리던데 저게 뭐였지?
0: 저건 바로 그냥 잊어버렸어. 하지만 내가 가서 바로 알아볼게. 제트기!
3: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0: 저기 지, 이걸 뭐라고 해요?
3: 오, 그건 바람 자루라고 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는 거야.
0: 좀 빌릴 수 있어요?
3: 당연하지.
0: 고마워요. 메카들, 바람 자루를 가져왔어.
2: 어, 메카이머가 연결할 수도 있어. 짜잔! 바람 자루가 꼭 춤추는 것처럼 보여.
0: 너도 춤 잘 추는구나, 메카이머. 이렇게 움직이는 건 유연해서야.
2: 유연한 게 뭐야?
0: 유연하다는 건 잘 구부러지거나 모양이 쉽게 바뀐다는 거지.
1: 이 고장난 날개는 유연하지가 않네.
0: 잘 구부러지지 않는 건 아주 딱딱하다는 뜻이야.
2: 아, 바람 자루를 건 건 소용없나 봐. 풍차가 아직도 돌지 않잖아.
0: 포기하지 마, 메카들. 우린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엘모, 네 바람개비 좀 다시 보여줄래?
2: 바람이 바람개비 날개는 돌리는데 왜 풍차의 날개는 돌리지 못하는 걸까?
0: 봐! 바람개비의 날개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2: 하지만 바람자루는 다른 세 개의 풍차 날개보다 훨씬 작아.
1: 그리고 모양도 같지 않아. 게다가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0: 그래, 맞아. 확인해보자. 우리가 고장난 날개 자리에 채워넣을 물건은 다른 날개들과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똑같이 딱딱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풍차의 날개들을 다시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2: 다른 날개들과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딱딱한 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1: 로켓은 딱딱해. 근데 어디서 로켓을 구하지?
0: 어, 그거야! 지한테 로켓이 엄청 많잖아. 가서 하나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그럼 메카 엘모가 잘라서 맞는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자.
2: 근데 커다란 로켓을 가져오려면
4: 메카 애기가 커져야겠다. 고 메카 자이언트!
1: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메카에비는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0: 금방 다녀올게.
3: 켜져라, 켜져. 메카에비!
0: 지, 혹시 딱딱한 로켓 부품 좀 얻을 수 있을까요?
3: 와, 물론이지. 여기서 아무거나 써도 돼.
0: 고마워요. 이 정도 크기면 맞을 것 같아요.
3: 잘 됐네. 와, 이런... 빨리 착륙 유도등을 켜야 해. 로켓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0: 얼른 움직여야겠네요.
3: 부탁해, 서둘러줘.
0: 로켓이 가까이 왔어. 메카들, 해보자.

0: 어떻게?
1: 서둘러지. 착륙 유도 등을 켜줘야 해.
2: 다 됐어.
3: 시간 다 돼가.
4: 모양도 적당하고 딱딱한 날개를 만들어서 풍차를 고친 거라고.
1: 전기가 들어왔다. 됐어. 지, 빨리 착륙 유도등을 켜줘야 해.
5: 알았어, 시프. 착륙 유도등 켭니다.
1: 우후, 로켓을 착륙시킬게.
3: 거의 도착했어. 가자, 얘들아. 지한테 가보자.
5: 로켓 곧 착륙합니다. 3, 2, 1.
1: 미션을 완수했어, 시프.
6: 최고야. 착륙 유도등 다시 들어오게 하느라 수고했었지. 그럼 이제 물건을 전달할게.
3: 아, 저게 뭐야?
6: 새로 만든 닭들을 위한 노래방 기계야.

0: 너희 덕분에 닭들이 아주 행복해졌어.
1: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메카들? 어떻게 해결했어?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4: 출동할 시간이야. 예!

0: 이지? 블록 준비됐어?
1: 밧줄도 됐어. 이제 우리 기계를 다시 시험해봐야겠다. 준비해, 팀이?
0: 준비!
1: 좋았어! 그럼 간다!
0: 우리가 블록을 치면 블록들이 쓰러지면서 농구공은 미끄럼틀로,
1: 그다음 그네 타고 날아가서
0: 양동이를 통과한 다음 북을 치면
1: 공이 라켓을 치고,
0: 볼링공을 떨어뜨린 다음
1: 아래에 있던 테니스공을 날려보내.
0: 우후! 그 공은 테이블을 치고 다니지.
1: 조금만 더.
0: 넌 할 수 있어.
1: 힘내.
0: 중간에 멈췄어.
2: 실례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3: 메카빌더 출동 준비.
1: 메카빌더다. 안녕 메카들.
0: 우리 도움이 필요해.
4: 저게 뭐지?
2: 가서 알아보자.
4: 안녕, 이지. 안녕, 팀이.
2: 안녕.
1: 나타나줘서 정말 반가워. 기계가 잘 안 되거든.
4: 여기 이게 그 기계야?
0: 아니, 이건 기계의 일부분이야. 봐!
1: 이 기계는 여러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
0: 각각의 부분이 다음 부분을 움직이게 만들다가 결국엔 이 테니스공을 멀리 여기 발사장치까지 보내는 거야.
5: 우와!
0: 근데 잘 되지가 않아.
2: 아, 만약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1: 아주 멋진 게 돼.
0: 저 공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 그래서 공이 여기까지 오면 새들을 불러.
2: 뭐?
1: 새들을 부르려고 이런 장치를 만든 거야?
0: 할머니를 위해서야. 할머니는 매일 여기 와서 새들한테 모이를 주시는데 새 모이를 아무리 많이 던져주고 기다려도 절대 오질 않아.
1: 그래서 이 새피리를 샀는데 확실히 새들을 불러준대. 상자에 그렇게 써 있었어. 들어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용없나 봐.
0: 그래서 기계를 만들게 됐어. 기계로 새피리를 아주 힘차게 불면 브리티 빅시티의 모든 새들이 듣겠지?
1: 그럼 모이 먹으러 모여야 될 거야. 이제 남은 건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데.
6: 기계에 문제라도 있어?
0: 공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0: 선수, 발사장치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1: 공이 발사장치까지 오지 못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0: 그럼 새피리를 불 수 없게 돼.
2: 아우, 저런.
3: 바로 그게 문제인 거네.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2: 시험하고

0: 공이 발사장치까지 날아가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도와줄 뭔가를 찾아보자.
1: 아, 메카일모가 벌써 뭔가를 찾은 것 같은데 금방 올게. 안녕하세요, 마윈.
2: 안녕, 엘모.
1: 메카일모가 보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걸 바로 마윈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2: 맛있는 점심?
1: 아니요, 커다란 스펀지야. 어, 마윈한테 있는 거 빌릴 수 있어요?
2: 커다란 스펀지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어때? 이 정도 크면 돼?
1: 와하, 안녕. 고마워요. 쓰고 드릴게요. 봐, 어쩌면 이 커다란 스펀지가 공을 더 튕기게 할지도 몰라.
0: 와,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3: 좋아, 기계를 다시 시험할 준비 다 됐어.
1: 메카일모가 끈을 잘라서 기계 작동을 시작해도 돼? 부탁해.
0: 신난다, 메카들이 우리 기계를 시험해주다니.
1: 간다.
4: 예! 어, 좋아, 좋아. 우와, 농구공이 날아서.
1: 북을 친 다음에
0: 공이 라켓을 치고 볼링공이 아래 있던 테니스 공을 날려보네.
1: 아, 그 스펀지는 소용이 없네. 공이 높이 튀어오르질 않았어.
0: 공이 하수구에 빠질 것 같은데.
3: 내가 갈게, 내가 가.
1: 아이쿠.
0: 너무 깊어서 손이 안 닿아. 저 공은 이제 못 꺼내겠다.
4: 걱정 마, 이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고, 메카, 타이디!
0: 쿠키 몬스터,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커진다는 거.
5: 알았어, 금방 올게. 구멍 속으로! 들어왔다! 좋아, 테니스 공. 탈출시켜 줄 테니까 준비해. 스프링 부츠! 예! 받아, 티미!
0: 좋았어.
5: 잘 받았어. 시간 다 됐다. 이야! 야!
0: 예! 최고 잘했어! 메카 쿠키 몬스터!
6: 멋지다! 근데 아직 공을 더 멀리 튕겨나가게 할 뭔가가 없잖아. 할머니 곧 나오실 텐데.
4: 봐봐. 내 스프링 부츠를 엄청 높이 튀게 하잖아. 스프링을 이용해보면 어때?
0: 그래!
1: 좋은 생각이야!
4: 알았어, 가서 찾아볼게. 어디에 가면 스프링이 있을까? 우와! 공장에서 오늘 스프링을 만들어보래.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2: 뭐 도와줄까, 메카 쿠키?
4: 아, 네. 스프링이 하나 필요해요. 아주 크고 튼튼한 거요. 그걸로 엄청 큰 기계를 완성해서 티비의 할머니가 새들한테 모이를 줄 수 있게 해요.
2: 알겠어.
4: 스프링 갖고 왔다.
1: 스프링 좋네.
4: 좋아. 그럼 시험해보자.
3: 이번엔 네가 끊어줄래?
0: 좋아. 기계가 작동되게 해보자. 간다. 농구공이 날아서
4: 북을 친 다음
1: 공이 라켓을 치고
4: 볼링공을 떨어뜨려.
0: 그 다음 테이블을 치고 다니다
4: 스프링에 튕겨서.
1: 아이쿠, 스프링이 너무 높이 뛰어버렸어.
4: 내가 가져올게. 못 잡았네. 우와, 너 아주 잘 튕기는구나. 근데 너무 심하진 않아.
0: 공이 얼마나 튕겨나가느냐는 밑에서 튕겨주는 물건에 달렸어. 어떤 건 공이 너무 낮게 튀게 하고 또 어떤 건 너무 높게 튀게 하니까 딱 적당히 튀게 할 물건이 필요해.
6: 맞아, 그런 게 있으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3: 뭘 완성하니, 지미?
6: 할머니!
0: 응, 큰 소리로 반겨주니 좋구나. 안녕 얘들아. 할머니는 새들 모이 주러 왔단다. 근데 이 근처엔 새들이 절대 오질 않는구나.
3: 저희가 만든 기계 한번 보실래요?
4: 이야, 좋았어. 다 됐다.
3: 자, 할머니, 준비되면 끊어주세요.
0: 간다. 정말 신기하구나. 농구공이 날아서 양동이를 통과하고 북을 쳐서 공을 날려보내네. 올린 공을 떨어뜨려서 테니스 공을 멀리 날려보냈어.
4: 오, 제발 제발 제발.
3: 좋았어. 발사장치의 명중.
4: 뭐지? 기계가 또 고장난 거야?
3: 아니, 제일 멋진 부분이야.

0: 성공이야. 기계가 새피리를 불었어.
1: 세상에 어소렴 새들아. 많이 먹어라. 너무 좋구나. 정말 고맙다.
2: 별 말씀을요.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을 적당한 거리로 튕겨보내줄 물건을 찾아서 기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공을 보내고 기계를 계속 작동시켰어. 이제 할머니인 세모이를 주실 수 있어.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린 부른다.
4: 출동할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2: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0: 못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0: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2: 우와! 된다!
3: 시간을 달린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애기 또 온다고 했잖아.
2: 아니 진짜로 떨어질 줄 몰랐지.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3: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4: 네.
1: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4: 네, 도전!
1: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1: 야!
0: 우와! 11칸! 우와!
1: 11칸, 11칸.
0: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1: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1: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3: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5: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6: 알아요, 알아요.
5: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7: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게
3: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5: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8: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0: 왕? 내가?
8: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9: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8: 왕이 되어주십시오.
4: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5: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이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5: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8: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4: 워싱턴.
5: 그러더니 칼을 의장석에 턱 올려놓는 거야.
0: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8: 아니,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0: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야!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0: 것은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1: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자, 그럼 주사위 굴려 주세요. 이번엔 내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3: 세계 최초? 정치 제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1: 뭐가요?
3: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4: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5: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4: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3: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4: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6: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4: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7: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2: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3: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7: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4: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8: 야, 옷도 우리 집처럼 입었네요.
4: 그러니까.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9: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3: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4: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3: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10: 워싱턴! 워싱턴!
7: 너무 일을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거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쭉요.
3: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11: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4: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2: 즉,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3: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7: 대통령이 뭘 발표했다고?
9: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4: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9: 뭐?
4: 아니! 대통령 더 해주세요!
9: 맞아요!
4: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9: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워싱턴!
10: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0: 아, 정답!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1: 대통령제!
0: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

0: 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오,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2: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문이 열렸다!
4: 얘들아, 할게!
5: 재밌었다!
1: 저쪽!
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6: 네!
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7: 그런가 봐.
5: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7: 피자? 우와, 먼저 먹을 거야.
3: 영기, 같이 가. 같이 가. 아, 정말.
8: 시간을 달려 알게 된 조지 워싱턴 이야기.
9: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야,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하자.
1: 오늘은 누구랄까?
2: 수정!
1: 마리아 테레지야?
0: 어, 내가 느낌이 팍 왔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
1: 정말 재밌을까?
0: 아, 느낌이 팍 왔다니까. 아, 빨리 해보자.
3: 우와, 진짜 너무 늘하네. 날도 자식이라고.
4: 시간을 달리는 마리아 테레지아 이야기.

0: 1740년
1: 전하!
2: 안녕하세요.
0: 너희들은 누구니?
2: 전 영길인데요.
3: 전 승환인데요.
0: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응?
4: 네,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시간을 달려왔다고?
2: 네, 이제 여기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3: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 게임을 해야 되는구나.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야! 아! 어, 우와!
0: 우와! 주사위 잘 던졌네.
2: 맞아요.
3: 우리가 문제를 맞히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4: 이야.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2: 아버지!
4: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오?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너희들 마리 앙뚜아네트도 알아?
2: 그럼요. 루이 16세 왕비잖아요.
6: 어머머머머머.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0: 야, 아무튼 신기하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유럽은 크게 스페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신성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영토가 크고 세력이 강한 오스트리아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고 있었어. 근데 황제였던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이 죽자 맏딸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3: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2: 아버지!
0: 마리아!
2: 저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키던 법에는 말이야
7: 여자는 왕실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2: 그렇고 말고요. 어? 우린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8: 그럼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스릴 땅이 없으니까 왕이 될 수 없겠네요?
9: 가만,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2: 잠깐, 오스트리아에 왜 왕이 없습니까? 어? 집안 족보를 잘 보면 왕이 될 남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7: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없는데.
2: 아, 참. 저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오스트리아 왕실의 공주 출신이니 저 바이에른의 왕인 제가 오스트리아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되고 좋다! 좋다!
8: 오? 왕의 딸이 있는데 바로 위에 할머니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한참 위에 할머니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
2: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8: 그럴 것 같지?
6: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도 들썩들썩한 거야.
8: 왜요?
2: 옛날부터 오스트리아 왕실은 유럽의 왕실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키워왔거든? 넓게 보면은 그냥 모든 왕실이 친척이었던 거지.
7: 오스트리아 왕이 없다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10: 아이고, 고모 할머니의 사촌이 오스트리아 왕실 출신인 나도 되겠네. 응? 그럼 나는
2: 그래서
5: 나갈 수 있다.
2: 다들 오스트리아 왕실과 영토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8: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우리 아바마마의 친딸인데

0: 그러니까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진짜 너무 늘하네. 나도 자식이라고!
1: 마리아! 릴렉스! 릴렉스!
0: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데 내가 오스트리아 영토 다 받아서 꼭 왕이 되고 말 거야.
2: 아! 정답!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가 무엇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될까요?
3: 영토!
2: 영토? 네, 정답 맞습니다! 야!
4: 최고!
2: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영토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이야! 우와, 진짜. 우와. 야, 이 진짜 많이 갔다.
5: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볼게요.
4: 아, 좋았어.
2: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이번엔 제가. 잘해, 잘해.
7: 8칸! 우와!
4: 오, 많이 간다.
8: 많이 왔다.
2: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뭐라고요? 프리드리 2세가 슐레진을 달라고 했다고요?
2: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오를 때 온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3: 전쟁이요?
0: 어머리야, 어머리야.
10: 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였어.
11: 다들 황제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구만. 딴 건 필요 없어. 땅이나 한 조각 먹어볼까?
9: 뭐라고요? 프리드리히 2세가 슐레진을 달라고 했다고요?
12: 아니, 거긴 우리 오스트리아의 알짜배기 땅이 아니오.
13: 네, 맞습니다.
10: 그랬어. 슐레지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세금 5분의 1이나 나오는 중요한 곳이었지.
9: 아니, 근데 거길 왜 달래는 거래요?
13: 200년 전에 우리가 거기를 주기로 조약을 맺었었다고 달래요.
9: 뭐라고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 전이요?
13: 네. 그 땅을 돌려만 치면 오스트리아 황제로 로트링겐 전하를 밀어주신다고.
9: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요?
10: 프리드리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답을 듣기도 전에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으로 쳐들어갔어.
14: 슐레지엔을 가져오자! 포기야!
10: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12: 전하! 전하! 큰일 났습니다.
13: 무슨 일이요? 프로이센이 우리 영토인 슐레지엔을 침공했습니다.
9: 뭐라고요? 선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다니. 모든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 막아요.
15: 네!
10: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프로이센이 이기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많이 약해졌구만.
6: 그런 듯합니다.
10: 여자가 왕이 되니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이참에 프로이센 팍팍 밀었어. 네덜란드 가져오지야.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돕는다며 전쟁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랬더니
15: 뭐? 프랑스가 참여했다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먹으려고? 와, 너무 커지잖아.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10: 이번엔 프랑스랑 앙숙인 영국이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며 참가를 하는 바람에 슐레지엔을 침공한 프로이센이랑 편을 먹은 나라가 한 무리. 오스트리아를 돕는다고 편 먹은 나라 한 무리가 싸우게 되면서 8년 동안 온 유럽이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0: 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실내지는 빼앗겼지만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행이지.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열렸다.
2: 얘들 안녕.
0: 잘들 있어? 아유,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좀. 안녕.
2: 아유, 이거.
0: 아유, 채통을 지키세요. 자, 이쪽으로.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2: 야, 근데 유럽에서도 여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 어려운 일이었구나.
0: 그러게. 아니, 근데 다른 나라 싸움에 다들 껴서 싸우는 거 웃겨.
2: 맞아.
1: 영기라, 승환아, 찐빵 먹자.
2: 찐빵? 어? 나 찐빵 먹을 거.
4: 형아, 형아, 같이 가.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아이, 같이 가, 형아. 달리고 달리고.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우리 다 비주얼로 뽑혔다고 했는데.
1: 아, 진짜?
2: 딱 티 나죠?
0: 얼굴 지금 괜찮아요?
1: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야, 이제 꺼 그냥.

0: 대전이다.
1: 대전.
2: 가을이 오면.
0: 어, 가을비와 함께 또 우리가 대전으로 이렇게.
2: 해야지.
0: 아, 그러니까.
2: 아니, 근데 왜 우리 둘만 있어, 지금?
0: 그러니 김나윤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디 갔냐고.
2: 아, 몇 시까지 대전역 도착.
0: 코디, 주황색.
2: 아, 나는 일단 이렇게 안에 오렌지. 그다음에 여기 오렌지.
0: 아, 누나 그 머리띠는 너무 귀엽다.
2: 귀엽지.
3: 나는 여기 브로치 한번 만져볼래, 누나?
2: 이건 그냥 꽃인데? 수술 있고.
0: 꽃 수술 아니야.
3: 우리 엄마 뜨개질 잘하잖아.
2: 아,

0: 그거를 한 3시간 만에 떠가지고 날 줬어. 아, 해가지고.
1: 근데 제가 아무리 색깔을 구분 못한다고 있어요? 해도 엄마, 너무 주황색이 없는 것 같아.
0: 나 주황색이 그래서 사실 하나 준비가 더 돼 있어.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옷이네? 나를 위해서.
0: 여러분, 저 진짜 부모 잘 만나서.
1: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는 이 사실 부르지 않아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1: 아 좋은데 그럼 이거를 내가
2: 알았어 알았어
1: 내가 좀 가져도 되겠니?
0: 누나가 입는 거는 아주 좋아할 것 같아.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같이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뭐
0: 아니 우리랑 안 얘기도 안 하고 누구세요? 아니 뭐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뭐해?
3: 그러면 그냥 받은 길을 갈까요?
1: 아 잠깐만요. 잘생기셨어요?
3: 아 예. 아마 한 뭐 밥보검? 뭐 밥보검? 아, 비슷하다고
0: 밥 먹어요? 밥 먹어요?
3: 예.
0: 아, 밥 먹어.
1: 아, 저희 우리 엄마
3: 내가 예, 일단 자기 소개할게요. 뭐 카메라 어디서 봐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 이쪽인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볼링 선수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는 볼링 국가 대표 선수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름은 박재웅입니다.
1: 네. 와! 와!

0: 멤버가 네. 왔다.
1: 아, 볼링 국가대표요?
2: 네.
0: 와.
2: 아, 저도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1: 아?
0: 네. 어? 익숙하. 아, 이거는
1: 이거
0: 아주
1: 아니야?
0: 익숙한 일본어 아니에요?
3: 이겨버리면 안 돼요. 되게 아, 비싼 거라서.
0: 아, 이거 비싸,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3: 네, 어, 그럼요.
1: 그러면은 아, 우리 멤버의 조건이 충족이 되네요.
2: 아, 그럼요.
1: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나는 아, 갔어! 오케이, 아,
3: 저 이게
1: 아, 갔어! 네.
0: 나윤이한테 혹시 연락 받았나요?
2: 예, 색깔은 꼭 오렌지여야 된다.
1: 와, 아,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멤버가 맞아.
0: 어딨어?
1: 지금 주황색을 아, 휘감고 왔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생이세요?
2: 아, 제가 96년생.
1: 아, 96?
2: 아, 네.
1: 아, 이거 참. 지금 옆에 누나가 한 10살은 많아요. 잘하세요.
2: 아, 10살.
1: 옆에.
0: 아니야. 아, 누나. 아, 저는 28살.
2: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 10살. 네.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
2: 네. 아, 전화 왔어요?
0: 응. 어, 나윤아.
4: 아, 안녕하세요.
1: 김나야. 야, 너 우리 대전 오래되니 너 어딨어, 이거? 어디...
4: 아, 근데 내가 왜 주황색 입고 오라고 했게? 요새 뭐가 핫해?
1: 요새?
0: 성심당.
1: 어. 김나윤.
4: 아, 나는 원래 핫하고. 우리 야구가 유명하잖아.
1: 아,
2: 아 하나.
1: 이글스, 어. 독수리.
4: 그래, 그래. 내가 또 시구 먼저 했잖아.
1: 아.
4: 내가 그때 시구 하러 갔을 때 막 같이 뛰는 것만큼 막 우리 심장이 막 뛰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비구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직관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나 오늘 PTS 대회야.
1: 아.
0: 오늘 못 오는 거야?
4: 어,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어.
0: 알았어. 그럼 우리 잘 놀다가 갈게, 나연아.
4: 사진도 보내줘.
0: 알겠어.
3: 화이팅입니다.
0: 안녕, 화이팅! 화이팅!
1: 마침 제가 또 야구 꽤 챙겨보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입니다. 근데... 누가 이 정규 시즌 우승하냐를 거의 정하는.
0: 나는 어떻게 봐?
1: 아, 근데 야구를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봐. 야구는 스트라이크, 볼.
0: 아...
1: 지금 투수 누가 잡았습니다. 지금 공 몇 개째 던집니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음성 해설로 캐스터가 바로 이게 진행이 돼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보기 진짜 좋아.
0: 나 눈 보였을 때도 야구장에서 치킨만 먹었어.
1: 그러면은 이게 장애 문제가 아닌 거야.
0: 아니, 아,
1: 이게 지금 장애랑 상관이 없어.
0: 내가 여기 대전까지 왔으니까
1: 어, 맞아.
0: 야구의 매력을 느끼고
1: 아, 설렌다.
0: 어, 설렌다. 눈은 안 보여도 내가 체험은 하고 가리라. 기대도 너무 됐고 그리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 군중 속에 이 엄청난 소음, 환호, 응원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0: 도착했다.
1: 경비가 왔어.
2: 지금
0: 너무 많이 와.
1: 근데 우리가 왔는데 우리만 온 게 아니라.
2: 아, 앞에 보면 사람 지금 아침인데 1인 시간에
1: 아니 지금
2: 사람 너무 많아.
1: 대전 야구 도시니까 엄청나네.
2: 그렇죠.
1: 진짜 많이 오셨다. 빵 연구소가 보이는데?
0: 아, 빵이요?
1: 아니 진짜로 누나 장난이 아니야.
2: 아, 그래서 대전 뭐 빵은 유명하니까.
0: 아, 여기 너무
1: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들어가 보자.
2: 예.
0: 독수리 빵이 있나?
1: 독수리 빵, 야구공 빵, 글로브 빵.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냄새 나지?
0: 오, 빵 냄새 나다. 빵
1: 완전 빵. 누나 이거 봐. 이리 와봐.
0: 신기한 거 있어?
1: 여기 완전 빵들이 대박. 네,
2: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0: 몽블랑
2: 야구공처럼 생겼거든.
1: 얘 우리 누나 손으로 다 만져봐야 돼.
0: 안 돼, 아니야.
1: 야, 우리 누나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야, 우리 누나 돈 많아.
0: 아니야. 오, 야, 이 뭐야, 이렇게.
1: 그게 뭐냐? 뭐?
0: 이 야구 실바.
1: 야구, 뭐?
0: 그 야구공 모양이잖아.
1: 어, 진짜 야구공 같아.
0: 어, 야구공.
1: 어, 이거 뜰 수 있어. 대박.
2: 요거 정의. 아메리칸 스타일이면
1: 이거 뭐 같아?
0: 이거 야구 방망이요.
1: 방망이가 빵집에 방망이가 왜 있어? 다시 좀 잘 만져봐.
0: 이거 빼빼로?
1: 좀
0: 이거 뭔데?
1: 좀 줘봐.
2: 뭘까요? 아 진짜 야구를 모르구나.
1: 이거 맥주잔이야 누나.
0: 아 진짜?
1: 이름이 비어 배틀에. 아 너무 재밌다.
0: 아 근데 방망이는 맞췄네 내가 그럼.
3: 막내 막내 막내.
0: 우리 초면에 그냥 말 놔버렸네.
1: 어? 네? 아 뭐 모르는 것 같아.
0: 아 그래?
1: 그냥 묻어가자마자.
2: 뭐라고 했어요?
0: 아니 초면에. 네. 말을 놔버렸어. 아니 아, 우리가 아, 너에게.
1: 웅이 씨 죄송해요.
2: 아, 제가 어차피 마음이니까.
0: 웅이 씨.
1: 웅 씨.
2: 네, 편하게.
1: 형 씨.
2: 예? 네? 웅 씨예요?
1: 아 근데 진짜 너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게 너보다 10살 많은데.
0: 웅이 야 내가 10살 많아. 나 9살이야.
2: 아침에 분명히 뭐 28살.
0: 아니 28살 이후로 숫자 세는 법을 내가 까먹었다고 했지.
1: 아, 까먹었는데 내가 누나 나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0: 조용히 하고. 아니 조용히 하고.
4: 내가 바로 홍인이에서 갈아탔잖아요? 안내 보행도 안정감이 딱 있고 아 느낌이 좀 달랐어요 재웅이네.
1: 그냥 만나자마자 저희는 운명 공동체예요. 저는 이제 옆에서 통번역기 해야 되고 걘 또 내 지팡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5: 우리 아름다운 여행을 위하여
2: 대전
0: 화이팅! 상큼한 오렌지 맛.
6: 100% 중에서 한 70%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 아 좀 알아들어라 이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형 누나들이 천천히 말해주고 또바또바 얘기해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0: 근데 솔직히 야구도 잘 모르는데 눈도 안 보이니까
1: 그래 와서 치킨만 먹었고 또 아 근데 누나 옆에도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아. 심지어 주황색 옷 입고 왔어.
0: 진짜로?
1: 어.
0: 시각장애인 분이시라고? 아, 저 안녕하세요.
7: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혹시 시각장애인이실까요?
7: 어, 네, 맞아요.
0: 아, 진짜?
1: 아, 안녕하세요.
0: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경기를 보러 오는데
7: 아, 네, 네.
0: 평소에도 좀 경기를 보시나요?
7: 어, 네, 네. 저도 한 자주 이렇게도 보러 댕기고
0: 네.
7: 휴가로도 이렇게 야구장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도
1: 아, 진짜요?
7: 네.
0: 아, 그럼 저 시력이세요?
7: 어, 네, 맞아요.
0: 아, 그래요? 어떻게 야구를 봐요? 저 사실 걱정돼요.
7: 보통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런 야구장에서 그런 거 수신기를 이렇게 많이 빌려줘요.
1: 아.
7: 네,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저는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선수들 이렇게 또 많이 보고
0: 아.
7: 아니면 또 그게 없으면 또 카메라로 또 이렇게
0: 확대해서?
7: 네, 확대해서 이렇게
0: 진짜
7: 보고
0: 진짜 그렇게 그러거든요. 볼 수도 있어요?
7: 네네, 맞아요.
0: 아.
8: 같이 시각장애 야구단하고
1: 아, 야구단?
0: 야구단이에요?
8: 네, 맞아요.
0: 아.
1: 진짜 궁금해요. 이게 공이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0: 그래서 어떻게
1: 개차로 뛰는 거예요?
8: 아, 시각장애 야구단은 이제 빗베이스 볼이라고 핀을 뽑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0: 맞아, 맞아.
8: 투수가 센 레디 피치하면서 던져주면 타자가 타격을 하고 주루를 또 합니다.
1: 아, 그러면 멀리서부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 그냥 냅다 뛰는 네. 거네요?
9: 타자 피기차

0: 레디 피치.
1: 소리가 두 개가 나요. 곡에서는 삐삐삐 소리가 나고 베이스에서는 삐 하고 하는데 한 30m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2: 아, 진짜요?
3: 네. 너무 세이프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1: 수비는 잡아서 들어올리면 아웃이에요. 송구가 없습니다.
3: 그 팀에서도 에이스 분이신 거죠?
4: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고 하는
1: 수비예요. 에이스예요.
3: 맞아요. 완전 에이스로
1: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기영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부산까지 직관 가서도 롯데도 응원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3: 아, 너무 반가웠고 사실 시각장애인을 야구장에서 만날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은 야구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0: 사람들 엄청 많은 거
1: 우리 끝이 안 보여.
2: 뒤에 보면 진짜 개 술 서 있어.
0: 야, 아니, 우리 어떻게 들어가?
3: 이제는 조금, 비가 이제 좀 그친 거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줄부터 서야 되려나?
0: 서보자.
1: 자, 지금 김나연 왜 일로 왔어? 아, 빨리 들어갈 때가 있다고?
0: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어, 그래? 진짜로?
1: 잠깐만, 빵 연구소 어디 옆에 있대는데?
0: 어, 아까 빵 먹었던데.
1: 아, 여기가 3-2인데 여기 어디네? 가자! 여기다, 여기다!
0: 어, 맞아?
1: 왔다! 여긴 거 같아. 야, 여기 써있네.
2: 아래 있다, 저기.
1: 사회적 배려 필요한 관람객 전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 저희 티켓 보여드리면 될까요?
5: 아, 네, 티켓 확인하고 입장하시면.
1: 어, 예. 아, 준비했죠?
0: 우와, 네. 와,
2: 진짜 웃겨다.
5: 입장하시면 되는데, 혹시 동행 필요하시겠어요?
1: 동행이요?
0: 어, 괜찮아요. 아, 동행?
1: 그럼 누가 부축을 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5: 네, 그 좌석 안내까지.
0: 아,
1: 완전 공항이네, 에스코트가. 아, 진짜요? 저희 오늘 안타깝게도 저 혼자 했으면 했는데 둘이 있어야지.
0: 어떻게든 가볼게요, 셋이.
1: 아, 감사합니다. 별게 다 있구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제 가시죠. 네.
0: 아, 혼자 네. 와올 수도
1: 들어가자.
0: 있겠다.
1: 아, 대박이다.
0: 줄 보고 진짜 너무 당황했는데.
1: 그러니까.
0: 안 기다려도 돼서 너무 좋고.
1: 진짜 대박이다.
2: 와, 옛날에 진짜 상상할 수가 없었어. 이런 장애인들 위한 그런 시설이었고.
1: 이게 신축구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히 챙겨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 아, 출발할 때.
0: 이거 자체를 생각을 했구나.
1: 그러니까. 오.
2: 자, 이제 들어가자.
1: 오케이, 렛츠 고!
0: 우, 신난다!
1: 오예, 출발! 오,
6: 출발!
1: 출발! 아, 우리가 왔거든?
0: 뭐야,
1: 여기거든?
0: 여기 어딘데?
1: 그러니까, 딱 얘기한 대로 왔는데.
2: 여기 맞아요?
1: 여기 맞아, 진짜 맞아.
2: 어, 아닌 것 같은데. 형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아니,
1: 뭐가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2: 여기 어디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이 하도 크니까 나도 이게
0: 형,
1: 왔는데.
2: 마스코드
7: 독수리 오형제.
2: 오, 나 실제로 가까이 본 거 처음이야.
1: 위니 안녕하세요. 아, 영광이에요.
2: 안녕하세요.
1: 반가워요, 위니.
0: 어, 가까이서 봐도 돼요? 네. 어머, 손이구나. 눈은 어딨어요?
2: 아프네요.
0: 아니, 눈이 뭔데? 아, 너무 귀여워.
1: 근데 오늘 저희 여기 올 줄 알고 지금 오신 거. 아, 진짜?
0: 아,
1: 저희 오늘 구경시켜주신다고요? 아, 진짜요?
8: 아,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위니입니다.
1: 아,
8: 뭐 오늘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앞으로 뭐 잘 부탁하면서.
0: 아, 진짜 맞아?
8: 구경할 거예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1: 아, 생각해보니까 야구가 수호랑 친화적인 스포츠네.
0: 아, 그렇네.
1: 감독님들이 계속 수호하잖아. 핸드사인 하잖아. 아, 진짜로? 너무 근데... 좋아요. 우리 어디 가면 돼요?
8: 어디 가요? 가요?
1: 이쪽 가요. 아, 진짜?
8: 가시죠.
1: 대박이네. 가자.
0: 가자. 가자.
1: 가자.
0: 가자. 네.
1: 야, 가자!
0: 야, 이게 뭐야!
1: 야, 이게 뭔 일이야! 위니가 구경시켜줘! 어디 가는 건데요?
8: 아니, 어디 가는데요?
1: 뭐 보는 건데요?
8: 어디 가요?
0: 몰라.
1: 네.
8: 저 앞에 계단이 있어요.
1: 계단.
8: 네, 하나.
1: 하나. 둘. 오, 오케이. 오.
8: 시위 탄대요, 시위.
1: 와, 여기 선수 와, 전용 출입구! 와! 누나, 와? 가까이서 봐봐. 이거 누구야?
8: 이게 바로.
1: 하나의 누구? 리빙 레전드. 류현진! 옆에는 아~ 최고의 신성 문동주 선수도 있네. 아.
8: 노세 잘 나가는 문동주.
0: 아, 동주님.
1: 그 옆에도 주장님도 있고. 아, 노세한 선수도 있네. 4번 타자.
0: 이야.
8: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

0: 이게 뭐 말하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는 은퇴하신. 아, 여기 영국 일본이구나. 맞아요, 미니. 아, 맞아요. 아, 맞네.
1: 에이전트.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
0: 이게 옛날에 하나 우승시켜줬던 그 송진우 선수나 이런 분들 쫙 계시고, 최근에 김태균 선수까지 이렇게 정민찬 선수, 송진우 선수 막 이렇게 다 계시네.
2: 그럼 여긴 현재 레전드, 여기는 이전 레전드.
0: 그러네.
3: 아,
0: 미니 근데 저희 이런 데 와도 돼요? 아, 저기, 아, 그래요? 아, 아, 위니, 아, 위, 근데 위니도 선수가 아닌데 선수 전용 출입구로 우리 들어가도 돼요? 알았어. 어, 네네. 어, 위니, 어, 네네네네, 위니. 같이 가요. 어, 네네. 아니, 오, 네. 아, 99년도가 하나 마지막이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해란 말이야. 거기서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 99년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수들이 지금 쫙 현판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아, 위니 제 생각에. 올해 여기 공간 하나 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네.
2: 아, 여기.
0: 지금 올해 하나. 네. 여기 지금 하나 그대로 지금 자리 좀 비우셔야 돼요. 아, 아 이제. 아, 네.
2: 재밌다.
0: 여기요? 여기 뭐 있어요, 위니?
2: 아, 뭐 또 볼 게 있어요?
0: 오! 와! 너무 귀여워, 톰바. 여기 약간 명예 전당 같은 이런. 아, 맞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왕궁 있어. 누나 와서 봐봐.
2: 만질 수 없는 거구나.
0: 아,
2: 뭐야 이게?
0: 여기 어, 누나.
1: 맞아요, 어차피 유리예요, 유리.
0: 어, 지금 보니까 글이 써 있어. 하나 입을 찬단 40주년 기념으로 왕궁을. 저기 그 하나 창단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오고 있다. 아, 그러네.
2: 명예의 전당 같은 거구나.
4: 빌리르가 1단골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을 송구!

0: 덕분에 오늘 구경 잘한다. 세상에 야구장 처음 와가지고
1: 아,
0: 그냥.
1: 혹시 류현진 선수님 아니다. 몸이 다르다.
2: 아, 여기 싸우는 안 해요.
0: 아, 우리 누나 봐줘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봐줘요.
3: 난 시간상이야.
0: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
2: 감사합니다.
0: 와, 아 진짜 잘 보이네. 아,
2: 미쳤다.
4: 아 여기가 뭐야? 보니까 투수 타자 연습하는 데다. 맞아요, 윈이? 아 그러네.
2: 여기서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 그러네. 오,
2: 내가 정말 TV에서 봤던 거를 내가 실제 본다는 게.
4: 그러니까.
2: 너무 좋아.
5: 역시 가봐야 알더라고요. 뭔가 그냥 심장이 뜨거워진 느낌. 아직 시합도 아닌데.
6: 엄청 개방감이 뛰어나고 다 보인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야구장만의 분위기를 느낄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같이 느껴본 것 같아요.
2: 와와와자 먼저 입장 두둥.
0: 민이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1: 어머머머
2: 여기가 의자 있고 의자 여기 있고 옆에 휠체어 표시나 있거든.
1: 아 이렇게 파킹하는 거구나.
2: 하얀색인데

0: 경기 보기 전인데 다 본 것 같아.
1: 아, 나 근데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2: 운동장이 사실 거의 안 보였는데 공간의 그 기운이나 이런 거는 진짜 느껴지거든요. 되게 뭔가 새 거 같은 느낌이랑 그다음에 넓은 느낌. 뭔가 되게 컸어요.
3: 안녕하세요.
1: 어머, 깜짝아.
4: 어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 이사람
4: 진짜 유명하다.
5: 와.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되게 유명하네요. 별명이 아요미로 부르기도
6: 아유미?
7: 하고 먼저 데뷔가 24년도에 농구 치어들이 활동하다가 네, 여기로 야구를 넘어왔어요.
1: 저기
7: 저는 치어들이 너무 관심있습니다.
1: 아니 야구는 하나도 모르는데 네, 치어들만 네. 알아요. 아, 그런 거를 너무 표현을 잘 시원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2: 남자다잉? 역시 남자는 어쩔 수가 없구나.
8: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7: 자, 저 이름은 네, 직접 자기소개 해주세요.
9: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이글스 치어리더 지아영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아, 아영.
1: 아영님. 아, 감사합니다.
9: 네, 안녕하세요.
7: 아싸, 네, 아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9: 아, 네, 그럼요, 그럼요.
7: 아, 안 돼요?
9: 안 된대요.
7: 아, 안 된대요.
9: 안 된대요.
2: 저는 여자지만 설레네요.
7: 아, 저는 네. 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네.
9: 아, 반갑습니다.
7: 감사합니다.
10: 저도, 네네.
7: 아예, 형아.
1: 아니, 다 하게 해.
7: 위너도 챙겨줘야 되는데요. 너무 점점 소외가 돼가지고.
1: 아니, 아니, 난 위니야. 난 위니야.
7: 남이가.
1: 네.
9: 제가 여기 온 김에 저희 하나 이글스에서 유명한 응원가를 제가 혹시 조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1: 대박! 완전 배울래요!
7: 아, 너무 좋아!
1: 진짜!
6: 진짜 신호신이거든요!
9: 진짜요?
1: 아, 네네. 우리도 분당 응원!
7: 진정!
9: 저희가 8회 때
1: 맞습니다.
9: 저희 공격 타이밍 때 육상 응원이라고
1: 맞아요.
9: 처음에 노래가 나와요. 삐 소리가 나와요. 어이가 나오거든요.
1: 네.
6: 어이, 어이.
1: 아이.
9: 아이.
1: 저희 누나 손을 잡고 알려주실래요?
6: 아, 저희 시각장애인이라서.
9: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짠.
6: 어이, 아, 어이.
9: 어이.
6: 아이.
9: 어이. 단장님께서 호루라기를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바로 최, 땅.
6: 아, 배를 찔려.
9: 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아, 오늘 8회는 무조건 봐야겠다, 오늘.
9: 듣고 아이
1: 아이
9: 아이
1: 아이
9: 아이
6: 아이
9: 아이
6: 아이
9: 아이
6: 아이
9: 계속 하시면 돼요.
6: 아이
9: 뒷짐지고
6: 세
9: 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고맙습니다.
6: 어휘만 잘하는데 이거.
9: 아이.
1: 어휘가 조금 엇박이긴 한데.
9: 하나만 더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나 이글스의 가장 좀 유명한 오. 제가 생각하기에
1: 좋아요.
9: 응원가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있어요.
1: 아, 이거 알아야 돼.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좀 하위권 성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속이 돼 있어서 팬분들이 슬슬 해탈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멀찍이만 해다오. 열심히만 해주세요. 그 하나라서 행복하다는 그 표현 역시도 그 보살 팬분들에게 딱 맞는 어떻게 보면 가사예요.
9: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기든 지든 나는 하나라서 행복하다라고 저희가 응원가를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근데 하나는 그 태도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언제나 정말 승부 자체를 즐기는 그 프로페셔널.
9: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9: 먼저 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6: 손을.
9: 처음에 치고.
6: 치고.
9: 하나, 둘, 셋.
6: 하나, 둘, 셋.
9: 이렇게 날리면 돼요.
6: 아, 하나, 둘, 셋.
9: 네. 나는. 하고 반대편도
1: 아니에요? 아, 네.
9: 행복합니다.
1: 세 번.
9: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세 번 반복하면
6: 왔습니다. 와, 이걸 아시는군요. 와,
9: 왔습니다. 밑에서 그냥 끌어올려서
6: 끌어올려.
9: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두 번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절 옆으로 봐주시면 돼요.
1: 근데 이게 치어리더 분이랑 윈이랑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찍히네, 이거 이렇게.
9: 네, 저희 노래 틀어드릴게요.
1: 네.
9: 네.

0: 행복합니다.
1: 밑에서 끌어올리고.
0: 나라도 행복합니다.
1: 한 번 더.
0: 가는 행복합니다.

0: 이상하게 나윤이 연락이 또 왔는데.
1: 어? 또 지련이 왔어?
2: 왔어요?
0: 여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감독님? 구단준지? 네.
2: 와.
1: 아, 지금은 좀 그렇지 않냐?
2: 진짜라면.
0: 아니 좀 있으면 이제 경기 시작인데 이제는 진짜 빨리 이제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1: 박정희 만났어. 아, 빨리 가야 돼요?
0: 네네네.
1: 아, 일단 가보자.
0: 아, 가보자.
2: 아, 빨리 갑시다.
0: 근데 여기 가도
2: 진짜 가도 네? 되나요?
0: 아, 열려 있으니까 가볼까?
1: 아, 일단 갖고 가보자. 가고.
0: 아니 이게
1: 잠깐만
0: 가도 돼? 이게 뭐 진짜 일단 열린 대로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누나 여기가 지금 잔디 느껴져? 야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 연습.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산과 물, 인심이 좋다는 산청. 지리산이 품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1: 이제 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0: 경호강 물길을 따라 자연과 역사가 흐르는 고장. 그 길 위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엔 여름 산사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지난 그리움이 담겨있는 추억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곳. 굽이굽이 산청의 길을 따라 천천히

0: 걸어보실까요? 오늘은 지리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산청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약 300km 지리산 둘레를 잇는 총 21개 구간의 둘레길이 유명하죠. 산청엔 다섯 개 구간이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볼 분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둘레길 숲길 운영실을 관리하고 있는 송정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지리산 둘레길의 120여 개 마을 중에 방곡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함께 할 건데 이제 출발해 보실까요? 예.
0: 지리산의 자연과 마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숲길. 산청의 둘레길에선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걸어볼 둘레길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과 산청군 금서면을 잇는 동광수철 구간입니다. 특히 상사폭포로 향하는 계곡길을 꼭 걸어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라죠. 길 따라 바뀌는 풍경을 보며 걷는 재미도 참 쏠쏠하고요. 걷다가 지칠 땐 자연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은 법. 길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니 산행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맛에 자주 여길 찾는데요. 세수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든다네요.
1: 쭉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오다가 여기 지금 이제 상사폭포 계곡길에 이렇게 계곡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좀 세수도 하고 또 손도 씻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아마 여기 뭐 일곱수에 사는 뭐 시리라든가 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이제 떼죽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닥이 떼죽나무 하얀 꽃으로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소리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데 앞으로 뭐 여름, 한여름에도 여기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피서 명당입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지리산에 이 숲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이 이정시설은 이름이 이제 벅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인 삼남 인안지방에서 이 벅수라는 이름은 장승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이정시설에 벅수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청 005번인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이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아, 이 위치에서 뭔가 긴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요 그 소나무로 돼 있는데 요 지리산에서 그 나온 그 나무를 그 저희가 재료를 해가지고 벅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0: 우직한 벅수처럼 지리산은 묵묵히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선물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구간의 백미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는 곳은 바로 지리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는 상사폭포입니다. 30m 높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기 위해서 둘레꾼들이 꼭꼭 흐르는 곳이라죠.
1: 왔다. 이제 도착했네요. 이제 도착했고, 여기는 이제 상사폭포입니다. 상사폭포. 상사폭포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바위가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폭포가 보통 한 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3단으로 걸쳐갖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폭포가 굉장히 높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0: 쏟아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씻기는 기분이라니. 둘레길을 찾는 이들의 쉼터라고 할 만하네요.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만날 분들이 있어서라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2: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지산 둘레길에 식생을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식생 조사를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3: 예. 네.
0: 지리산 둘레길은 지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 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곳의 야생화를 조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산림청 소속의 숲길 등산 지도사들.
1: 아직 좀 덜 폈어요.
0: 약 850여 정의 들꽃이 자라고 있을 만큼 지리산은 야생화의 천국.
4: 여기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는 게 털중 다리인가 봐요.
1: 아, 뒤쪽에.
4: 털이 복실복실하죠.
1: 아, 부드럽네요.
4: 지금 이제 나리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이 계절에 다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꽃을 또 숲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선물 같네요.
0: 국내 야생화 중 약 70%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다는데요.
4: 아직 꽃봉오리라서 향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0: 이곳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은 야생화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네요. 여름으로 물든 초록 숲길을 걸어도 걸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지리산은 언제나 선물 같은 절경을 내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 능선에 자리한 산불 감시초소에 오르니 사방에 탁 트인 지리산이 펼쳐집니다. 이야.
1: 여기가 이제 왕산, 예, 왕산. 그다음 요 옆에가 이제 필봉, 예, 필봉이고 저쪽 저희가 이제 그 웅석봉이고.
4: 우와, 되게 가까이 잘 보이네요.
1: 예. 아, 날씨가 좋을 때는 저렇게 가까이 잘 보입니다.
0: 산청의 지리산을 마음으로 오롯이 느꼈습니다. 이번엔 지리산의 맛을 느낄 차례. 산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산청의 향토 음식을 만든답니다. 주 재료는 논고등으로 불리는 우렁이. 이 음식은 이름도 생소한 논고등 가리장인데요.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버섯도 듬뿍 들어간다고 합니다.
5: 버섯, 전복 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0: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 이름이 가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를 넣어요.
0: 가리, 대체 가리가 뭡니까요?
5: 우리 경상도 말은 가리고 표준 말은 가루예요. 찹쌀가루, 맵쌀가루, 들깨가루, 표고버섯가루.

0: 흑임자가루 한 7가지가 들어갔어요.
1: 된장, 고추장 대신 들깨가루를 비롯해 갖가지 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는 가리장. 먹을 게 늘 부족했던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주시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친정 어머니표 가리장에 전복이나 새우등 해물까지 넣어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산청의 향토 음식. 지리산의 맛이 가득 담긴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논고동 가리장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2: 아이고. 이야. 그래도 메인이
0: 있네.
3: 아, 이거 좋고.
4: 맛있겠다.
2: 아, 빨리 먹어야 돼.
0: 아이고, 빨리 드셔요.
4: 예, 예. 맛있습니다.
2: 아, 이게 뽑아보니.
4: 와, 맛있겠다. 야. 오, 엄청 진해요, 들깨가.
3: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주세요.
4: 드시고 드세요.
3: 아이고, 남들 먹게 되네요.
1: 이쯤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네요.
5: 아, 이 볶음이 이게 저 여기서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네, 드셔보세요. 예, 진짜 맛있어요.
4: 볶음으로 어떻게 반찬을 만들지?
5: 볶음으로 반찬 만든 거예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산청의 지리산에 기대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자, 다음날 계속되는 여정은 경호강 물길 따라 이어집니다. 거울처럼 물이 맑다는 뜻의 경호강. 산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호강을 따라 산청의 역사와 이야기는 흘러왔습니다. 산청읍을 거쳐 진주에 진양호까지 80리를 도는 물길. 경호강은 산청 9경 중 제5경에 속할 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예로부터 시인이나 풍류객들이 남긴 시와 글도 많다는데요.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경호강은 일급수에서 자란다는 은어의 서식지이자 은어 낚시의 성지. 이렇듯 자연이 살아있는 이 80리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청이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한 이곳은 사무당 문익점 선생을 기리는 도천서원. 당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고려의 학자시죠.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과 기숙사,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구성된 도천서원은요, 문익점 선생을 추모하며 유생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조선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6: 도천서원은 여기에서 이제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을 하면은 학교, 사립학교 정도 되겠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문익점 선생을 흠바고, 원래 문익점 선생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래도 혁명가도 아니지만은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목화를 데려와가지고 의류혁명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1: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목화씨는 우리나라 의복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기를,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학자. 경호강 물길을 따라 찾아간 이곳 도천서원에는 춥고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했던 문익점 선생의 애민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물길을 따라 흘러흘러 가볼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딘가 했더니 성철스님 생가토에 세운 사찰 겁의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라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0: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평생 끝없는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큰 스님. 그를 기리는 겁에 사는 성철 스님이 태어나고 1936년 해인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는 성철 스님 생가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 26살 때 대원사에 들어가가지고 합천 해인사로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여기서 살았다. 다시 집을 재는 겁니다.
0: 스스로를 바로 보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섬기라던 성철 스님. 처음도 끝도 없는 성철 스님의 이 일원상처럼 지금 영원한 진리 안에 계시겠지요.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겁에사를 찾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3대가 함께 왔다는 한 가족.
2: 절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절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0: 성철 스님의 숨결은 경호강 물길을 따라 더 이어집니다. 겁에사를 출발해 원지 마을을 거쳐 단성교로 이어지는 성철 스님 순례길. 젊은 시절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리산 대원사로 향하던 길이라네요. 물길과 숲길이 어우러진 이 순례길은 대부분 평지인데다 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고 싶은 이들에겐 참 안성맞춤이겠죠.
3: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4: 진주에서 왔습니다.
3: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4: 성철 스님 생가 가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3: 걸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4: 좋네요. 힐링이 됩니다. 힐링.
0: 쉼과 여유가 있는 성찰의 길. 그 길 위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경호강 물길 따라 찾아온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산속에 폭 안겨있는 곳입니다. 자, 뭘 하는 곳인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멋스러운 정원이 잘 가꾸어진 이곳은 사실 산청에서도 입소문난 곳이랍니다. 정갈하면서도 참 단아하죠. 이곳은 지리산 웅석봉 기슭에 세워진 수선사. 사찰 구석구석 땀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대체 누가 이렇게나 열심히 가꾼 것일까요? 이곳 웅석봉 기슭에 사찰을 세운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수선사를 가꾸는 것이 수행이고 행복. 그러니 오늘도 호미를 잡을 수밖에요. 자고 나면 자라있는 잡초는 늘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자연 속 스승이자 부처의 말씀.
6: 요 소쿠리에 매일 한 소쿠리 뽑아내야지. 매일 한 소쿠리 뽑아낼 때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노하우가 이렇게 관리해야 좀 말끔하게 좀 관리가 되더라 하는 걸 이제 그 익히고 사는 거죠.
5: 힘들진 않으세요?
6: 힘들 때는 쉬고 비 올 때 쉬고 그렇죠. 한 더울 때 쉬고. 근데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일이 밀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이용하는 거죠. 선선하게. 오늘 같은 날씨는 아주 좋은 날씨죠. 구름도 있고 이런 날은 일하기 좋은 날씨.
0: 수선사를 세우고 가꾼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답니다. 거의 매일 손에 드는 낡은 호미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자 스님의 오랜 벗.
6: 아, 호미가 이게 그래 오래 되기도 했죠. 근데 호미라는 것도 이 도구라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철이라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뭐 삶의 자취죠, 흔적이고. 이게 뭐 그래 거칠어 이래도, 헛거칠어 이래도 나의 벗이고, 이것보다 가장 벗이 없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뭐 다른 벗이 별로 없잖아요, 늘 함께. 이런 것들이 정겨워.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그래. 사는 거지.
0: 그런데 어쩌다 사찰을 선수 가꾸게 되신 건가요?
6: 계기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뭘 계기가 됐겠어요. 그죠? 밥을 왜 먹나? 배고프니까. 밥이 뭐 먹기 좋아하는 계기가 있으니까 모르게. 야, 네 배고파 밥 먹잖아.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0: 스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가꾼 사찰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닦아내고 한여름에도 꽃을 피워냅니다.
6: 이게 지금 한 앞으로 한 보름 있으면 막 여기가 온통 꽃이 이 수확. 너무 아름다워. 여기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직전이지, 여기. 낮에는 핀거든, 여기. 이것도 수련입니다. 이것도 수련이니까 이것도 잠을 많이 자지요. 예, 요거 이제 오늘 핍니다, 요거는. 망우리가.
0: 사시사철 좋은 곳이라지만 특히 여름이 기다려지는 것은 어여쁜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네요. 고요한 산사에도 연꽃 만발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는 곳이지만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스님.
6: 좀 덜 갖춰진 부분, 더 손봐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많이 보이죠. 근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초록빛이 완연하다 보니까 눈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둘러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나 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죠.
0: 이곳을 찾는 이들 모두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겠죠.
6: 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각처에서 오셔가지고 기쁨을 얻어간다는 거. 보면 그것이 잔잔한 포교가 아닌가 이럴 때 함께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마음의 어떤 뭐랄까 양식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0: 짐은 내려놓고 쉼은 얻어가는 곳, 바로 산청의 길이었습니다.

0: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의 한 오지마을.
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 어딘가의 산골입니다. 자,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 배워보고 일해보려고. 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벌레가 많다.
0: 보이는 거라곤 나무밖에 없는 깊은 숲속. 숲속에 이 작은 집에 오늘의 베테랑이 살고 있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어서오세요.
2: 네, 그, 저 연락드렸던 EBS의 정석기 PD라고 합니다.
3: 먼 길 오시는 고생을.
4: 저는 25년째 아보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김병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아마 그래서 뭐 다들 국내 1호 아보리스트다.
0: 무거운 장비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줄 하나에 매달려 높은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썩은 나뭇가지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수목관리사 아보리스트.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나무 위에 종자를 채취하는 등 나무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보리스트인데요. 20여 년 전 국내에 생소했던 아보리스트의 작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김병모 대장님.
4: 한국에서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국내에서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없이 이 많은 가지를 찢어보고 잘라보고 부러뜨려보고 연구하고 뭐 기자재 사고 돈을 많이 까먹었죠. 6, 7억.
0: 베테랑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아보리스트 교육장. 하나하나 모았다는 작업 장비들과 직접 만든 교육 자료들. 이곳에는 아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매달 새롭게 찾아온답니다. 나무의 구조부터 각종 장비 사용법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대장님.

0: 나오나 이쪽에서 당기면
1: 조금 더 멀어서. 회장님은 어쩌다 후배 교육에 이렇게 진심이 되셨을까요?
2: 제가 이제 전에 그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 촬영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 현장에서 아보리트들을 제가 받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선진국인가? 사나이 갈 길이 조금 그은 것 같았어요.
1: 아보리스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로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0: 로프 역사가 인류 역사가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매듭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4천 개 정도 돼요. EBS 볼라인이요. 엔드바운드 싱글 볼라인. EBS 볼라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쁘게 이쁘게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그걸 EBS 피드니까 EBS 매듭을 배우고 하니까 요거를 이쁘게 하라고 요거는
1: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3: 만발의 피디 만발의 피디 아보리스트 되면 맨 처음이 아니에요. BD 아보리스트가
0: BD 아보리스트?
3: 아보리스트 BD
0: 아보리스트 BD
3: 남은 위에서 올라가서 나 뭐 이때부터
4: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0: 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한다고
5: 아. 저는 단순하게 나무 타고 오르는 법 배우고 뭐 가지치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매듭법들, 루프를 타고 오르는 장비들, 보호장비 등등 장비 사용법도 익혀야 될 게 정말 많았고
0: 이쪽 보세요. 선생님 힘 막 집어넣어요. 힘 빡 줘봐. 네, 힙박, 오케이. 여기 장비걸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네. 옆에 있는 것들. 여기다가 딱 걸면 돼.
1: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5: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딱 공부하고 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1: 나무에 로프를 거는 것만 해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무게추가 달린 얇은 줄을 던져 나뭇가지에 딱 걸어야 합니다. 그다음 마찰 보호기를 연결해 나뭇가지에 걸어주는데요. 이 마찰 보호기에 로프를 연결해야 사람이 매달려도 가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5: 사실 높은 데 있는 나뭇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들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벌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시기도 하는데 굳이 복잡한 절차로 나무 가지에 로프를 걸고 올라가시는 것은 작업하는 나무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도 다쳐서는 안 되고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 이제 드디어 나무에 오를 시간. 베테랑 아보리스트가 로프에 매달려 2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2: 밑에 있네, 밑에. 덜렁덜렁.
6: 이거?
2: 예. 카라비나 빼고.
1: 초보자인 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2: 그래서 그 다음에 앉아봐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봐. 이거 잡으면 또 떨어져. 여길 잡으면 또 떨어진다고.
6: 이야. 아이고.
2: 아, 이거 되다 돼.
6: 아.
1: 두 팔의 근력으로 체중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6: 저쪽 위에 보리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너무 그냥 위에 나무 부러지진 않겠죠?
3: 부러져요. 잘 돼 있어.
7: 괜찮아요?
6: 힘드네요.
2: 뭐 한 거 있다고 힘든데?
6: 아, 힘든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2: 자, 여기 경치비를 추억을 하네요.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
6: 아, 오지 마세요.
1: 도망 못 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를 추월하는 교육생 선배님.
7: 선생님 뭐 이렇게 신기하게 봐.
6: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실까?
1: 직장을 그만두고 아보리스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6개월 차 교육생 20대 유섭 씨. 나무 타는 폼이 벌써 능숙하네요.
8: 무섭지는 않으세요?
9: 네, 아직까지는 무섭진 않아요. 네. 이제부터 그렇게 못 올라가 보니까 힘들어서 올라가는 게.
8: 어떤 이유로 이걸 배우게 되셨어요?
9: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8: 아.
9: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높은 곳에 좀 올라가는 거 재밌어 하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나무에 대해 배우면서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8: 누워보자.
6: 또 올라가야지. 아이고.
4: 아이고. 저 여기는 한 10m 되나요?
9: 안 되지.
4: 10m도 안 돼요?
9: 네. 됩니다.
2: 거기 지금 몇 시간 걸렸어? 올라가는데.
4: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아.
2: 그러면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4: 네.
2: 일당을 오히려 내야 돼.
8: 자, 가보자!
4: 가보자!
8: 됐다! 이야!
1: 이야!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것 같은데.
8: 어서!
1: 남은 1m가 참 깁니다.
6: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8: 기분 어떠세요?
6: 힘듭니다.
8: 생전 처음.
6: 네, 무섭습니다. 고맙습니다.
2: 군대 안 갔다 왔어요?
6: 저 안 믿으시겠지만 특공 연대에서 헬기 레펠도 했었는데.
7: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2: 못 믿지. 헬기 레펠 저렇게 하면 다리치기 하러 갔다가 돈 주고 와 이제.
6: 네, 돈 내고 집에 가고 싶네요.
9: 근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팔에.

0: 아니, 힘이 없어.
1: 아무 생각이 안 나네.
2: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3: 하지만 진짜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작업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급한 작업이 들어왔다는데요. 오늘 작업할 나무는 전깃줄 위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들. 가지가 전깃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리스트죠. 줄 하나 붙들고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대장님. 순식간에 까마득한 높이까지 올라갔네요. 베테랑이 나무에 로프를 걸어 내려주면 이 로프를 트럭 뒤에 연결하는데요.
4: 이 줄을 타고 뭐가 내려와요?
5: 가지를. 저 휀스랑 밑에 떨어뜨리면 걸리니까 로프 통해서 이렇게 짚라인 타면서 이렇게 돌리듯이 가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3: 이렇게 자른 나뭇가지를 로프에 매달아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온 동네 사람들 구경 나오게 한 신기한 풍경. 이제부터가 진짜 베테랑의 시간입니다.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며 본격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선 대장님. 언뜻 보기엔 그냥 막 자른 것 같지만 사실 정밀한 계산이 들어간 작업이랍니다. 전깃줄을 피해서 정확한 각도로.
2: 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 조직만 잘라내야 되거든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줄기 조직이 같이 잘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시작되죠. 그 고지톱이나 아니면은 이 스카이나 타고 올라가서 먼 거리에서 한 뭐 몇십 센치, 30cm만 떨어져도 그거를 그 조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3: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지만 나무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보리스트의 원칙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오히려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가지치기 하나 하는데 한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2: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 가지가 끝이 죽어서 그걸 잘라야 된다면 밑에서 그냥 자르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자르느냐. 그리고 자르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아보리스트들이 전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0: 그 아보리트들이 거의가 부부 클리닉을 받는다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고, 우리는 뭐 부부 클리닉 받아야죠. 돈 못 벌어온다고.
1: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보리스트는 항상 여러 명이 팀으로 작업을 합니다. 경력에 따라 하는 일도 임금도 다른데요. 초보자인 저는 뒷정리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야외 작업. 너무 더웠습니다.
2: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쓰고 있는 것도 일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해서 그냥 바로 잘라내버리고 싶은데 이 하나하나 작업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3: 오래 걸리죠.
2: 예.
3: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는 안으로 다 섞여지는 거죠. 그러면 밑둥이 썩어버리면, 이,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위압 조직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감싸는 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썩잖아요. 이 안으로 이렇게 썩는데.
1: 가지 밑살을 두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 줄기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가지 밑살을 잘라버리면 상처가 썩기 시작해 나무 전체가 썩어버린답니다.
0: 제대로 수목 구조 뭐 이런 거를 다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죠. 그 멀쩡한 큰 대교목을 갖다가 축수를 만들어 놓고 뒷발을 만들어 놓고 그 선에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참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어요. 저희는 최대한 나무를 안전하게, 나무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1: 나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보리스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10년간 조경 일을 하다 아보리스트 일을 배웠다는 시계상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4: 조경일 하실 때랑 아보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5: 그냥 조경 회사이면 그냥 파리파리 하라. 뭐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 있게. 안정성은 가장 마음에 들어.
1: 나무와 사람에게 더 안전한 작업 방식을 고민하는 아보리스트들.
3: 그래 봐야지, 그렇지. 이게 딱 돼야지. 상처 넘쳐나.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줄기 조직만 안 건드리고 네. 최대한 가깝게 네, 잘라줘. 그러면 그 유압 조직이 탁 나와가지고 다시 안 보는 거죠.
1: 오늘은 로프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3: 성공!
1: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찰 보호기까지 걸고 나면 이제 다시 나무에 오를 시간.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겠죠?
2: 아이고.
3: 온몸에 근육.

0: 근육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운동 안 한 근육들이 있는 거죠. 근육을 이제 깨워야지. 이렇게.
1: 저의 근육을 깨워주러 올라오시는 대장님.
2: 자, 발도 모으고. 어때요?
3: 아유.
2: 발 몸을. 풍경을 한번 보여볼게요. 저쪽 산도 보고, 저 앞쪽하고 높이가 같죠? 그죠?
3: 네.
2: 이렇게 즐기는 거야.
1: 저는 못 즐길 것 같습니다.
2: 좀 이게 편안해져야 돼.
3: 네.
2: 이게 편안해지지만,
3: 네.
2: 여기서 작업할 때,
3: 네.
2: 작업할 때 편하다고.
1: 이게 편해질까요?
2: 여기서 그대로,
3: 네.
2: 거꾸로 뒤집는 거야.
3: 네?
4: 어머니에 뭐 없죠?
3: 뭐 어, 없어.
4: 떨어질 거?
2: 자. 그렇지. 그렇게 항하는 게? 야, 뒤집어. 엄마.
3: 아, 무서워. 엄마.
2: 손 놔.
3: 가슴다.
2: 자, 똑바로. 이게 뭐 바퀴 매달린 것 같았어.
3: 아유.
2: 시원하죠?
3: 네.
2: 시원하네.
3: 아이고.
2: 허리
4: 아주. 예. 괜찮았는데. 아까도 전했었는데.
5: 멈추면 좋겠지.
6: 자, 이제 팔만 뻗어봐요. 팔, 팔 뻗어서.
3: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야.
6: 예.
3: 아이고. 아.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같네요.
7: 그러면 오늘 이거 몇 번 더 올라가나요?
4: 형님 몇 번 가실 거예요?
8: 한 다섯 번 더.
4: 더 맞춰드려야지. 다섯 번? 다섯 번 금방 가요, 이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금방 가는데, 피디님은 숙달 되려면 한 열 번 가셔야 되는데.
6: 정말 그래서 마시겠습니다. 내려왔던 손이 더 올라가야 돼, 빨리빨리 움직여. 그렇지. 조금 더 빨리.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네.

0: 루프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루프가 아니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0: 아,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2: 그렇지.
3: 막대기!
2: 그렇지.
3: 막대기!
2: 예.
3: 네. 막대기!
2: 오케이.
3: 막대기!
2: 예. 네.
3: 막대기!
2: 오케이.
3: 나는 막대기 타고 있어. 아이고! 아. 나무 안녕!
2: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좋죠.
3: 굿잡입니까? 감사합니다. 굿잡 해버렸다.
4: 이 교육 과정 중에 아, 낙오한 사람은 없나요? 힘들어서
5: 많죠. 야반 도주한 사람이.

0: 아, 정말요?
1: 야반 도주한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0: 제가
1: 얘기도 안 하고
0: 지금 막 힘들다고 소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1: 귀여운 거지.
0: 아, 귀여운
1: 거.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막 위에서 네. 슈퍼바이징을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도 네. 처음에 매듭 뽑을 때는 다 덜덜덜 떨면서 배웠던. 그게 쌓이면 예.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0: 얼마나 더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1: 한 5년?
0: 5년. 아, 그러니까 이 아보리스트 모든 교육도 그렇고 일 자체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나무는 이렇게 급할 게 없지.
0: 네, 네.
1: 조급할 게 없다고. 그런데
0: 사람들이 네.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항상
1: 효과를 내려고 그러죠. 네. 이렇게 10년에 할 거를 네. 3일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 힘든 거고 정 감독도 네. 5년 걸릴 거를 네. 3일에 하서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장비 정리해가지고
0: 네.
1: 퇴근하시죠.
0: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어요.
2: 내일은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 어딘가에 있는 말 목장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 배워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말들이 뛰어노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이 지붕과 전기줄에 닿아 있어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데요. 안전을 위해 특수 작업복도 갖춰 입고 신발끈도 단단히 고쳐맵니다.
1: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서 네. 여기 딱 조여주면 네. 여기 다리가 삐끗해서 풀어줘도 여기 여기 위가 풀어지거든. 단순골절이라면
3: 또 풀어져야 되나?
1: 부러질 거면 단순 볼절로 부러져라. 아, 사소한 건데 네.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3: 알겠습니다. 볼절이 일어날 거면 단순 볼절로.
2: 가지치기 할 때 쓸 손톱까지 빼고. 잘 챙겨주면
1: 빼고 이렇게 해서
2: 아보리스트 작업 중 가장 고난도라는 나무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 오늘도 쉽지 않네요.
4: 자, 저기 올리고 팔도 다 버티고 어허.
1: 그렇지, 이제 되네. 이제 근육이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지. 네?
2: 여전히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나무에 오르고 한참 만에 가지치기를 할 나뭇가지에 도착했습니다.
4: 자르는데 이게 전부 지금 뭐냐면 하중이 밑으로 향했잖아. 언더컷을 먼저 하고 톱이 끼지 않을 만큼 톱을 빼서 반대쪽으로 한 1cm 바깥쪽으로

0: 자르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허, 랭야드, 랭야드. 밑에 랭야드 조심해야 돼, 이거. 네.
1: 나뭇가지 아래쪽을 먼저 잘라주고 다시 위쪽에 열심히 톱질을 하면 성공입니다.
0: 오케이. 엑셀런.
2: 엑셀런.
0: 아이, 그렇게 톱질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북, 흥부 박해듯이. 그렇지.
1: 배운 대로 열심히는 해보는데.
2: 어휴. 칠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
0: 톱을 톱 빼. 더 쭉, 쭉, 천천히. 톱을.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급하면 톱이 네. 휜다고. 네. 그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3: 바깥으로 먼저 자르고.
4: 잘라놓고 안쪽으로.
3: 위쪽으로. 네.
0: 조금만 남았다, 조금. 오케이, 거봐. 아~ 천천히 해도 네. 속도가 빠르잖아, 확실히. 그죠?
2: 네.
3: 훨씬.
5: 네. 여기 올라서.
1: 계속되는 가지치기 작업.
2: 너무 떨어집니다!
3: 아이고.
0: 오케이. 굿 잡! 자, 이제 저쪽으로 몸을 돌리고, 얘, 이걸 먼저 잘라, 그거까지.
2: 이거요? 네. 아, 너무 굵어서.
1: 가장 굵은 나뭇가지도 성공!
0: 오케이.
1: 아주 조금씩이지만 일이 점점 몸에 익어가는 기분. 서툴기만 했던 톱질에도 아주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0: 퍼펙트.
2: 퍼펙트.
0: 감사합니다. 야, 선배. 아, 수고했어요.
2: 아이고.
1: 나무 위에서 마신 물 한 모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2: 아. 잘했어. 잘했어.
6: 소감 얘기 좀 해주시죠.
2: 아,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톱질을 하니까 팔이 아파.
6: 무섭진 않았어요?
2: 무서워. 팔이 너무 아파. 근력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7: 처음이라 팔 힘으로만 당긴 게 있는 걸까요?
2: 톱질이 손톱으로 톱질을 하는 게 팔이 너무 아픈데요?
6: 아.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2: 처음엔 다 그랬죠.
1: 힘들지만 퇴근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목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모아둡니다. 가지치기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목은 로프를 걸어 통째로 쓰러뜨립니다. 위험목 제거 역

아보리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작업.

0: 가지치기를 마치고 새단장한 나무들.
1: 나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케어해줘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고 또 이 아보리스트라는 일도 당장 뭐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아보리스트 완성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아보리스트가 돼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2: 와, 진입 하지 말라고. 와, 뭐예요 이거?
3: 아까 변한 나무에 새 둥지가 이렇게

나무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디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아보리트는 뭐냐면 그 나무가 보내는 말, 몸짓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 아보리트.

0: 선별지도예요, 공유지도.
1: 평소에 요리는 좀 하세요?
2: 라면 끓이는 거 말고는 장미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0: 자연이, 미생물들이,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1: 반전. 오! 또 깨야 되나요? 아. 오, 오, 오. 와.
2: 아. 장 가르기를 한 번.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주도 학습, 학원주도 학습, 인강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색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침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계획표 세웠는데요. 갖고 와, 갖고 와. 딱 보면서 이게 계획표야? 이건 계획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요일별로 어느 정도 스케줄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저는 월수금 2시간씩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일별로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수목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수금, 그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 수, 목, 금, 토. 월화, 수, 목, 금, 일. 월화, 목, 금, 토, 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 학, 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 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

0: 애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 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 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신 분들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 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 번 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정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롭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롭

0: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 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 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외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에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 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외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 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 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 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호모 아딕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중독을 뜻하는 아딕투스의 합성어로 디지털에 중독된 신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 필요하지도 미처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디지털에 중독된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까지도 중독에 취약한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중독이 곧 돈이 되는 중독 경제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간이 서로를 중독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틱톡 영상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텀블러가 있습니다. 불이 난 차는 뼈대만 남았지만 차 안에 있던 텀블러는 외관도 멀쩡하고 심지어 얼음마저 녹지 않아 이 텀블러의 내구성과 보행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품절 대란인 텀블러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이게 필요했어요. 제 삶을 바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MZ들 사이에선 이 텀블러가 새로운 품절 대란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품절 대란에 게다가 정가의 몇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텀블러 오픈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을 싹쓸이하는 절도범까지 등장했죠. 이러한 유행이 미국만의 또는 이 텀블러만의 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유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은 예전보다 주기가 더 짧아졌고 SNS 때문에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하면서 무작정 따라 사는 추종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한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도 그래라는 뜻의 영어 속어 디토를 따서 디토 소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디토 소비는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추종이 이뤄집니다. 어떤 사용적인 측면의 필요를 느껴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닌 애초에 추종으로 인해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경제는 소비자들의 추종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각종 유행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 시장의 추세를 보면 신제품을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980년대 초 금성 TV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 수명이 달라진다는 뜻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기술이 발달한 것에 비해 제품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거나 간단한 기능을 추가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흐름에 따라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이 방대해지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최근 발표한 네 번째 세계 전자 폐기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 6,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40톤 트럭 155만 대를 채울 분량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담은 트럭을 지구 적도상에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전자 폐기물은 연평균 260만 톤씩 늘어 2030년엔 지금보다 30% 이상 더 늘어난 8,2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이번엔 음악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앨범 판매입니다. 팬들은 다른 종류의 앨범과 앨범마다 다르게 들어있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소장하기 위해 또는 쇼케이스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과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돌이 컴백하면 팬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쇼케이스가 열리는데 이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앨범 구매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한다면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소장 목적의 앨범을 한 장씩 구매하던 팬들이 여러 장을 구매하게 되면서 버려지는 앨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POP 앨범이 매년 6천에서 7천만 장이 판매되는데요.

그중 매년 100톤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폐기물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폐기된 쓰레기는 수출을 통해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며 이들 국가에선 열악한 폐기 처리 과정으로 인해 중금속과 유독 화학물질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 중독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의회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패스트 패션 제한법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패션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의류 산업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의류 기업들은 사계절에 걸쳐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반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인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한 계절에도 여러 번씩 소비자에게 빠르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은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돼 쓰레기 옷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이 충동 구매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구매 필요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패스트 패션이 환경과 사회, 나아가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 이런 패스트 패션을 억제하고자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에 제동을 건 국가가 됩니다. 상원 통과 시 법안은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프랑스는 패션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순환 디자인 도입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프랑스 의회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은 패션의 과잉 생산을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량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조치를 두고 극단적이다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잉 생산 모델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단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린 2024 하계 올림픽을 관통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과 비용 절감, 이런 기조에 따라 특히 주경기장을 따로 짓지 않고 보트 개회식을 진행하면서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성화 역시 실제 불꽃이 아닌 수증기와 LED를 활용해 구현했습니다. 또 선수촌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최소화됐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파리시는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파리 시장인 안 히달고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세계 경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리 올림픽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세일 기간에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집집이 넘쳐나는 텀블러는 또 어떤가요? 오래된 옷과 텀블러가 힙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추가 구매는 접어두자고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적게 소비하는 내가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작곡이 바로 나오지만 어떤 때는 한없는 고통 속에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을 느껴가면서 작곡을 하죠? 나타내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타내려는 걸 그냥 수필로 쓰면 되잖아요. 글로 쓰면 되잖아요. 왜 작곡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어요? 그것은 글로는 안 써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성악하는 분들, 노래하는 분들요. 목소리 하나 잘 내려고 다듬으려고 노래 한곡 잘하려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연습을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연습을 해요.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을 왜 당하면서 노래하려고 그래요? 노래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있으니까. 여러분, 화가들 있죠? 어떤 그림은 정말 고통 속에 그려져요.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한없는 수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냥 버려지기도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림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왜그 고통을 견디고 느껴야 돼요? 왜 그림 그리시나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예술은 뭐냐? 우리가 주고받는 평상의 대화로는 표현되지 않는 어떤 감성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술입니다. 그렇죠? 그런 감성이 있다면 그걸 꼭 느껴야 돼? 또 그럴 수 있죠. 어떤 음악을 듣고 우리는 감성을 느껴요. 그림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느껴요. 서예 한 편을 보고 와 해요. 어떤 시를 한편 읽으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요. 나에게 존재하지 않던 없던 감성의 세계가 새로

열렸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눈물 흘리잖아요. 전에는 눈물 한번 안 흘려보던 사람이 어떤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전에 없던 감성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나는 감성 원래 풍부한데요? 예. 그런 분도 그림을 보고 서예를 보고 시를 읽고 음악을 듣거나 하면 또 감성의 세계가, 있던 감성의 세계가 더 넓고 더 깊어져요. 감성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 뭐가 좋은데?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가능해요. 감성의 폭이 적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안 돼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감성이 넓고 깊은 사람은 거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돼요. 자, 그러면 감성은 참 소중하구나. 소중하구나.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 감성이 역사의 일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감성은 역사의 일부인가요 아닌가요? 이 감성의 세계를 새로 개발해주고 넓혀주고 깊이 있게 해주는 이 예술인은 역사의 중요한 일부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유교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가 시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경. 들어보셨죠? 거기엔 300여 수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 이 시에 대한 분석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가예요. 유행가이고 그 당시 궁정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 당시 유행가 그리고 클래식도 있어요. 궁정음악은 그 당시에는 정악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시는 시경에 있는 노래를 뜻합니다. 공자는 논어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하면 가히 흥이라고 그랬어요. 가히는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흥은 감흥이에요. 감흥을 일으키다라는 동사로 봐야 돼요. 노래를 하거나 들으면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내가 못 느낀 그 감흥을 일으킬 수 있어. 그만큼 당신의 감정이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어. 아니면 새로운 감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다음 가이관. 가인이 이제 할수 있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관은 무슨 말일까요? 관찰하다예요. 관찰하다. 근데 관은 볼관자예요. 똑같이 보다인데 한국어는 보다가 다지만 우리 한자에는 보다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참저 사람은 좋은 짝이야. 결혼하면 잘짤것 같아. 뭘 봤나요? 뭐 보긴 본것 같죠. 정확히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런 보다도 있어요. 그런데 관찰하다는 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못 보았던 세계를 보는 게 관이에요. 시, 노래를 듣거나 하면 공자발 가이관이라 관찰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안 보이던 세계를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이런 감성의 세계가 있어? 이런 감정이 있어? 이런 슬픔이 있어? 나는 이런 슬픔 못 느껴봤는데 아, 이런 슬픔이 세계가 있구나. 이런 사랑의 세계가 있구나. 되겠습니까? 아, 가이군이 나오네요. 군은 무리군자예요. 군중할 때 무리군자예요. 이거는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무리 짓다 이렇게 봐야 돼요. 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들으면 무리 지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철학에 이게 유행했어요. 나는 고독한 존재인가?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가? 인간은 우리는 소외된 존재가 아닌가? 고독, 소외 이 말은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느껴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슬퍼요. 세상에서 이 슬픔 당한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 슬픔 모를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던 소년이 이사가 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던 소녀가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너무 슬퍼요. 이 슬픔을 누가 할까? 나만 고독한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내가 고독한 존재이고 소외된 존재로 알았는데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무리지을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고독한 존재,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예, 사람 세계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거나 들어보니까 그게 가이 군입니다. 공사님 마지막으로 가이 원 그랬어요. 원망할 수 있다. 노래를 하거나 들으면 원망할 수 있대요. 원망할 수 있대요. 말 돼야 안 돼요? 와,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노래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으로 막 욕을 하게 돼요. 욕을 하게 돼요. 행동으로 나오면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쥐어박고 싶어요. 공자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다. 노래로 원망해봐라. 노래로 원망을 하면 그 원망함이 시원하게 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나도 슬퍼서 정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슬픔이 해소가 됩니다. 원한에 맺힌 원한의 노래를 들으면 막 원한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내 원한의 감정이 아 맞아 나도 화가 나서서 사라져요. 사라지고 아름다운 감정이 솟아나요. 원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래를 들으면 원망할 수 있어. 그렇게 원망을 해. 노래로 승화를 시켜. 실제 가서 두들겨 패면 안 돼. 그래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은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음악에 대한 해석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논어가 유학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유학이 쭉 지배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는 어때야 돼요? 음악과 음악인이 역사의 일부로 인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런데 와, 웬일이죠? 사마천 사기를 보면 음악 원론은 있어요. 사기의 악서라는 챕터를 보면 음악 원론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기 열전에 음악인이 하나도 없어요. 최초의 보범적인 이 역사서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 열전에 음악인이 하나도 안 나와요. 화가도 하나도 안 나와요. 서예가도 하나도 안 나와요.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저는 놀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사기 다음에 나온 역사가 한서예요. 한나라 역사책. 전한서라고 돼요. 후한서, 후한서. 후한서에도 안 나와요. 구당서, 신당서, 당서에도 예, 예술인 안 나와요. 열전에 예술인 안 나와요. 수서, 수나라 역사책에 유일하게 음악인이 두명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예술인은 역사의 중요한 부분, 역사의 중요한 일부, 역사의 중요한 요소라는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최근에 어떤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여기까지 했는데 청중들이 와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저는 제 저서를 저는 정성스럽게 써요. 저희 주된 저서는 13년이 걸렸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13년이 걸려서 써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을 보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도 아, 선생님, 이번 논문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노래해드린 이거 한마디 했는데 청중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라는 제 기억에 조영수 마스터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래요. 곱에서 끝났다. 한 글자를 듣고 끝났대요. 저는 경악을 했어요. 와, 음악에 밝은 분들은 한 글자만 들어도 아는구나. 저는 요즘에 그 이상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게 음악이에요. 클래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이올린 딱, 피아노 딱 시작하면 알 거예요. 뮤지션들 알 거예요. 아, 멋있다. 아니다. 알 거예요. 음악이 그래요. 그게 저는 가장 부러운 게 음악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어떤가? 삼국사기에는 예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예술을 주도했던 예술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삼국사기에는 역사상 최초의 작곡 작사한 노래가 나와요. 그냥 전해지는 민요 말고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생긴 가사 말고요. 여러분 아리랑 그 가사 누가 쳤는지 모르잖아요. 아리랑 곡 누가 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요. 한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최초의 사건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에 백성이 생활이 즐겁고 편안해서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었다. 이것이 가악의 시작이다. 가악이란 말은 노래하고 연주한, 그러니까 작사하고 작곡한 구체적인 노래. 이 첫 번째가 도솔가라는 거예요. 최초의 작사, 작곡된 노래 이름을 아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런 기록 있나?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보면 악기의 종류가 다 나와요. 실악기, 현악기에는 현금, 가야금, 비파, 관악기에는 대금, 중금, 소금. 이게 나라별로 다 나와요. 고구리 악기 다 나와요. 삼국사기에 다 나와요. 백제 악기 삼국사기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악기의 유래가 나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봅시다. 현금은 중국 악부의 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악부는요, 그러니까 음악처, 음악청이란 뜻이에요. 중국에. 저기서는 백성들의 음악을 모아요. 그래서 요새 백성들의 감성은 어떤가를 조사해요. 정치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악부에는 중국의 모든 악기, 음악이 다 모여 있어요. 중국 악부의 금을 모방하여 만든 게 현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야금은 중국 악부의 재앙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삼죽은 당나라의 적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기절을 굉장히 전후 때 봤어요. 삼국사기에. 그리고 속이 좀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만들면 안 돼? 왜 이걸 꼭 중국 거를 모방해야 돼? 한자가 딱 모방하다예요. 모방하다. 왜 모방을 해야 돼? 이런 문제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창의적이지 않은 민족인가 봐. 이러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서 이제 서양 철학을 한번 보게 됐어요. 플라톤의 제자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방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인사를 할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인사하는 걸 보고 모방해서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모방해서 언어 생활을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다 모방을 해서 하잖아요. 옷 입는 것도 형을 모방해서 하잖아요. 언니 모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원래 용어로 미메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 문학 비평, 미술 비평하는 사람들은 미메시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걸 안본 거예요. 보고 났더니 세상에나 삼국사기에 나온 우리 선조들이 중국 악기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모방해도 괜찮아요. 모방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삼국사기의 저 기록이 상당히 편하게 보여요. 삼국사기에는 음악인도 나와요. 악기 음악 원론이 아니라 음악인도 나와요. 여러분 우륵 들으셨죠? 우륵은 가야국 사람인데 가야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우륵은 악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귀순해 왔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김부식 저 삼국사기에 우리나라로 귀순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면 김부식 고려 사람이니까 고려가 되잖아요. 근데 우륵이 귀순한 건 신라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우륵에 대한 옛 기록을 김부식 선생님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신라의 옛 기록을 그대로 옮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 가야금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백결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백결 선생은 검은 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과 불평스러운 모든 일을 검은 고로 풀었다. 그런데 아내가 잔치를 해야겠는데 너무너무 우린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집에서는 잔치를 해요. 우린 이게 뭐예요? 우린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방아 쿵쿵쿵 찌는 방아타령을 해줬어요. 그걸 대약이라고 그래요. 저 대자가 방아 대자예요. 정확하게는 디딜 방아 대자예요. 그러니까
대학하면 우리말로 하면 저게 방아타령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런 백열 선생도 존재했다. 음악인을 제시해 줬어요. 서예를 한번 보십시다. 서예가 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서예 안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어떤 글씨 앞에 서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와요. 이것이 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아, 저 글씨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는 이 글씨를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다. 이런 건 정말 집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보고 싶은데 저는 이런 그림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 말을 딱 듣고 그 글씨를 봤어요. 와, 정말 편안해진다는 게 느껴져요. 아, 글씨가 정말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씨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편안해진다. 왜 편안해지? 저 획과 획 사이가 정말 힘이 있다. 획 자체가 힘이 있다. 흐름이 있다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신 김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보실까요? 신안 구가라 했어요. 신, 새롭다. 안, 편안하다. 구, 옛구자예요. 집가자예요. 구가 하니까 아주 옛날 집, 아니면 옛날에 살던 집, 아주 허른 집, 허름한 집에서 새로운 편안함을 느낀다. 고대 왕실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이상하죠? 그렇지만 아주 힘차요. 집은 막 옆으로 쓰러져 가는 집 같지 않으세요? 집 가짜가? 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쓰러져 가면서도 힘이 있어요. 아, 이게 김정희 선생의 힘참이구나, 기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서예예요. 이런 서예가가 누가 있었는가? 삼국사기는 김생이라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김생은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숭령년간에 학사 홍관이 진봉사를 따라 송나라에 갔다라고 나와요. 이 송나라에 간 거는 1100년대예요. 이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하기 40년 전쯤 돼요. 엊그저께 이래요. 그러니까 신라 때 김생의 글씨를 가지고 홍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김부식 시대에 중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야, 왕이지 글씨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왕이지 글씨가 아니다. 예, 우리 옛날 선조에 김생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 글씨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 아니다. 왕이지 아니면 이런 글씨 쓸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서예가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솔거 얘기 다 아시지요? 예, 황룡사 벽에 노성도 늙은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와서 보고 부딪혀서 떨어져 죽었어요. 맞춰보세요. 1. 이 얘기는 과장이다. 2. 이 얘기는 사실이다. 3. 모르겠다. 몇 번?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는 과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는 저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산 쪽에 살아요. 집은 아주 작아요. 작은데 창이 커요. 창이 넓 통창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북향집이에요. 북향이면 앞에 있는 산은 남향이겠죠. 햇볕을 받겠죠. 나는 북향이고 산은 햇볕을 받으니까 산이 정확하게 유리창 속에 비칠 것 같아요, 안 비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치죠. 되겠습니까? 새들이 창에 부딪혀서 1년에 한 5마리 내지 10마리씩 부딪혀서 떨어져요. 작은 새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기절했다가 날아가요. 큰 새들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가슴 아프죠. 그 경우를 보고 딱이 기사를 보면 사실이다. 정말 새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소나무에 소나무의 정기가 들어가 있다면, 소나무의 기가 들어가 있다면 새들은 소나무인 줄 알고 와서 부딪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러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사기, 전한서, 후한서, 당서 쭉그 아래까지 아무 책에도 열전의 예술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서, 수나라 역사 책에만 음악인이 2명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사마천의 사기가 모델이었을 삼국사기를 쓰면서 김부식 선생님은 그건 중국 얘기고 우리는 예술가를 놓자.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역사의 일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사람이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감성도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도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감성은 역사의 일부다. 인정해야 된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정하자 하고 엄청난 개혁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창조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것이 표현된 것이 삼국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1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는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0: 뜨겁지?
1: 이것도 몸 쓰는 일이구나. 되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 것 같아.
2: 이것도 전신운동이네.
1: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네, 밥도 먹고.
3: 888위안?
0: 너무 많이 주시는데?
1: 밥은 이제 번식에만 써도 됩니다.
2: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0: 뭘 잘 먹는 게 좋다, 좋다. 너무 좋다.
1: 아, 근데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0: 하나, 둘, 셋. 미션 받았다, 미션.
2: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1: 광장 댄스 강사?
0: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1: 댄스 강사를요?
2: 사실 나잖아요.
1: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2: 그래, 그래.
4: Check this out. Okay.

0: 자, 마지막에.
1: 오케이.
0: 우리가 면접 받아야 되잖아.
1: 하우.
2: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고 왔나? 면접 볼 때 정장이라도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
1: 넥타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2: 댄스 몇 년 했어?
1: 댄스? 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했으니까. 와,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2: 오래했다.
3: 했네.
1: 3, 4, 5.
3: 너는 이때까지 춤 췄어?
2: 저 20살 때 클럽.
3: 아, 클럽.
2: 한 6번 갔어요. 10번.

0: 여섯 번? 와.
1: 오빠도 약간 흥이 있으신 편이라 저는 좀 흥이 있다고 봤거든요.
2: 흥?
3: 흥 있지.
2: 뭐 좋아하지, 좋아하지.
4: 좋아하지. 근데 무슨 노래 많잖아, 노래.
1: 노래 많아.
3: 저 지금 22층이요? 야, 스케일이 다르네. 사무실 22층이야. 우와. 안무 연습실인데 아예 대놓고?
1: 익숙한 곳이야 나에게는.
3: 그래?
1: 응. 여기 연습실.
4: 여기는
1: 춤추고.
3: 아, 있구나.
1: 좋네.

0: 아,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엄청 젊으시네요.
1: 到公司来一般是一周到两周，进行最基础的孵化跟舞蹈培训。
2: 哦，2주 정도라면 되는데 2주
3: 2주라면은 인플루언서 될 수 있구나.

0: 머리카락 춤 잘 추는 거
1: 같아요.
2: 한스.
1: 호우 호우 호우 호우. 야.
3: 어려운데?
1: 차, 차, 차. 이게
2: 절대 못한다.
1: 못한다. 못한다. 핫, 핫, 핫, 핫. 야, 야. 하, 하, 하, 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제.
1: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4: 내일 해야 되는 거 따라 하는 게
1: 어, 한번 다 같이 셋이서 따라 해 볼까요?
5: 네, 그럼 우리 지금 탕연 선생님이 여러분을 먼저 춤추게 해주세요. 지금
1: 광장 아, 파이팅! 파이팅! 짜요, 짜요, 짜요, 짜요.
3: 파이팅! 해야지.
4: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사서 3열로.
4: 너 앞에 앞에 앞에 가서.
1: 네. 오케이.
3: 우리는 주먹치고, 우리 주먹질해요.
0: 이 사람 너무 못하는 거지.
1: 1, 2, 3, 4.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어, 잘하는데? 근데,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엉덩이 할 때 이빨을 그렇게 하는 거야?
4: 줄 때, 아니, 줄 때, 줄 때, 줄 때 엄마잖아.
1: 이제 하나, 둘, 셋, 넷.
4: 아, 진짜 어렵네.
1: 네, 다음. 어, 빵, 빵, 빵, 빵. 빵. 어, 오, 나 쉬지 마세요. 또 혼났어.
4: 어? 반대야? 그건 운동하지,
3: 치겠다.
4: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4: 아,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 땀나네. 나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두 번, 네가 세 번째.
3: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1: 성대하려고.
3: 오케이.
1: 프리댄스 추다가 들어가, 프리댄스 추다가.
3: 저 순간 때 클럽. 그래, 나도 클럽 댄서 좀 쳐.
1: 그래, 그래. 두에 두에 두에 외웠네 외웠네 외웠어 외웠어 외웠어 외웠어 오 믿어
4: 와 잘 그래도
1: 외웠네 샤프! 외웠네. 야, 곽준비.
4: 근데 조금 외웠네. 나는 하나도 안 외웠거든.
3: 지금 하면서 외웠어야 돼. 그래도 좀 몸이 기억해요, 저는.
4: 아, 그래? 아.
1: 모르면 오빠 막춤 쳐버려요, 못 외우면.
4: 최근에 BTS 제이홉이랑 같이 춤췄습니다. 아.

0: 오가 오가 프리댄스 프리댄스 야야 렛츠 고 프리댄스 프리댄스
1: 보르게 보르게
2: 근데 무빙이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 좋지 않아?
3: 어 좋아
2: 난 보고 감탄했는데
3: 좋은데요?
2: 어. 잘하는데? 어 진짜 에어로빅 잘하는 아저씨 같아
3: 줄바 대자 오케이 라스트 자, 라스트 잘 부탁드립니다 수민님 파이팅 파이팅

0: 여기 테크노, 테크노가 봐야 돼. 머리를 흔들라고 해야겠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하고, 흔들다. 흔들다. 포즈! 미다지, 미다지, 오른쪽, 왼쪽. 막 치라 딱딱 맞아. 안 해, 내 맘. 나 여기 취직할까?
1: 여기까지 몇 분이에요?
0: 여기까지 1분 86초.
2: 빵이다.

0: 준다.
1: 아우, 레이디 가가. 어우, 멋있네.
2: Y2K로 한번 싹 한번 바꿔봤어요.
1: 아, 멋있는데?
2: 오늘 어때요?
1: 어우, 너무 좋은데?
3: 아니, 그 복장은 언제 준비했냐?
1: 그러니까, 언제. 야, 그 이때까지? 이때까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왜?
3: 그 선글라스는 뭐 시장에서 혼자 샀어?
1: 어우.
3: 그 선글라스는 중국에 산 게 아니지?
2: 이거는 내 개인 소장이지.
3: 아, 그래?
2: 어.
1: 근데 여기 중국이랑 딱 맞아.
2: 괜찮아요?
1: 느낌이. 응.
2: 아니, 왕홍 말고 왕홍조로, 홍조, 얼굴에 홍조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댄스 강사 해보려고요.
3: 아, 오케이.
1: 아, 근데 청바지인데 괜찮아?
2: 청바지는
1: 또 괜찮은 거야?
2: 괜찮아.
1: 아, 그러면 되지. 괜찮다.
3: 동대문에 샀어?
2: 어, 스판 끼는
3: 거. 요런 샀구나.
1: 딱 좋은데.
2: 이렇게 요런 스타일. 오늘 두 분은 어디 가요?
1: 우리는 뭐, 오늘 뭐 어떻게든 우리는 셋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뭐, 네가 혼자.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맛있는데 어디가 찾아서 점심 우리가 어떻게든 사줄게.
2: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1: 그러니까
3: 우리가 사준 게 아니긴 해. 우리가 찾아놓죠. 찾아놓기만 해.
2: 혹시라도 뭐 가는 길에 뭐 비상금 줄 수 있어요?
3: 아, 다 써도 돼. 혼자 일하니까.
1: 아, 그러니까
2: 보내줘.
1: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덥거든.
2: 습하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히 그 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2: 예.
3: 미안하네.
2: 아니야.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세팅 좀 부탁할게요.
3: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일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3: 내가 너가 벌어온 돈으로 최대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2: 오케이. 가자.
1: 자.
2: Let's go. 다녀올게요.
1: 아우, 허리야.
2: 你好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포즈 딴딴딴딴딴딴 포즈 호이 호이 호이 호이 김현정 털고 엔딩 포즈 수강생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라오스 하오. 오늘 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Y2K 스타일. 니하오, 워지야 왕.

0: 就是要这种简单然后又很嗨起的那种节奏，是可以的，是可以的，可以的，加油加油
1: 加油。
2: 뭔가 되게 더 많아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 그러니까 일자리가 잘려버렸네.
4: 그러니까 뭐.
2: 가게요. 네. 你好, 我叫汪红柱. 케이팝 강사고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중국 지하오 왕홍조. 왕씨 같은 왕씨구나. 아 왕씨세요. 谢谢 谢谢. 한국 노래 가져왔는데 곡이 왁스의 오빠라는 곡입니다.
5: 我带来韩国言语，他叫他是 왁스.

0: 스타일로 추다가 포즈, 프리스타일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하다가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7, 8. 오케이?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튕겨. 1, 2, 3, 4, 5, 6, 7, 8. 오케이?
1: 자, 잘하고 있나, 진짜?
2: 걱정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1: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
2: 네.
1: 돈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걸?
2: 더 보너스 더 받는, 또 88 받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여기 하고 있네. 오, 야, 하고 있어.
2: 학생 이렇게 많아?
1: 와, 진짜 많다.
2: 가르친다.
1: 오, 가르치고 있어. 야, 와, 가르치고 있어.
0: 고! 헤이!
1: 오, 고까지 하네. 우와.
0: 고!
2: 쟨 전직해야 되겠는데요?
0: 헤이! 앞으로!
2: 우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놓쳐서.
0: 뒤로!
2: 너무 잘하는데?
1: 너무 잘하는데?

0: 와, 너무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하오파.
1: 아, 하오판, 하오판. 2, 2, 3, 4. 1, 2, 3, 4, 5, 6. 포즈. 하오하. 골반이 너무 좋아요. 이다지 문을 열듯이 오빠를 부르는 느낌으로 오빠 빰빰 웨이브.

0: 뭐지?
1: 오빠!
0: 아, 오빠! 아, 오빠! 나 여기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안무를 광장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1: 整体风格的话就比较要活跃一点，快一点节奏。可以紧接难易度，它的产品是能带动大家气氛，快乐同学习。自己专业角度来说的话，我觉得就还有一点带进步，但小部分的课堂氛围是还可以的，但大部分的话可能如果专业角度来说，还差一点点啊。
0: 啊，好棒，好棒！
2: 好好，非常好，
1: 非常
3: 好。
2: 아, 페이창 너무 잘하는데?
0: 안녕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2: 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손...
0: 끝났어요, 오빠.
4: 와, 수고했어요.
0: 끝났다, 끝났다. 이거.
2: 와, 너무 잘하는데?
3: 나중에 연예인 그럼, 그만하면
2: 그런 것도 하면
3: 댄스 학원은
0: 댄스 학원 선생님이
2: 진짜 된다.
3: 아니, 그러니까 넌
2: 진짜 선생님
3: 넌 줄 몰랐어. 다른 방
2: 진짜 선생님 같아.
3: 나 여기 선생님 다른 방인 줄 알았어.
1: 싱크라 싱크라 싱크라
0: 싱크라 싱크라
1: 너무
0: 떨렸어요, 선생님.
1: 广场舞就是要这种嗨嗨起来的。OK，金杯。那这个是。金杯。啊！金杯，金杯，加油加油！나
0: 정말로 광장무 댄스 강사인데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소통만 된다면 내가 짠 안무를 누군가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배워준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 되게 보람이 있었던 일 같아요.
2: 배고프지?
0: 배고파요.
2: 어, 밥 먹으러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어, 밥 식당, 식당으로 가자, 식당으로
3: 가자. 옷 갈아입고 가자.
0: 옷 갈아입고 가자.
2: 가자. 가자.
0: 바로 옷 갈아입고 가자.
2: 너도 열심히 의리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0: 왜 근데 일단 되게 고급져 보인다.
2: 아, 그렇지. 아무래도 어. 오늘 마무리잖아.
0: 마무리니까?
2: 아.
3: 오늘은 제일 고급 레스토랑.
0: 제일 고급이야?
3: 우리 어제 셋이서 먹는 마지막 식사잖아.
0: 맞아.
3: 여기 고층입니다, 고층.
0: 고층이면 비쌀 텐데. 이쪽 스카이 쪽이면 비쌀 텐데.
3: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물이 애빵인데?
4: 아, 그럼 하지 말자.
3: 한번 천사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4: 어, 비싸다.
3: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1: 아,
3: 돈이 없어, 우리.
4: 근데 이게.
3: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1인당 2,000원이래.
1: 아, 이해지. 아, 이해
3: 어. 와, 진짜 싸다.
1: 좋다, 1인당 2,000원. 오케이. 유부 같은데 두부 피를
2: 매워.

0: 그대로.
1: 와, 장난 아니다. 우와.
2: 오.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1: 또 야외로 나가는 느낌?
2: 아, 여기가 뷰가 좋아가지고. 제일 뷰 좋은 식당. 은지야, 이거 봤어? 우리 보고 왔어, 오늘.
1: 와, 진짜?
2: 여기 양, 백궁이라고.
1: 백궁!
2: 제일 유명한 여기 궁전.
1: 와, 뷰 장난 아닌데?
2: 백궁뷰.
3: 아, 이거
2: 은지가 일단 6만 원 벌어왔고, 5만 원 있으니까 11만 원 남았으니까 8만 원치는 먹어도 돼요.
1: 8만 원치.
2: 근데 형님 혼자 또 남잖아요.
1: 또 가셔야 되니까.
3: 그치, 가야 되지 나는.
4: 그치, 가야 되지 나는.
2: 진짜 나만 하나?
4: 내일 모레는 나는 혼자 또 가야 되잖아.
2: 왜냐면 형님은 저기서 또 일하니까. 무슨다면서요?
4: 어, 쪽으로 간다고 하면
1: 쉽지 않아. 진짜 난리 나.
4: 열심히 해야죠. 밥값은.
2: 최소한의 성훈이 형 밥 먹을 정도의 돈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남겨도 돼요?
4: 어디를 남으면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
2: 그래도 너 좀 국수 먹을 정도 남길게. 아. 2, 3천 원짜리 국수. 메뉴 담당이 시켜주세요. 와, 스테이크.
4: 야.
2: 스테이키.
4: 저 잠깐만,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 근데 잠깐만.
4: 비싸도 있어.
1: 우리 원시인 된 것 같아.
2: 은지가 일단 스테이크가 200위안, 4만 원이네.
1: 스테이크 하나랑 파스타 하나만 일단 시켜볼까요?
4: 와.
1: 하나 세트야, 그냥?
4: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선물도 있대.
1: 오케이, 땡큐.
2: 와, 물에 레몬 들어간 거 처음 본다.
1: 레몬물 맛이 어때?
2: 맛있네. 확실히 물이 고급지다.
1: 아직
2: 좀 많아.
1: 어.
4: 진짜 피라미드 진짜 빨리 먹고 싶어.
2: 제시.
4: 먼저 샐러드.
2: 샐러드 딸?
4: 샐러드.
1: 나 루꼴라 진짜 좋아하는데.
4: 파스타 시켰어.
1: 잘 먹었어.
2: 거의 뭐 서양 코스네요, 오늘.
4: 근데 조금 매워. 괜찮아, 스파이시야.
2: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4: 아, 이게 맞습니다.
2: 아, 스테이크.
1: 되게 이쁘게 나온다. 오른쪽은 시금치 같고요, 오빠.
4: 혹시나 네가 좋아할까 봐.
1: 우와, 와, 센스. 하몽이다, 하몽.
2: 와, 센스.
4: 소스 많긴
1: 어머, 어머 상큼해.
2: 상큼한 요리 처음이잖아, 우리.
1: 맞아, 완전 처음이지.
2: 샐러드가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다, 여기.
4: 아.
2: 그래서.
1: 우와.
2: 저도 진짜 좋다. 와.
1: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0: 너무 맛있다.
1: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다.
0: 너무 행복하다.
2: 싱컬러. 아. 너무 좋다. 아,
3: 좋다. 맛있다.
0: 끝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한 번을 아니, 다시 뭐, 씻고 자기 급급해가지고
2: 피곤하니까 이게
0: 너무 피곤했어.
2: 와, 맨날 우리 아침에 이랬잖아요. 어, 늦게 일어난 게 7시니까
0: 와. 이게 시간도 없고 일정이 막 급급하니까
1: 나도 바로 가야 되니까
2: 어떤 일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반방. 야, 힘쓰는 거. 그런 건데 나는 자신 있지.
0: 근데 진짜 일했다라는 느낌 드는 건 반밤?
2: 반밤.
0: 개운했어. 끝나고 뭔가.
2: 나 제일 로컬에서 난 좋았어. 일 자체를. 중국에만 딱 있는 거라서.
0: 신기했던 건 나 양조장.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양조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2: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0: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0: 그래, 은지야. 지금 우리 도착했다.
1: 북강 한번 가고 싶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평양 냉면 진짜 십족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번 나는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갈 수 있으면.

0: 이런 게 오는 것도 진짜 한번 북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거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1: 네,
0: 어,
1: 저희가
0: 그래.
1: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0: 네네네. 아, 진짜 한국 글씨 진짜 많이 있다. 시골에,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는 느낌. 시골에 오는 느낌. 약간 한자도 있긴 있지만, 뭔가 거기 보세요. 그냥 경찰. 뭔가 마음 편해졌네. 여기 오니까. 아, 북한 같은 냄새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죠? 같이 오면 좋았던데. 계속 세면서 계속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혼자서 있으니까.
2: 북한만 주방 여, 조, 어, 말씀.
3: 연변 음식 먹게 되면 저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찜을 먹었어요.
0: 뭐야? 무슨 자랑?
3: 그리고 저 방송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0: 그게 불편한 거지. 어, 이제 도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여기 뭐, 원래는 세 명에서 와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와서, 뭐, 보고 싶은 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네, 한 바퀴 돌까 싶은 생각합니다.
4: 이제 북한이 지금도 제재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0: 네. 아, 언제 그러면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4: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가까운 도문이나, 예, 아. 도문이나 삼합 쪽에 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아, 방법밖에 그, 아.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모시고.
0: 아, 예. 예. 사장님, 근데 지금 시간이 계신가요?
4: 아,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같이, 예. 예. 가면 좋겠습니다.
4: 아, 팬입니다.
0: 아, 예.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5: 한번 가보시죠.
0: 예. 좋죠. 이제 갈까요, 그러면? 예, 아우. 거기 회사에 있는, 여회사에 있는 그 직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4: 예, 예.
0: 나이도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인데, 그 한국에서 어디 왔어요? 어떻게.
4: 재중교포 3세들이죠. 예, 3세. 그리고 아까 막내는 4세.
0: 4세?
4: 예, 4세.
0: 와, 예. 그러면 한 100명 정도는, 100년 정도는
4: 예,
0: 있겠네요.
4: 예.

0: 저도 4세. 교포 4세거든요. 예. 제일 교포 4세.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애들이 3세도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1: 저희 애들은 못해요.
0: 아, 그래요?
1: 4세는 못해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죠. 근데 배워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예, 잘 안 배우려고.
0: 감사합니다. 아.
1: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0: 그러니까.
1: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0: 내려오는. 아.
1: 여기는 아주 작은
0: 그.
1: 네, 규모라고 보시면. 남양 노동자구가 한국에 말하면은 한 리 정도?
0: 네. 리?
1: 네. 촌. 과거에는 뗏목 타고 투어를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0: 아, 안 해요.
1: 못하게 해요.
0: 아이고. 네.
1: 철조망. 탈북 못하게 철조망을.
0: 그러니까요.
1: 타. 지금은 전기가 없는데 닫히는 순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0: 아 진짜? 네. 대박이다.
1: 북한 돈.
0: 북한 돈. 아 북한 돈.
1: 네.
0: 와 이런 것도 팔구나.
1: 기념으로.
0: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1: 저서 전비 마.
2: 전비.
1: 능유 마.
2: 능유 또 조제 능유.
1: 북한에 가면 쓸 수 있어.
0: 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살까? 다음에 내가 진짜 가면 이거 돈으로 쓸까 싶어서. 아유 세세.
1: 세세. 저 앞에 이제 남양 노동자구 네. 기차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두 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으로 가려졌어요.
0: 아,
1: 보이세요 저 기차역에?
0: 예, 예,
1: 천으로 가려진
0: 예.
1: 왼쪽에 이제
0: 조금 보여요.
1: 김일성이고 예, 예. 오른쪽에 이제 김정일인데 가려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0: 있었어요.
1: 예, 저 지금 산에서 지금 보면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길 하나.
0: 거기서 자전거 타고.
1: 네, 자전거 타고.
0: 자전거인가요? 그거 오토바이 네, 말고.
1: 다리도 국경 다리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인들만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1: 예. 네.
0: 조금만 건너면 그런데 진짜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이렇게 보면. 다 궁금한 거네. 다 똑같대. 마음은 다 똑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2: 야.
0: 같은 인간인데 그죠? 생각 너무 이거 저 생각 많이 나.
1: 건너편은 외국.
0: 그러니까 바로.
1: 예.
0: 아, 희한해, 우리는. 그렇게, 네. 이렇게 보면.
1: 와. 가시죠.
0: 네, 어우. 와, 너무 느낌이, 뭔가.
1: 우리 일광산이라는 네. 데 있는데, 거기 네. 남양정에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 또.
3: 와, 더 잘 보여요?
1: 더 잘 보여요. 우와.

0: 나와 보인다.
1: 나와 보인다.
0: 와, 진짜 나와 보인다.
1: 아까보다 네. 더 잘 보이죠?
0: 와, 엄청 네. 잘 보이네요.
1: 이 시가지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 요 앞에 있는 파란색 지붕 네. 아홉 채가 보이시죠? 이 남양 노동자구에서 제일 고위급 분들이 네. 사는 집.
0: 와. 근데 거기까지 왜 어떻게 아세요?
1: 저희는
0: 그러니까
1: 저도 가끔 이제 손님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0: 아, 네. 그래요? 이
1: 여기 동무
0: 여기에 오 희한하네. 저,
1: 여기 이제
0: 이게 보여요? 아 보여요?
1: 예. 네.
0: 어 보인다.
1: 저 밭에도 사람 있고.
0: 와 그러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1: 네. 여기 좀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죠?
0: 너무 신기하지. 그냥.
1: 네?
0: 어, 기, 아, 아, 끊어졌네. 와, 군만이네.
2: 한 번 더 해요.
0: 아니, 아니요. 근데. 중구, 옛날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앉아 계시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바로바로 바로 있는지 알은.
3: 이건 똑같이 생기는데.
0: 아니, 아니에요.
1: 와, 진짜
0: 오, 좀 나온다.
3: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하게 이게.
0: 아, 봐봐.
3: 우리가 기조한 거 진짜 받은 거예요.
4: 산 신행님, 고맙습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0: 진짜 맛있다, 이거.
3: 아, 이거 대박이다.
5: 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0: 인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로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계속 이어나가 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바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 중에서 SNS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은 물건 구매입니다. 자, 물건 구매를 하려다 보면 뭐 어떤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검색이나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죠?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 입력하고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배송비를 내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배송이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잡아볼게요. 그걸 다 뭐로 합니까? 모바일로 하죠. 배송지 확인까지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이제 쇼핑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단어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아이템을 검색하겠죠? 아이템이란 말을 우리가 써볼게요. 자, 살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검색을 해볼 겁니다. What do? You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그죠?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회사 제품 혹은 판매자가 여러 명일 테니까 동일 제품도 가격대 다 다르게 올라왔죠? What do? You search for items first, right? Search for items. Items. 발음 들어볼게요.
1: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0: Okay. 자, 그 다음에 이걸 아무나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사는 건데 선별을 잘해야 되죠. 골라야 됩니다. 자, 고르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선별해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Pick과 choose입니다. 두 개 같이 쓰라고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그럼 뭐예요? 잘 선별해서 고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붙였음으로써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고르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려면 pick and choo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0: 자,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구매 후기를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구매하기 전에 상대방 혹은 다른 구매를 하신 분들의 후기를 먼저 읽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Customer reviews라고 하죠. Read, 읽어야 되니까.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뭐, 소유격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합성어처럼 씁니다. Customer reviews. S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들어볼게요.
1: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0: 이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자, 본인이 쓰면 이것을 write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0: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구매 후기를 읽는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음식 시킬 때도 뭐예요, 여러분? 음식 시킬 때도 반드시 예, 후기를 많이 보잖아요. 포토 후기 같은 거, 그렇죠? 예, 저희가 음식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섯 개의 주제가 또 있어요, 모바일 관련해서. 자, 해볼까요?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구매 후기 읽는다. 아까 pick and choose를 넣으면 돼요.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제가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일단은 후기를 먼저 좀 봅니다. 그렇죠? 동일한 어떤 신선식품을 내가 사려고 해요. 고기를 좀 사려고 하는데 아, 요 고기 미리 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어떤가 그걸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You're reading customer reviews. Before pick and choosing something, right?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0: Well done.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곧장 결제, 즉시 결제나 즉시 구매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보유. 어, 이거 괜찮은데? 일단 어디다 넣어놔요? 장바구니에 넣었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hopping cart라고 합니다. 저곳은 마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걸 shopping cart라고 하죠. 장바구니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서도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얘기하듯이 You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meaning you haven't bought it yet, but you intend to buy it later maybe, right? In which case, you actually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Alrighty? 들어볼게요.
1: Shopping cart. Shopping cart.
0: 자, 그 다음에 요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물건 하나 사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아니야. 물건 하나 구매하자마자 자기 페이지로 돌아오면 유사 상품 쫙!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추천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모바일 뱅킹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뭐 좋은 상품을 빨리 보내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이런 제품을 한번 샀을 때 유사 제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큐레이팅해서 딱딱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그게 가장 모바일 쇼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추천 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죠?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칼 세트를 샀어. 부엌에 있는 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칼 세트 나와요. 그죠? 살펴보잖아요. 아유, 내가 이미 샀지만 아유, 이것도 괜찮네. What are you doing? You're checking out recommended items. Recommended. 추천이 되니죠? Recommended items. You check out recommended items. 들어볼게요.
1: Check out recommended items. Check out recommended items.
0: 선생님, 체크아웃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살펴보다요. 살펴보다. 네.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다. You check out. 그죠? 자, 그 다음 결제 방식은 일단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결정하면 굉장히 결제는 쉬워요. 자,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무슨 페이 붙은 거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 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Payment op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Payment option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죠? 자, 결제 방식 들어보세요.
1: Payment option. Payment option.
0: 이거 만들어볼까요? 요즘 결제 방식이 맞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 설정해놓으면 주로 그걸로 하지만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제법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어. Payment options. 복수 붙여야겠죠? I can pick.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1: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0: 좋습니다. 자, 그다음 배송지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배송을 받아야 되는 장소, 주소, 그 다음에 속도가 당일 배송,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에 와. 책 같은 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길 배송, 그 다음날 와. 네. 정말 빠르죠, 요즘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무료 배송, 자, 배송지는 delivery address. 쉬워요, 이거는요. delivery, 배달, address, 주소, 배송지 합쳐서 delivery, 강세만 잘 들어보세요. delivery address, 들어볼게요.
1: Delivery address. Delivery address.
0: 당일 배송은 same day라고 하면 돼요. 이길 배송은 tomorrow, the next day라고 안 하고 overnight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둘게요. Same day delivery는 아침에 시키면 밤에 오는 거예요. 당일 24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Same day delivery가 되고 그 다음에 overnight은 밤 사이에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2시에 시켰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배달이 이루어져서 나는 그 다음날 받아. That's an overnight delivery. Okay? 자, 그래서 이 길과 당일 배송 구분할게요. 들어볼게요.
1: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0: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1: 그럼 무료 배송을 뭐라고 합니까? Free delivery라고 합니까? 아, delivery라고 이럴 땐 잘 안 하고 shipping이라고 합니다. Free shipping. Shipping 자체가 물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걸 shipp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송은 그냥 관용적으로 free shipping이라고 그래요. Free delivery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요. Free shipping. 들어보세요.
0: Free shipping. Free shipping.
1: 얘와 얘를 묶어서 문장에 넣어볼게요. 무료 배송과 일일 배송은 더 보편화되었다. 그죠? 요즘 무료 배송이 되게 많아요. 응? 그 다음에 일일 배송.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돼.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배달돼. 요게 아주 보편화됐어. 물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Have become more common. 이 두 가지가 더 보편화됐어. Become more common. 어렵지 않죠? 자, free shipping, 무료 배송, overnight delivery, 일일 배송, have become more common. 들어볼게요.
0: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1: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상에서 물건 구매할 때 써야 되는 좋은 표현들을 정리해본 거거든요. 잘 보고 골라야 되죠? 자, 동사 두 개를 쓰라 했습니다. 뭐였죠? Pick and choose. 들어볼게요.
0: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1: 결제 방식은 항상 결제한 페이가 나와야 되죠? Payment option. 들어볼게요.
0: Payment option. Payment option.
1: 자, 마지막으로 무료 배송이란 말은 delivery라는 말보다는 shipping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Free shipping. Free shipping.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볼게요.
0: Free shipping. Free shipping.
1: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즉 모바일 쇼핑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E 앱 설치하시고 보셔도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Want versus wish. Want versus wis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want 그리고 wish입니다.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want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want,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want, 원하다는 won't, 안 할 거다. 이거 won't 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 안 할 거야. I won't. Do it. So won't는 좀 더 o 발음이 들어가고 여기 want 같은 경우는 입술을 쓰는 것보다는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want, want.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원할 때 want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want when we desire for something that we don't have. Okay? 그리고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when we need something, we also use the word want. Okay. 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를 원해. 그리고 너 이거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want는 정말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쓴다고 되게 센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I want a hamburger. I want to go home. I want to stay a little bit longer.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정말 많이 써요. Okay?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I want to go home early. Want, 원하다. Wan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정말 필요해. 정말 뭔가 당기다라는 느낌으로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뭐 달콤한 거 먹고 싶다. 원하다.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기를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너를 데리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want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너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내가 너를 데리러 가는 거?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여기에다가 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Yeah, I want you to pick me up.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자, 원하다. I want to go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일찍 가는 거죠.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want to go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좋아요. Want. 쉬웠죠? 자, 두 번째 wish 비교해볼게요. 네, wish는 바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 연습해볼게요. 이거는 wish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름절로 에, 에 발음이 나와야 돼요. wish. wish. 연결을 해주셔요. wish. wish. Very good. Okay. want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wish는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often use the word wish when we want something that is unrealistic or impossible. Okay? 그래서 좀 더 비현실적인 거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want보다는 wish를 사용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원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일 케이크 부를 때, 자, 소원을 빌어 이럴 때는 want라는 단어 쓰지 않죠. wish라는 단어 쓰겠죠.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taller. Make a wish. wish, 바라다, wis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나는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want보다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요새 여행 너무 가고 싶어. I wish I were in Hawaii.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물론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더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성인이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이 말하고 싶으면 wish가 적합하겠죠.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자, 생일 케이크 불기 전에 소원을 빌어봐. 네. 영어로는 make a wish. 여기서는 명사로, 소원으로 뜻하겠죠? make a wish. Come on, make a wish.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make a wish. make a wish.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want. 이거는 뭔가 원할 때 want 동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좀더 현실적인 거, 내가 없는 거를 원할 때, 그리고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거 뭔가 원할 때 want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상에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wish는 뭔가 바랄 때. 특히나 불가능하거나 좀 비현실적인 거를 이제 좀 소원할 때, 바랄 때, wish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많이 많이 복습하시고, 그리고 입으로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어로
1: Technology라고
0: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기술, 전자기기 또는 뭐 Technology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 Yeah.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
0: 기술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1: Mm-hmm.
0: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케이,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e agree, 어떤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네,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But I think overall,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We agree that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여기서 it는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케일라 씨가 어떤 말들을 썼는지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Now, I know technology can be a bit of a controversial issue, especially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but this is just my opinion about something that I've discussed with my family often.
1: Now, I know technology can be a bit of a controversial issue, especially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0: Now, 여기서 now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쓰이는 신호 같은 존재고요. I know technology, 기술, technology라는 것이 can be a bit of a
1: controversial. Controversial.
0: 논란이 많은, 논란이 되는 이란 뜻이죠. 발음이 이제 controversial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저는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controversial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1: Like a seal. Controversial.
0: 네. 네.
1: I can't even really say it.
0: 물개처럼.
1: Yeah.
0: Controversial. Uh-huh. 그냥 이렇게 controversy가 원래 명사형이다 보니까 그 versy까지 발음을 한 다음에 그냥 붙이는 형태로도 so. 발음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it controversial이라고 해도 되는데 뒤에 issue가 붙어서 명사가 되다 보니 이제 a bit issue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yeah.
0: a bit
1: of an issue.
0: issue 이렇게 항상 명사가 올 때는 약간은 그런 존재다. A bit of a bit of a problem, a bit of a
1: situation,
0: situation a bit of a concern, a bit of a 뭐 이렇게 a bit of가 좀 귀에 익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a bit of a controversial issue 조금 확장된 형태일 뿐이죠. Especially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특히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논란이 많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1: And she says next. But this is just my opinion about something that I've discussed with my family often.
0: 그런데 뭔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About something that I've discussed with my family often.
1: Often.
0: 제 가족들하고 자주 대화, 토론했었던, 이야기를 나눴었던 어떤 것에 대한 제 의견일 뿐입니다.
1: Are you from London? No. You say often.
0: I was about to say that, but I
1: often.
0: Changed it.
1: Ooh.
0: Often. Or often.
1: I like i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My opinion on technology and social media and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is very different than my parents and also very different from my little brothers. I think that techn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1: My opinion on technology and social media and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is very different than my parents.
0: 제 의견은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전체적인 틀이 잡혔어요. My opinion on technology.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의견이냐면 기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세 번째 주제,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1번, 2번, 3번에 대한 my opinion, 제 의견은 is, 드디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쭉 지금 긴 주어가 나오고 is very different, 보통 different 다음에는 from이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the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from보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Different than my parents. 제 부모님 의견과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parent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잘 봐주시면 parents 뒤에 apostrophe가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1: That means that there's more than one parent, so it's plural and it's possessive.
0: 그렇죠. Possessive, 소유격인데요. My parents' opinion이라고 뒤에 opinio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 And she says next, and also very different from my little brothers.
0: 그리고 부모님 의견과도 다르고 my little brothers, 제 남동생 의견과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동생하고도 세대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1: Of course. She says next, I think that techn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0: 저는 기술이 has made a great
1: impact. Impact.
0: Impact.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Impact 뒤에 impact도 그렇고 영향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 뭐 effect도 on을 많이 씁니다.
1: Yes.
0: Influence도 영향인데 on을 쓰죠. You've had an influence on
1: someone.
0: Something.
1: It's someone. Had a big effect on someone.
0: 네.
1: Something. Yeah.
0: 그 위에 적용되는 느낌이라서 on our society. 그래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Impac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0: 근데 이게 shock, culture shock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부딪히는
1: yeah,
0: 거예요.
1: Something really like, you know, you impact.
0: Really, yeah, it bumping into
1: bumped
0: something,
1: into it, right?
0: Hitting something,
1: yeah.
0: That kind of physical impact.
1: Yeah, it made impact. Mm-hmm. That means that it reached the place or it touched it or it
0: 네.
1: hit it.
0: 충돌했거나 right.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1: Mm-hmm.
0: 다음 부분 볼까요?
2: Mm-hmm.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oh.
1: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0: 이 문장은 I think에서 시작된 문장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지금 계속 케일라 씨의 자신의 의견이에요.
1: Mm-hmm.
0: I think that 쭉 이어진 다음에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양이죠.
1: Mm-hmm.
0: The amount of usage.
1: Yeah, the amount that we use it.
0: That we use it. 뒤에 이제
1: yeah.
0: 바로 나오고 있네요.
1: 네.
0: Amount that we use it. Amount of time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1: uh-huh.
0: amount of usage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용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Because it can be very
1: addicting.
0: 네.
1: addicting.
0: 중독성이 강한이라는 뜻인데요.
1: Uh-huh.
0: addicting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1: That is addictive.
0: 네.
1: addictive.
0: addictive. 그래서 T-I-N-G 대신 T-I-V-E도 있어요. 그게 uh-huh. 이제 형용사 형태로는 사전에서 더 많이 보일 텐데
1: yes.
0: addicting하고 addictive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addictive는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 Like addictive game.
0: addictive game. 중독성.
1: addictive show.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addictive show. 중독성이 강한 TV 프로그램, 중독성이 강한 게임. 그런데 addicting show, addicting game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1: Yeah.
0: addicting은 이렇게 항상 그냥 마지막에.
1: Yeah. It's very
0: 있습니다.
1: addicting. Right? Like
0: 네.
1: that.
0: All right.
1: Great. She says next.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0: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뭐뭐라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걸 좋아하세요.
1: Mm-hmm. Point out that what? Her parents say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ugh.
0: 요즘 애들 kids these days라고 해도 되는데 mm-hmm. These kids these days라고 하셨습니다.
1: Mm-hmm.
0: Are always on their phones, 항상 휴대폰 사용하고 있고 looking at these screens, 항상
1: mm-hmm.
0: 화면만 보고 있어 and they just 하다가 문장 끝내지 않고 참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my opinion is purely that if technology, the same technology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would have reacted. I think basically everyone agrees on pretty much the same thing.
1: But my opinion is purely that if technology, the same technology,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0: 그런데 제 의견은 purely that, 단지 어떤 내용이냐면
1: mm-hmm.
0: if technology,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The same technology, mm-hmm. the same kind of technology, 그런
1: mm-hmm.
0: 똑같은 기술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had come out earlier
1: mm-hmm.
0: during their lifetime,
1: mm-hmm.
0: 그분들 세대 때 mm-hmm. 더 일찍 나왔었더라면
1: mm-hmm. Then wha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would have reacted.
0: 어차피 똑같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1: yeah.
0: 거죠.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1: Mm-hmm.
0: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차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would have been이라고 했어도 이 문장은
1: mm-hmm.
0: 똑같이 성립했을 것 같고요.
1: Yes.
0: 그런데 차이점, 어디에 있어서의 차이점? In How people so and so 사람들이
1: mm-hmm.
0: 어떻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별로 없을 거다.
1: Mm-hmm.
0: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사람들
1: mm-hmm.
0: 우리 부모님도 포함해서 would have reacted 똑같이
1: mm-hmm.
0: 똑같이 많이 썼을 것 같다.
1: Of course.
0: 이 이야기죠.
1: Mm-hmm. Mm-hmm. She says, I think basically everyone agrees on pretty much the same thing.
0: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agrees on pretty much almost the
1: mm-hmm.
0: same thing. 거의 똑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동의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에 나오죠.
2: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that we use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it has mad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It certainly has made life easier.

0: 네, 영어 문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make an impact on 이용해서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는 영어로 It's making an impact on young people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s making an impact on young people. One more time. It's making an impact on young peopl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is can make an impact인데 make a big impact라고 바꿔봤어요. This can make a big impact on our future. 같이 읽어주세요.
1: This can make a big impact on our future. One more time. This can make a big impact on our futu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not too much of a를 이용할 건데요. Not too much

0: 네, 오늘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People and views on technology change. It's not overnight, but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is astounding.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on technology.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0: 네, 같이 읽어보면 Daniel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People change and views change. 이걸 합쳐서 사람들과 views on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의견, 견해들이 바뀝니다. It's not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but how far, 얼마나 멀리, norm, norm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 범주라고 여기는 것을 말해요.
1: What they think is normal, 네. the norm.
0: 네, 그래서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astounding, 놀랍다.
1: Astounding.
0: Yeah, astonishing, astounding, surprising, 놀랍다는 이야기고요.
1: So the next one is from Sarah.
0: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싶어요. O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찾으면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treasure hunters, 네, 보물 헌터들은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 our second word is permission. 자, permission은 허락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또 만약에 뭐를 찾으면은 또 땅 주인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갖고 갈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법으로 걸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 2001년에 a metal detectorist found a gold bronze age cup. 자, 친구들, metal detector, 우리 처음에 책 읽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metal detector이 나왔는데 금속 탐지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IST, metal detector IST로 돼 있죠. 그러면 친구들 이 IST 이거를 이렇게 IST가 붙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metal detector를 쓰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iano, pianist, IST가 되면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래서 이 IST를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metal detector로 이런 대단한 걸 찾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This Bronze Age, 청동기 시대에서 나온 건데 5,000년 이상, 진짜 오래된 컵인데 네, 이 컵 모양이 컵이 조금 찌그러져서 사실 모양이 제대로 돼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 gold, 금으로 된 컵이에요. 자, 2009년에는 또 뭐를 찾았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목걸이 같은 이게 토크라고 해요. 토크. It's an ancient sort of necklace.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으로서는 목걸이 같이 비슷한 거죠. 목에 이렇게 장식한 건데 이것도 금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멋있고 이런 디테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네,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at happened to the gold bronze age cup? 자, 옆에 있는 컵,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보면은 The British Museum bought the cup and put it on display. 박물관에서 정말 너무 기중품이고 소중한 거라서 이제 샀어요. 사서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죠. Okay, so let's continue reading the next page. Are there any lost treasures? There are many legends of lost treasures. King John's treasure, including his crown jewels, gold and money, is said to have been lost in 1216 somewhere in the fens in East Anglia, UK. Historians are still looking for it today. The Amber Room was made for a Prussian king in the 18th century. Its walls were decorated with amber panels, backed with gold leaf. It was loo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may have been destroyed by bombing. The Amber Room was in the Catherine Palace, St. Petersburg, Russia. This reconstruction shows what it would have looked like. 네, 아직도 보니까 이런 보물들이, 못 찾는 보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국에서 King John lost actually his treasures, crown jewels, 왕관 보석들, 뭐 gold, money, 금, 돈 이런 거를 어디에서 잃었대요. 어디냐면은 fens in East Anglia, UK, 동부의 소택지, 뭐 습지대에서 이런 보물을 잃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찾았대요. 아,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amber room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amber는 호박이에요. 자, 보석의 한 종류인데 세상에 이 한 방을 갖다가 보석을 다 패널로 이렇게 쫙 했는데 거기에다가 gold leaf, 막 금박질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 그림은 reconstruction입니다. 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어 reconstruction이었죠. 이 복원을 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 대전서 이거를 훔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That was very interesting. 네.

0: 그래서 우리 그 킹 존스 보물은 아직도 못 찾았고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요? 말까요? Maybe it could happen. Maybe you can find it. Who know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let's finish the book next time. Take care. Bye.
1: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예,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예. 저는 외동이거든요.
1: 뭐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Yeah. 어, you are lonely?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 and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0: after sometimes. You know,
1: Ah,
0: yeah.
1: you envy me. Okay.
0: Ne.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You hope?
1: I wish I had a
0: A
1: sister.
0: sister?
1: Yeah.
0: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1: What?
0: 몰라서 그래.
1: What?
0: 언니, I have a sister,
1: Yeah.
0: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1: Oh.
0: is so hate.
1: You hate it?
0: Yes.
1: Sharing?
0: Share, no.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What?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Then be lonely.
1: Lonely is worse than
0: You're lonely?
1: sharing.
0: You're lonely?
1: Yeah.
0: I'll be your sister.
1: Really?
0: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2: 네.
0: 아우.
2: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0: 네.
2: 부러워한다. 뭐,
0: 예.
2: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0: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0: 오.
2: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우와.
2: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0: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2: 처음
0: 하면
2: 들어봤죠?
0: 처음 들어보죠?
2: Right.
0: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2: 그러니까요.
0: 자, 부럽다. You.
2: 오.
0: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2: 네,
0: 알거든요.
2: 부럽다.
0: 예.
2: 뭐죠?
0: I envy you.
2: NBU.
0: 예.
2: Okay.
0: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2: 네네네.
0: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2: 와,
0: 오.
2: 천재, 천재. 자,
0: 예.
2: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0: 네,
2: Okay.
0: 확실해요.
2: All 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0: 응?
2: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0: 유.
2: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0: 아.
2: 오케이, 부러워하는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0: 난
2: 내가
0: 너가 부러워.
2: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0: 나는 너가 질투나.
2: 질투나. 자,
0: 예.
2: 보세요. 얼핏 들으면,
0: 예.
2: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쵸?
0: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2: Right. 원래, 조금 심리학 쪽에서도요.
0: 예.
2: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0: 네.
2: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그죠,
2: 그래서
0: 그죠.
2: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0: 오.
2: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2: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0: 예.
2: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0: 아니죠.
2: 아니죠.
0: 너무
2: 오히려
0: 부러워서.
2: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런 게 있죠.
2: So,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어요.
0: 네.
2: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0: 네.
2: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0: 네.
2: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0: 네.
2: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0: 아니요, 평서문인데.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죠?
0: Right?
2: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0: 확신.
2: 확인.
0: 확인.
2: 확인이에요.
0: 네.
2: 확인.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0: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네.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1: Oh,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0: 그냥,
1: brother.
0: 그냥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1: 오.
0: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0: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아,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아,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뭐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1: 네.
0: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1: 아하, 네.
0: 아무튼
1: 맞아요.
0: So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네.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렇죠.
0: Oh,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렇죠? 하, 내가 뭐 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이건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1: Right?
0: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네. 있는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위시를 쓰는
1: 위시.
0: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때문에.
1: 그럴 수 없죠.
0: 그래서 I hope 아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Okay.
1: Yeah.
0: So,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호프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Yeah.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오늘은 yeah. I wish.
1: Wish.
0: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1: 네.
0: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여기
1: 과거,
0: 있어요.
1: 과거.
0: 여기 과거.
1: 예,
0: 이거 과거라고 읽고
1: 예,
0: 있는데요.
1: 예, 예.
0: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1: 네.
0: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sister.
0: Had a sister.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
0: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0: That's right. So
1: 성격이 급하다.
0: Uh-huh.
1: I wish

0: had a girlfriend.
1: 그치?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Yeah.
1: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어,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0: 안 돼요, 절대.
1: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0: I wish I were you.
1: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0: 네?
1: I wish I were you.
0: Oh.
1: 그런데 어?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0: 왜 were이
1: 할
0: 됐죠?
1: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0: 아.
1: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0: 예.
1: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해요. 가정할 때는.
0: wish 다음이라서.
1: 네.
0: 아.
1: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0: 아.
1: He were. 이렇게 돼요.
0: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1: exactly.
0: 갖다가 넣는 거군요.
1: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0: 귀엽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0: 아,
1: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0: 네.
1: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0: 아.
1: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0: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1: 많이 씁니다.
0: I was you로.
1: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0: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1: 비동사를 쓸
0: 네,
1: 때는
0: 네.
1: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1: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0: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Well, I wish I had a... 아,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1: Okay. Yeah.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oh, I wish I were you.
0: I wish I were you.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0: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1: 네.
0: 저희는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1: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0: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1: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0: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1: 끊어주세요.
0: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1: Sharing.
0: Sharing everything.
1: 나누세요.
0: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1: 네. 에, 누구랑?
0: With my sister.
1: 오케이. 나누세요?
0: 네.
1: 그게 뭐예요?
0: 그게 주어.
1: 그게 is a 뭐라고요?
0: Is a 악몽.
1: 그렇죠.
0: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1: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0: 악몽은 제가 잘 꿔요.
1: 아, 잘 꾸는군요. 네,
0: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1: 오케이.
0: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1: 오케이. R. Alright.
0: Yeah.
1: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1: 오케이.
0: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1: 확실한 거
0: 네,
1: 확실.
0: 그럼요.
1: 리얼하게.
0: 네.
1: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0: Yeah.
1: 자, 악몽 전문가신가 봐요.
0: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1: no.
0: 키가 이래요.
1: 네,
0: 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1: 한 2m 돼야 정상인데.
0: 맞아요.
1: 아,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0: 늦어.
1: 이러면서 맞는 거.
0: 네.
1: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0: 네.
1: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0: 그럼요.
1: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0: 당연하죠.
1: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0: 아.
1: Oh, my sister is a nightmare.
0: 아, 그래요?
1: 이렇게도 씁니다.
0: 오.

0: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 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1: 이거는
0: 아이고
1: 뭐냐면요. 이.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0: 네. 자, 제가
1: Pain in
0: 힌트를
1: the teeth.
0: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1: 아,
0: 여기를
1: 아,
0: 만졌습니다.
1: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1: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1: 예.
0: 그래가지고
1: 연결되어
0: 연결이 돼
1: 계세요?
0: 있거든요.
1: 예.
0: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같이
1: 네.
0: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모든
1: 네.
0: 것을 나누는 것.
1: 겉.
0: 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겉.
0: 것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1: 네.
0: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1: Learning
0: Learning
1: English.
0: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1: Working
0: with
1: with
0: him.
1: him.
0: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우,
1: 와우.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이거
0: 아,
1: 거짓말이에요.
0: 잠깐만요.
1: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
1: 오해
0: 생각,
1: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될
1: 네.
0: 수밖에 없는 게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A nightmare.
0: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저 잘못 봤나요?
1: 어,
0: 제가?
1: 얼른.
0: 네.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1: 아,
0: 말하는데 내가 좀
1: 그쵸.
0: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1: 어, 정말 외롭나
0: 저
1: 보다.
0: 완전 공감이에요.
1: 어, 그래요. 우리 말씀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0: 자, 요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I'd rather share.
0: 그게
1: 예.
0: 뭐예요?
1: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0: 오케이.
1: 예.
0: 뭐보다요?
1: 뭐보다 외롭게.
0: 오케이.
1: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0: 저도 그 노래
1: lonely.
0: 들어봤는데.
1: 그쵸? 이 노래
0: 왜?
1: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1: 그건 저도 잘 몰라요.
0: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1: 네.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1: 오,
0: 맞습니다.
1: 오늘 괜찮은데요? 컨디션
0: 높잖아요.
1: 좋아요.
0: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1: 어?
0: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1: 나눠 쓰는 게 낫다.
0: 맞아요. Rather
1: 예.
0: 여기 볼게요. I 이거는 I would가 붙은
1: 아,
0: 겁니다.
1: 우드군요.
0: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1: 예.
0: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1: 아.
0: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1: 예.
0: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이거는
1: 네.
0: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option은 then be lonely.
1: Lonely.
0: 외로운 게

0: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1: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0: something like
1: 뭐
0: that,
1: 그런 거
0: right?
1: 있죠.
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1: Then.
0: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1: 아,
0: Okay? So
1: 그렇구나.
0: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1: Rather 뒤에도 동사
0: 이런 식으로 동사
1: 원형이고.
0: 원형입니다. 여기서는
1: 네네.
0: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1: 예.
0: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0: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you.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평소음은 right?
1: Yeah.
0: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1: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0: Okay. 너형 있지? 형제 있지?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 have a brother, right?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읽어볼게요.
3: You a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다음은요, ing.
1: Yeah.
0: 명사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1: Yeah.
0: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1: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You got it.
1: Wow.
0: 읽어볼게요.
3: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Mm.

0: rather share than be lonely. Lonely.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오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0: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1: 어허.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쵸.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즈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1: 예.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1: 아이.
0: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문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유 2 minutes, 어? 계속 touch your head. 어? Touch
0: Oh,
1: your head.
0: all the
1: 어우,
0: time.
1: 정신없어.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re you want to?
0: I want to look good.
1: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1: Yeah.
0: right?
1: I think so.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응?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strange.
0: odd? No.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0: 응?
1: 너무.

0: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1: What?
0: doesn't look you.
1: They're not looking at me.
0: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1: Many people are staring.
0: No, they looking at me.
2: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0: 예.
2: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퍼업 시킬 때가 있어요.
0: 그쵸.
2: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0: 예.
2: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예.
2: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0: 오.
2: 이러고 있으니까,
0: 네네.
2: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그쵸.
2: 이거 해보겠습니다.
0: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오,
0: 오랜만에.
2: I like that.
0: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 그렇죠.
0: 네, 고치는 거는 fix죠.
2: Okay.
0: Fix your hair.
2: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0: 네.
2: 있는데, 생각보다 simple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0: Yes.
2: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0: 간편하다.
2: 동사입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0: 수리를 하는 느낌?
2: 맞아요.
0: 막 뜯어 고쳐야 돼요.
2: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0: 네.
2: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0: 예.
2: 너의 자세를 repair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수리한다
0: Yes.
2: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0: 네.
2: 모두 every가 나왔잖아요.
0: 예.
2: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0: 매
2: 같아요.
0: 2분이겠죠.
2: 그렇습니다.
0: 예.
2: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0: 네.
2: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때 every를 또쓸
0: Every.
2: 수가 있어요.
0: Yes.
2: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0: 예,
2: student
0: 그쵸.
2: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Every minute처럼.
2: Exactly.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2: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0: Every 5 minutes.
2: 그러면 2주마다.
0: Every 2 weeks.
2: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 영어로.
0: 오.
2: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0: 네.
2: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0: 어.
2: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0: 아.
2: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0: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2: 반전이네요? 자,
0: 예.
2: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0: He called me
2: 5분마다?
0: every 5 minutes.
2: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0: Miss.
2: 자, 이거 어떡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에이,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0: I go there
2: 2주마다.
0: every 2 weeks.
2: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0: 음흠.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0: Yes.
2: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0: 오.
2: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이런 식으로 once,
0: 아하.
2: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0: 2주에 한 번,
2: 네, 근데 그런
0: 이렇게.
2: 게 없다면 보통 한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되죠,
0: 그쵸.
2: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2: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2: I go there every 2 weeks.
0: I go there every 2 weeks.
2: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0: 모든.
2: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0: 매번.
2: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렇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뭐라고요?
2: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0: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2: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0: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2: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0: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2: Alright.
0: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2: 그렇죠.
0: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2: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0: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2: 오케이. Okay.
0: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2: 오케이. Okay.
0: Yes.
2: Alright. 자.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0: 그래요?
2: staring.
0: 오!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0: 예.
2: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0: Watch
2: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0: 빤히 쳐다보다.
2: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0: 그쵸.
2: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0: 뭐 이에 기믹했다거나.
2: 맞아요.
0: 예.
2: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0: 그쵸.
2: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0: 그쵸.
2: 이런 느낌.
0: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2: 네,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많이.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죠?
0: 예.
2: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0: 그쵸?
2: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0: 뭐뭐 하길?
2: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0: 그쵸,
2: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0: 네.
2: 한 번에 읽어 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0: 네.
2: Oh my.
0: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2: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0: 그러세요. 말리진 않아요.
2: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0: 예.
2: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0: 아.
2: 자유로운 게 뭐예요?
0: Free.
2: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He wants to be free.
2: He wants to be.
0: Wants to be free.
2: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0: 예.
2: 이게 살짝
0: 틀렸죠.
2: 헷갈렸지만
0: 예.
2: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것.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되죠.
2: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0: I want to look cute.
2: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free.
2: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0: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2: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0: Look good.
2: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0: 네.
2: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그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0: 네.
2: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0: 예스.
2: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예.
2: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0: 에이.
2: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0: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2: 근데 다들 예.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0: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2: 예.
0: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2: 오,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0: 그쵸
2: 대왕인데요. 오.
0: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2: 뭐 어떤 꿈이었죠?
0: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2: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2: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0: 근데 저는 아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2: Yeah.
0: 네. Weird. 이건가요?
2: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0: 와.
2: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Uh-huh.
2: 정답? 아주 좋습니다.
0: Yes.
2: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0: 네.
2: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0: 네.
2: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0: 맞아요.
2: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0: 네.
2: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0: 예.
2: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2: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려도
0: A로,
2: 됩니다.
0: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2: I don't know.
0: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2: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0: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2: And what else?
0: 또 하나 더?
2: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0: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2: what
0: 몰라요.
2: What is it? What is it?
0: Fascinate.
2: Fascinate?
0: Yeah.
2: Fascinating?
0: 아닌가요?
2: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0: 아, 수 이상해요?
2: 있어요. 좀 매력적인.
0: 매력적인? 또 있어요?
2: 그냥 이걸로 갈게요.
0: 그래요.
2: 네네.
0: 예.
2: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0: 네.
2: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0: charming. 아, 알아요.
2: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0: 네.
2: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2: 쓰지 마세요.
0: 아.
2: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0: 예.
2: 오케이.
0: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제가 콩글리시 느낌으로
2: 오케이, 오케이.
0: 물어본 적 있어요.
2: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0: 그쵸?
2: 거 어떻게 보면은
0: 네.
2: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구 뭐 누구 누가 있는데 attractive 하지 않아? 막 막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charming 같은 경우에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아하. 이런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0: 네. 오케이?
2: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0: What
2: 보이죠?
0: If?
2: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0: 네.
2: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네.
2: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0: 네.
2: 오케이?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0: 완전.
2: 그렇죠? 네.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0: Have a mistake?
2: make a mistake.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0: What if I make a mistake?
2: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0: Oh, what if she doesn't come?
2: Ooh,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0: 예.
2: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0: 와우.
2: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0: Yes.
2: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0: Okay.
2: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I make a mistake?
2: What if she doesn't come?
0: What if she doesn't come?
2: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2: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0: 아, 그렇죠.
2: 네.
0: 근데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2: 그럴 수 있죠.
0: 각자 입장에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2: 자, 이게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0: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2: 에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0: 에?
2: 예.
0: 그래요?
2: 아예 있습니다.
0: 오.
2: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0: 근데 네.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2: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0: 그래요.
2: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자,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들어봤나요?
0: 본 적 있어요.
2: 본 적은 있어요?
0: 네.
2: Really?
0: 맞아요. 본 적 있어요.
2: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있는데.
0: 예, 오케이. 예, 예.
2: So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예?
2: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0: 맞아요.
2: 나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0: 네.
2: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되게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2: Okay?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0: 네.
2: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0: 예.
2: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 것 같아요.
0: 예.
2: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좀 너무 그러고 있어.
0: 그쵸.
2: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0: 예.
2: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0: Yes.
2: Right?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Selfish.
0: Yes.
2: Way easier than this, right? Selfish 한 게 뭐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2: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you're selfish.
0: 이러면
2: 이게 나쁜데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0: 오.
2: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0: 예?
2: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0: 아.
2: 이기적인 느낌.
0: 아, 맞아, 맞아.
2: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그런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0: 많이 네, 흥분하시네요.
2: 당장은 네.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

0: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1: 그쵸.
0: 만들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1: 네.
0: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걔가,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Mm-hmm. There you go. 자,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1: 네.
0: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리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 부리고 있어. 욕심 부리는 거 greedy.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3: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4: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2: Me? Never!
1: 아,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6: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6: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0: fell,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1: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And of course, we don't want to make things difficult. 자, 영어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Actually,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All right, so we're going to just get used to these sort of expressions.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for you today at the office. Here we go. 아,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No, not that I know of.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물론이죠. 바꿔 가세요. Sure, go ahead.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Yes, 자, 의자, you know, chairs are very important. Desks, chairs, especially chairs. Because you have to sit in a chair all day. 그래서 저 의자가 더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확인 좀 하고, okay, 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hair? 사실 이 패턴이 아주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뭐, is anyone using this 뭐뭐 하면 돼요. This cup, 뭐, this chair, this computer. It could be anything. 자,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omputer?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All right? 자, look at this answer. No, not that I know of. All right, now this may seem a little bit new for you. No, not that I know of. Okay, 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겠죠. But actually, not that I know of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Not that I know of, I don't know. I think it's okay. All right. 자,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할 때 change가 생각이 나죠. So here we use this word.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change, 바꾸다. 근데 또 switch도 마찬가지예요. Switch, you take A and B and you switch it. Okay, so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제 의자를 저기 갖다 놓고 그 의자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예요. To switch chairs. Do you think I can do that? And so the other person says, sure, go ahead. Sure, go ahead. 네, 우리 원어민들이 sure를 많이 쓰죠. Okay, yes는 거의 안 씁니다. Sure, of course.

네, 이런 거를 많이 쓰죠. Go ahead. 네, 바꿔 가세요. 하세요. Go ahead. You're giving the other person 허락을 주는 거죠. Like, yeah, go ahead. 해요.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Not that I know of.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뭐 내가 아는 한, okay? So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닌 것 같아. Or 길것 같아. All right. So, are we moving to the fifth floor? 특히 누가 질문을 했을 때, right? 우리 5층으로 이사 가요? 이사 가? 근데 답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 Right. So, 누가 질문했을 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not that I know of. All right. Let's see the next question. Is John being promoted? Is John being promoted? 자, 존 승진했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Okay, not that I know of. 거의 다 아니죠. Not니까. Not that I know of. So it's a great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Maybe, but not that I know of.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key phrase. Go ahead. So basically, 뭐뭐를 하다. 그러고 누가 말했을 때는 이제 좀 허락하는 거죠. 뭐 해? Do it. Yeah, go ahead. Okay.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자, 보고서를 출력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력해. 그냥 그래. 다 괜찮으니까 출력해. 그런 뜻입니다. So,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이거 report 출력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Yes, go ahead and print it. Next one.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좀한 2주일 동안, 조금 휴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Okay, he's giving the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거야.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휴가를 내고 좀 쉬어. Okay,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So, go ahead in this situation is giving someone kind of the permission.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okay, go, you go, go ahead, 먼저 가세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in this context, it means yes, you can do it. Great.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And remember, try to go with the rhythm and also kind of relax a little bit. 좀 이렇게 힘을 빼주세요. Okay? All right, let's practic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Yeah, go ahead. 보다는 go ahead. Go ahead. 이렇게 들리죠?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차라리 힘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Good job, guys.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quiz.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바꿔 가세요. 알라이, 굿 잡, 에브리원. Okay,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S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금전적인 능력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아, 나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어떻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무엇을 할 시간적인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지금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아주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무엇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전적이나 혹은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 바로 afraid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지불할 수 있는 혹은 여유가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affordable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I can afford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명사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I can't afford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집은 그렇죠, house를 넣어서 I ca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라고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해외여행 갈 시간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0: 해외여행이라는 거. 일단 여행은 바로 trip이죠. 그런데 trip abroad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외여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해외여행 갈 아직 여력이 안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라고 얘기를 해서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주식이라는 거를 바로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can't afford a sto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해서 저는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제가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학비라는 거는 바로 tu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fee까지 붙여주시면은 학비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얘기를 해서 학비 낼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될 때,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거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 뭐뭐 할 여유가 없다. I can't afford 무엇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비 낼 여력이 안 되거든요. 라는 표현을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그것을 할 여력이 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자, 오늘은 조동사 can 뒤에 afraid를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an you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력,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답변하는 하나의 dialogue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학비 낼 여력이 되시나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제가 그게 안 돼요. I can't afford 무엇? 어, 네, 죄입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거를 I can't afford a house. 라고 그렇게 배웠다면 이번에는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 경우보다 과거의 얘기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 제가 그때요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그거를 할 여력이 없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can의 과거인 couldn'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아, 나는 그때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저는 그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될수 있겠다 그렇게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 과거로 많이 얘기를 해서 아 그것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됐습니다. I couldn't afford 무엇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질문도 할수 있었고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수 있었는데 되게 질문까지는 할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afraid라는 거는 부정문과 많이 어울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쵸. I can't afford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 정말 딱 한 문장만으로도 다시 시도해보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생기는 그런 아주 killing maybe three birds with just one stone. 예, 일석삼조의 시간이죠. 영어의 표현이 조금 섬뜩하긴 합니다. 새를 꼭 죽여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일석삼조의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사전에 확보하다 이런 것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리 재료에 해당되고요. 요리법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못한 일에 대한 일종의 비난, 힐난 혹은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뒤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굳이 과거분사라고 공식처럼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발음은 you should have가 you should've처럼 들려요. You should've.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Read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당신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야, 너 이거 했었어야지. 네 가지 예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야, 그거 샀어야 했는데 지금은 살 수 없다는 얘기고 그거 확인했어야 되지. 그래서 확인을 못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봤어야 됐는데 너 못 봤잖아. 그 다음에 먼저 물어봤어야 됐는데 왜 안 물어봤어.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데 공식을 외우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던 발음만 should는 해야 한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말로 너 해야지 이거랑 했었어야지 우리말에 했었어야지 할 때 그 어썻의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have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근데 그것이니까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 have, 발음이 should've가 should've이 돼요. Should've

치면 sin it. 이게 sin 이거는 뭐예요? 예, 죄를 저지르다 죄란 뜻이고 you should have seen it 그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바로 보았었어야만 했는데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먼저 you should have asked me, you should have asked me 아니면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먼저 물어봤어야지 네 가지 장면과 연동시키면서 하나하나 가보세요. 절대 이걸 보고 그냥 읽으면 그냥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아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repeat after me, or even before that, you should give it a try, right? 자,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 샀었어야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점검했어야지라고 해서요.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checked it. You should have checked it. 대체 발음은 should have checked 이신데 check it처럼 들려요. it. 그다음에 세 번째는 봤었어야 됐는데 왜그 장면 못 봤어?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됐고요. 맨 마지막 건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아니면 먼저 요청을 했어야지. Your turn. 맞습니다.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됐죠?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럼 적어도 앞에 나오는 건다 버려도 되고, 뭐뭐 했었어야 혹은 했어야 했는데니까 you should've는 나올 거 아니에요. You should've. 그 다음에 사다라고 쓰셔도 돼요. BOUGHT. You should've bought the tickets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you should've reserved. 이게 확보하다, 예약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ought을 BOUGHT를 써도 완벽한 문장이고요. 사전에라는 표현이 미리란 뜻으로 in advance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빈도순이나 중요도를 구분한다면 you should have 하는 이 표현이요. 100번 정도, 100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표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되셨죠, 여러분?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자, 그 다음에는요. 그걸 확실히 이중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까 확인하는 게 뭐예요? 체크죠. 그러면 you should have까지 나올 테고요. double checked it. double checked it. 그래서 double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checked it. 그다음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가 to be sure예요. to be sure. 이거는 뭐지? 그냥 정해진 표현이에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double checked it to be sure.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원 영색하며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진정성이 보일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seen,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He's, 예, 본색이 뭐예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True colors라고 합니다. True colors. 이게 단수로는 안 쓰이고요. S가 붙어서 쓰입니다. 그래서 뭐죠? I see your true colors 하는 Cyndi Lauper라고 하는 가수의 옛날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본색을 봤어야만 했는데 너가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의 인성이 다르더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그래서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표를 사전에 그렇게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얘기했죠. 자, 그래서 you should've 를 쓰시면 돼요. You should'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반응도 똑같습니다. I know I should've.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끝내요. I know I should've bought those tickets. Reserve those tickets.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I know I should've. 이렇게 얘기하면 should've이 뭐지? 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인 거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그래서 그 사이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항상 자신감 가득 채우시면 그게 바로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So live with confidence for your happines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